0: 그렇군.
1: 네, 근데 역량이 되는 선거 그런 캠프들 그런 경험이 많은 데는 아,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캠프들은 아, 뜻은 너무 감사한데 뭐 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다
0: 아.
1: 부담된다 하면은 이제 그냥 돌아가는 거죠.
0: 지금 전국을 다녔단 말이에요. 네 곳을. 네 곳을 다녀오셨는데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캠프 가셔가지고 그럼 자원봉사 할게요 이러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진짜로.
0: 진짜로?
1: 네.
0: 평택을 먼저 가셨는데 언제부터 이 자원봉사를 하셨는지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1: 아니요, 저 2008년부터 했습니다.
0: 2008년이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떤 선거?
1: 그때 국회의원 선거.
0: 아, 그러면 그때부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총선 다 하신 거예요?
1: 대선은 안 하고요. 대선은 안
0: 네.
1: 하고.
0: 그때도 그냥 자원봉사로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자원봉사네요?
1: 네. 근데 여기서 한게또 중요한 게, 우리
0: 네.
1: 동네 전주에서는 안 합니다.
0: 왜요?
1: 이게, 솔직히, 제가 I거든요. 그 MBTI가 E일 것 같지만 I라서, 우리 동네에서는 솔직히 다 얼굴 팔리고 그러잖아요. 막 인사하고,
0: 그죠,
1: 막.
0: 그죠, 그죠.
1: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못 하겠는
0: 아, 그래서 지금 타지역으로 가시는
1: 거예요. 그것도
0: 거예요?
1: 꽤 큽니다.
0: 나는 왜 전국으로 가시는지 궁금했는데 그 이유였구나. 그리고, 아, 내가 진짜 이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에 자원봉사를 가신 거네요?
1: 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번 이번 지방선거
0: 지방선거?
1: 보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그냥 진짜 순순히 소위 말해 쳐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0: 네.
1: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렇게 쳐들어간 거고, 기초의원이 대구랑 논산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실은 저 아는 분들이었어요. 물론, 대구는 실은 건너서 알게 돼가지고 하겠다고 찾아가가지고 된 거고, 그 대구는 이번에 아는 분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고 직접 연락하고 간 거는 아니었어요. 논산은 아는 분이었어요.
0: 그러면 대구하고 논산은 좀 아시는 분이었고 그외 평택하고 부산은 아, 이 후보에 대한 진짜 진심
1: 네.
0: 어린 마음에 우러나서 가신 거였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국을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지 2008년도에 시작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1: 네, 그 저는 2007년도 대선이었을 때 그때 저는 그때 당시 유한킴벌리 그 사장 회장이었던 문국현 그분을 대선으로 지지했었었는데 이분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동호회에 가입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분이 대선 떨어진 다음에 총선을 나가게 된 거예요. 서울 은평에
0: 네.
1: 거기 팬카페에 이제 가입하게 됐고 거기 쪽에 주축이 호남 쪽이었어요. 광주랑 전북 이쪽 분들이셔가지고 거기 어른들이 저희 청년들도 꽤 활동이 있었었는데, 그, 두 분, 세, 우리, 한 다섯 명, 그, 선거운동 하러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로 꽤 많은 돈을 모아주셔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그때 가서, 보름 동안 은평에 숙소 잡고,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때 이 맛을 알게 된 거죠.
0: 아, 뭔가에 이제 그 나의 진심 어린 게 이쪽으로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나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1: 네,
0: 하는
1: 맞아요.
0: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못해도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1: 네,
0: 내가
1: 맞습니다.
0: 다 끌고 가서 정말 선봉자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1: 네.
0: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네요.
1: 네,
0: 자원봉사를 한
1: 맞아요.
0: 거네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들어갔고, 2008년도를 시작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진행을 했던, 그리고 올해에는 네 곳을 다녔단
1: 네,
0: 말이에요.
1: 그쵸.
0: 오, 처음에, 아, 내가 이 유세 현장에 들어왔다라고 느꼈을 때, 진짜 선거판에 들어왔구나.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그거는 그냥 간단한데 상대방 후보 선거 운동원들 봤었을 때.
0: 아, 그 이제 뭐 등록돼 있던 근데 상대 측도 어쨌든 자원봉사자도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그분들을 봤었을 때 아, 나 선거판에
1: 네,
0: 들어왔구나.
1: 약간 경쟁심 같은 게 조금씩
0: 그
1: 생기면서.
0: 경쟁심이 생기면 어떠한 그 자세가 좀 달라지나요?
1: 네,
0: 막,
1: 그러니까
0: 뭐, 율동을 더 크게 한다던가.
1: 저는 율동이나 이쪽보다는 인사 쪽이거든요.
0: 아, 그럼 인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문쌤은?
1: 아, 이거 좀 중요한데,
0: 네.
1: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저는 그때 2008년 때도 그 나름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하는데요?
1: 우선은 눈을 마주 봐야 돼요. 눈을 마주 보고 그 몇 번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해가지고 네, 얼굴을 그러니까, 보여줬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네.
1: 그리고 네네. 시선을 맞춰야 되고 네. 각도도 약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좀 빨리 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좀 빨리 네, 몇 번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0: 막,
1: 하고
0: 빨리빨리 이렇게 막 쫓아가듯이
1: 네. 그다음에 좀 전화하시는 분은 좀 속은 네, 몇 번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0: 아 그렇게 이제 뭔가의 그 시민의 시선에 맞춤형 네. 그 소개하고 방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야기해주는
1: 그렇다고 완전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보통 횡단보도 앞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특히 그때 인평이 서울이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 바뀌어가지고 사람들 들어올 때 그럼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네, 몇 분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눈 마주치면서 몇 분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전주나 전북에서 또 의원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0: 그건 아니에요?
1: 네.
0: 오, 궁금하네요. 그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 일도 하시고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뭔가에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그냥 무조건 자원봉사만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걸까?
1: 우선은 진짜 자원봉사 하게 되면 그 자원봉사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0: 모드로 바뀌는 건 어떤 거예요?
1: 그러니까 간절해지다 보니까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쉬는 시간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한 명이라도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된다.
0: 나는 이제 캠프 직원이 아니잖아. 어쨌든 이제 등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캠프에 또 등록하고 유급으로 또 그 좀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유급으로 진행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그래서 제가 2008년도 그때 첫 선거 운동이 네. 모든 거 원흉인데 좋게 네. 이야기하면 그때선 잘 배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은 돈 받고 하니까 돈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네. 한편으로는 돈 받은 만큼만 하시는 게 있어요.
0: 아, 그만큼만. 네. 네.
1: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 사람이 돼야겠다는 마음
0: 간절함.
1: 그게 더 강하다 보니까 돈을 떠나서 그게 더 강한 거예요.
0: 나의 마음을 울려줘.
1: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 또 우리 편 만들어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2008년도 캠프에서 머리를 잘 쓴 게 네. 자원봉사자, 저 같은 자원봉사자 한 명이랑 선거운동 한 명 같이 묶어줬어요.
0: 아, 2인 1조로?
1: 네.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식 옷을 입을 수가 없고 팻말도 들 수가 없어요.
0: 왜요?
1: 선거법이 그래요.
0: 왜냐하면은 아, 자원봉사자는 그걸 들 수가 없어요?
1: 정확히 아니 자원봉사자가 들 수 있는 규격은 가로 25, 세로 25.
0: 아, 또 그 규격이 네. 달라요?
1: 그리고 그것도 2008년도 때는 선거 동료만 가능했어요.
0: 동료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선거 투표하세요 이
1: 네,
0: 정도?
1: 네, 이것만 가능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선거법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네. 몇 번 누굽니다. 잘 이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0: 아,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변했네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옷도 그러면 틀려요?
1: 우리는 그냥 평범한 옷 입고 가는데 다만 이제 만약에 그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 색깔에 맞춰서 옷을 입으려고 하죠.
0: 그러면 캠프 들어가더라도 자원봉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지원해주는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1: 네, 없어요.
0: 근데 왜 자원봉사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더 간절한 거야. 이 사람이랑 우리 세력, 우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랄지 여기가 이겼으면 좋겠다.
0: 아, 내가 지지하는 당이나 당에서 배출하는 후보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그게 좀 강해서 일단은 자원봉사로 가시는 거네요.
1: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당보다도 사람이 더 우선이었던 것 같긴 하고요.
0: 알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어가지고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우리 문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승환의 꽃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이승환의 꽃 듣고 문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추천해 주셨는데요.
1: 원래 이승환, 우리 승환홍을 제가 좋아하고요.
0: 네.
1: 승환홍을 좋아하고, 특히 그냥 요즘 약간 뭔가 열정이라지 이게 조금 식은 느낌인데, 좀 잔잔하게 약간 좀 위로받고 싶었다고나 할까? 네.
0: 위로받고 싶은 꽃을 지금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선곡을 해
1: 네,
0: 드렸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느 지역을 제일 먼저 다녀오셨죠?
1: 시작과 끝을 올해는 평택에서 시작했고, 평택에서 끝냈는데, 근데 실은 평택은 선거운동 자봉을 했다기보다는 개소식 때 그냥 응원하러 갔는데, 같이 가셨던 분이 전주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작 개소식 하기 전에 밥만 먹고 내려왔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평택 간 것도 그냥 진짜 그밤 11시까지인가 12시까지거든요.
0: 네.
1: 공식선거운동이.
0: 네.
1: 그때 맨 마지막 선거유세라고 하길래, 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 유세다 보고 싶어가지고 응원하러 갔다 온 거여서, 실은
0: 아.
1: 평택은 특별하게 제가 같이 선거운동한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0: 그러면
1: 보면.
0: 어찌 보면 이제 그 분위기, 그러니까 개소식 할때 가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6월 2일 날 찍고 오신
1: 네.
0: 거였죠?
1: 네, 밤 11시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0: 밤 11시 6월 2일 날 찍고, 그러면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내려오신
1: 네,
0: 거네요?
1: 그쵸.
0: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1: 되겠다, 됐으면 좋겠고, 되겠는데? 되겠다.
0: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1: 그만큼 제가 이제 그 후보한테 꽂혀 있었던 거겠죠.
0: 뭔가의 든든함, 나의 마음을 좀 가져간 사람?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해줄 만큼의 자신감이 있었다?
1: 그것도 있고, 확실히 선거가 되면 약간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보면 왜 유유상종이란 말이 딱 맞는데, 그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0: 네.
1: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도 보면 거의 반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주변에는 저쪽 지지했던 사람 없는데 막상 결과를 보면은 반반인 것처럼.
0: 그렇죠.
1: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 때도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그또 막, 후레쉬 불 켜고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만 딱 모여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더
0: 다 우리 세상인 것 같아.
1: 네 그러니까 그게 그
0: 그거 그 말인 거죠.
1: 네 거기에 또 후보도
0: 아니, 우리
1: 마지막이라고
0: 진영에 있으니까 우리 세상인 사람들만 있는 거지.
1: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0: 그렇지.
1: 든든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고 밤에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거기에 후보 자체도
0: 막
1: 마지막이라고 또 열심히 또막 사자후를 토하고 이러니까
0: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지한 후보님이 당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1: 떨어졌죠.
0: 아유, 안타깝네요.
1: 근데
0: 그때
1: 그쵸.
0: 그 결과 나왔을 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1: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좀 약간 믿겨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가치랄지 세계관이랄지 이게 약간 잘못됐나? 무너지는 것까진 아니지만 그런 느낌.
0: 평택은 수도권이면서 산업도시? 그 다음에 군부대 신도시 분위기가 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의 이 선거에 평택은 정말 이슈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런 이슈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구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평택은 진짜 가봤더니 진짜 우리나라 축소판 같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군기지 바다도 있고 해군 그 사령부가 있고요. 그 다음 미군 부대도 있고요. 그 다음
0: 그죠.
1: 네, 그 안중 그쪽 지역은 완전히 농촌 지역이면서 또 경공업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고덕 이쪽은 또 삼성 그 반도체 캠퍼스 생겨가지고 그 배후 도시고 그 모든 게다 집약돼 있는 곳이다
0: 그래서
1: 보니까.
0: 우리나라의 축소판으로 지금 읽혀졌던 그 곳에서 뭔가의 개소식, 막 으쌰으쌰 하는 그 개소식을 받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유세 현장을 봤기 때문에, 뭔가의 좋은 기운을 얻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당락에 조금 낙선이 된요 상황에 조금 우울했겠는데요?
1: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0: 그 기운이 이렇게
1: 그쵸?
0: 남아있구나.
1: 네.
0: 그래요. 그러면 이 기운이 남아있으니, 얼른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니까, 우리가 대구를 한번 찍어볼까요?
1: 대구도
0: 네. 대구는 좀 어떤가요?
1: 이번에 하여튼 제가 재밌는 게
0: 네.
1: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곳, 평택 을이랑 부산 북합, 그 다음에 대구는 실은 그 말씀드렸던 대로 구의원님 때문에 간 거긴 했지만, 그분은 파란당이지만 대구에서 되실 분이고, 안기 아니라 이번에 그분도 1등으로 됐어요. 그리고 진짜 잘하세요. 잘하는데, 그분 될 거 알고 있었고, 다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구시장이 워낙 크게 붙어가지고, 그렇다고 대구시장 캠프까지 가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커서, 저 같은 경우는 신경도 아마 안 쓸 것 같아가지고, 그 구의원님 가서, 보통 누굽니다, 몇 번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누굽니다는 보통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몇 번입니다. 네, 이것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0: 그때도 그러면 대구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 성향이 좀 뚜렷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가가지고 자원봉사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굳이 내가 안 해도 일단은 여기에서는 뭔가 좀 든든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그냥 몇 번입니다 정도만 하고 오셨다는 거네요. 그럼 개소식, 거기에도 그럼 개소식을 하고 오신 거예요?
1: 아니요, 거기 개소식을 안 했고 거기는 석가탄신일 연휴 3일 동안 있었어요.
0: 오, 3일 동안 길게 있으셨네요?
1: 네.
0: 길게 있으시면서 좀, 평택은 어쨌든 든든한 후보가 그냥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대구에서는, 3일 동안 그 휴일이 연휴 때 있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연휴 때 있으면서, 대구는 이럴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은 좀 하셨어요?
1: 실은 제가 이제 아버님이 경상도 쪽이세요. 경상도 분이고 해서 경상도 쪽 친척들도 많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그쪽 동네를 아는 그게 있어서, 이번에 워낙 여론조사가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흐름이 있어가지고, 사실
0: 맞아요.
1: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저도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대구는 대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대구는 대구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1: 이거 얘기하면 오늘 방송 시간 가지고 얘기할
0: 수 아니야, 하지 마요, 그러면.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0: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한번 우리가 또 뭐 계속 오늘만 할 거 네. 아니잖아요? 풀리시게요.
1: 아무튼 그래서 근데 나왔던 후보가 아무리 대구라 하더라도 기본 40%부터는 시작하는 후보였어요.
0: 아.
1: 40%부터 시작하는 후보였고 또 그랬던 경험이나 경력이 있고 이번에 나왔던 분이 대구시장이 뭐 두 번째 도전이었고 저번에 떨어졌었을 때도 41%가 나오긴 했었고 그다음 국회의원도 한번 됐었었는데 그때도 50% 넘는 지지로 됐던 분이고 40부터 시작은 하는데 사실상 양자 대결로 갈 것 같고 양자 대결 가면 결국은 5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갔었을 때 느낌이 40부터 시작하고 분위기가 45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진짜 45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50이 돼야 되는데 45까지는 나온 것 같은 딱 그 느낌이었어요.
0: 그 느낌이야?
1: 네.
0: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선되셨어요 낙선.
1: 당연히 낙선됐고 당연히 역시 낙선됐고 딱 45, 46 맞아서
0: 안타깝지만 그러면 좀 그 대구의 분위기는 사실은 조금 약간 3일 동안 있으면서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은 사실은 보지는 못했잖아요. 네. 근데 대구는 우리가 봤잖아. 3일 동안 하면서 봤을 때 시민들이 지지나 반대에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1: 네. 대구나 경상도 쪽이 생각보다 선거운동하기 편한 부분이 있어요.
0: 편하다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1: 네.
0: 거예요?
1: 네. 의사표현이 어찌됐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적이든 적이든 아군이든지 간에 난 너희 편이다. 난 너희 편 아니다가 조금 확실한 편이에요.
0: 좀 약간의 이 색깔이 분명하게 이렇게 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보다.
1: 네, 그런데 같은 경상도를 하더라도 대구랑 부산이 좀 다르긴 한데 부산이 확실히 또 표현이 좀 더 적극적이고 바로 나오는 편이고 대구는 부산에 비해서 확실히 바로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굳은
0: 결의가?
1: 네, 이런 걸 우리 편 아니구나 바로 알죠.
0: 그래서 대구 우리 편은 아니구나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약간 그러면 그쪽 대구 분위기나 그럼 전북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약간은?
1: 솔직히 전 전북에서 선거운동 안 해봤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민들,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사실은 내 체감을 못하신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1: 다만 우리가. 이번에 대구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대구도 제가 이번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0: 아, 대구도요?
1: 처음에는 네. 당연히 거리에서 이제 몇 번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대놓고 보통 손가락으로 우리 편이라고 표시를 해주거든요.
0: 네.
1: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선거운동하는 그 정당의 손가락 표시를 앞에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대구는.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적이라 하더라도, 그냥, 앞에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0: 아,
1: 뒤로예요, 뒤로.
0: 뒤로 한다는 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 대놓고 하면 뭔가의 그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이
1: 네,
0: 시선이 좀 무서운 건가?
1: 그래서 좋은 말씀하신 건데,
0: 네.
1: 그래서 뒤로 지나가면서 이제 아닌 척하고 지나가면서 뒤로 하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창문 내리고 하든지
0: 약간의 이런 표현 방법이 좀 다르네요.
1: 그리고 시장에서는 상인들 분들은 절대 앞에서 표시를 못해요.
0: 왜냐하면 나의 판매
1: 예 왜냐 옆에 판매 우선 둘째 치고 옆에 가게나 맞은편 가게들을 봤다가 찍힐 수 있는 거죠.
0: 이야 공생인데요. 그 주변 사람들도 의식하는 그런 주변 시선도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1: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0: 네.
1: 저 놀란 건 앞에서 바로 표시해주는 분들이 늘었어요.
0: 아
1: 상가든 뭐 거리든 대구
0: 그럼 대구의 분위기가 이미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좀 뚜렷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이제 표현하는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조금씩 나타났다. 요런 부분이었네요.
1: 네, 그래서 약간 분위기 좀 달라졌는데 그런 느꼈죠.
0: 약간 좀 달라진 분위기를 좀 읽고 오는 대구였네요.
1: 네, 네.
0: 그러면 대구는 마지막 어느 쪽에 가까웠는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 많은 분위기였는지 아니면 말은 아끼지만 속으로는 다 판단하는 분위기였는지.
1: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정해놓고 말은 안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런 거 있지. 뚜껑 내가 당선되셨으면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됐네.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후보를 찍은 거를 표현하진 않긴 했지만 다 마음속으로의 내 마음에 픽한 네. 것으로 좀 분위기가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네요.
1: 네.
0: 그런 거를 좀 읽고 우리가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1: 네네.
0: 부산은 좀 대구나 부산이는 지금 엄청 이렇게 심하지 않았나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1: 부산은 그러니까 대구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의원 지지하러 그러니까 자원봉사 갔다가 이제 그거는 원래 주어야 되는데 불호하고 알게 모르게 그 시장을 했다면 부산은 아예 대놓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원봉사 판으로 간 거죠. 직접적으로 갔는데 진짜로 더 치열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0: 근데 왜 무서웠어요?
1: 저쪽 상대 후보가 그 결과론적으로 마케팅을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팬클럽 같이 자원봉사자분들 결성이 돼가지고 한두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진짜 몇백 단위로 오셨습니다.
0: 그 지역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네. 자원봉사가 아예 그쪽으로 다 몰리는.
1: 네 맞습니다. 보통 진짜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그 가수분들을 좋아하시는 60, 70대 팬클럽 같은 느낌으로 딱 그 나이대도 거의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이 비슷한 옷을 입고 말씀드렸죠? 25에 25 딱 똑같이 그
0: 자원봉사들만 듣는 그 티켓을 들고
1: 네, 그 들 수 있는
0: 티켓을 들고
1: 네, 네네. 그리고 주요 사거리뿐만 아니라 사거리마다 그분들이 하나 둘씩 있어가 똑같이 거의 90도로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간절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계속 보니까 무서운
0: 부대
1: 그쵸 왜냐하면 내 사거리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옷을 입으신 막 중년의 여성들이 똑같이 지나갈 때마다 거의 90도로 이렇게 들고 인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들도 아니고.
0: 오, 와, 반응이 빠른 도시가 부산이라고 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딱, 그, 색깔이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 선거 때마다, 이렇게 모든 전국에서 주목을 하는, 근데 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산, 서울 아니면 부산으로 아이들 학교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기도 하는데 부산에서 굳이 학교 나오고 이쪽으로 전주 전북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시 부산이나 대구에 그냥 멈춰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들도. 근데 지역 정서도 강하고 변화가 조금 이번에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매스컴 자체에서 뉴스나 선거 유세나 이런 걸 보일 때 거의 막그 쌍벽을 이룬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요.
1: 저는 부산도 실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자면 그쪽 동네를 알다 보니까 제가 지원했던 분이 되길 바랬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0: 왜?
1: 그 보통 선거 얘기할 때그 선거의 3요소 얘기하는 게 구도,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인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0: 아, 그래요? 몰랐어.
1: 구도가 가장 크고, 예.
0: 구도는 뭐야?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 심판, 야당 심판,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인물이랑 연결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구도로 연결되는데,
0: 아, 그 지역에.
1: 이 사람을 살려, 이 사람을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대권 까민지, 이런
0: 아.
1: 것도 어떻게 보면 구도인 거죠.
0: 오.
1: 구도가 가장 커요. 이게 구도가 소위 말해 바람인 거거든요.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해도 구도 바람이 불어버리면 인물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0: 정치 영화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더킹 보면 그렇게 나오는
1: 네,
0: 것처럼. 더킹 보면 어떤 라인에 타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죽고, 그 다음에 그걸 살기 위해서 감춰두었던 이슈를 올려놓는 그런 부분들이
1: 이슈
0: 나오잖아요.
1: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지방선거 때 옛날에 그 무상급식. 그런 게 이제 이슈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정권 심판 뭐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구도인 거고. 인물은 말 그대로 이 후보가 좋다 안 좋다 이건데, 막상 딱 들어보면, 아, 그래도 인물이 구도나 이슈에 비해서는 힘이 약하구나.
0: 아, 그래요?
1: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물이지만 그 인물 만약에 살려줬었을 때이 사람은 대권 갈
0: 까지.
1: 수 있다까지 연결되면은 이건 이미 임무를 넘어선 구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0: 아, 그것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걸로 해서 정치를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것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군요.
1: 그리고 고민을 안 해도 약간 본능적으로 오큰 사람 찍어야지 이런 거. 실은 평택도 어떻게 보면 그게 작동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평택도 생각을 해보면.
0: 부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이 후보 분위기 괜찮다. 혹은 쉽지 않겠는데? 이런 감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1: 둘 다였어요.
0: 아, 이번에
1: 네.
0: 내가 지지한 후보에 대한 감이 이제 쉽지 않겠는데? 분위기 괜찮다? 둘다 느꼈는데 결국은
1: 네, 안
0: 그렇죠.
1: 됐는데, 실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힘들겠네를 먼저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지했던 분의 상대는 팬클럽들 와가지고 막몇 평균 단위
0: 했기
1: 이렇게
0: 때문에.
1: 하고,
0: 그러면 부산도 며칠간 유세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신
1: 네,
0: 거예요?
1: 부산도 1박 2일, 토일 있었습니다.
0: 아, 주말에
1: 네.
0: 동안 있었고. 그러면 주말에 있으면서 좀 주말에는 정말 핫 이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요런 짧은 진짜 선거 홍보 기간에 네 곳을 다니면서 지금 평택 개소식 보고 대구
1: 대구,
0: 찍고 부산
1: 부산 찍고.
0: 찍고 이렇게 하고 주말을 돌고 이제 곧 있으면 선거 막바지에 다 홍보 유세 막바지인데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셨어요?
1: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택에서 시작해가지고 평택으로 끝났고 주말에는 대구랑 부산에 있었고 평일에 한 번씩 논산 한번 살짝살짝 갔다
0: 아,
1: 왔죠.
0: 또 평일에는 논산을 살짝살짝.
1: 네.
0: 논산은 또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1: 논산도 시의원 나오신 분인데 제가 또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길고양이 밥 주는 거 하고 있거든요. 해피나비라고. 근데 거기 같이 멤버 중에 한 분이 논산으로 이사 가셨고 논산에서 오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논산에서 이번에 시의원
0: 살짝살짝 가셔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 하신 거예요?
1: 네, 평일에 1시간 정도씩. 거기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니까 6시에 집중유세, 1시간 동안 집중유세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집중유세를. 그러니까 대충 제가 프리랜서 강사랑 뭐 하고 있는데 한 4시쯤이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논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5시나 5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어디 가냐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럼 거기 가가지고
0: 또 같이, 보시고 네. 그러면 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충청도잖아요. 그 충청도는 사실은 정당보다는 살아? 전북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약간 좀 지역적인 특색은 또 어때요?
1: 그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도가 생각보다 선거운동하기 편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0: 호불호가 이렇게 딱 갈리니까 네, 그러나?
1: 경험적으로는 네. 충청도가 가장 힘듭니다.
0: 그, 색깔이 안 보여?
1: 네. 그 우리 편이든 적이든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시고요.
0: 아.
1: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인상 속에서 아. 그냥 무표정하게 지나가세요.
0: 근데 전북인데?
1: 근데 우리 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전북은 한편으로 인상 쓸, 미소 짓거나 인상 필, 쓸 필요가 없는 게 뭐 다 알잖아요. 누구 찍을지.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0: 아니지. 누구 찍을지는 알지만 내가 누구 찍었는지는 모르잖아.
1: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죠? 특히 총선이랄지 큰 선거로 가면 사실상
0: 그건 이제 확 이제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지금 표시가 나긴 하는데 이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도 하긴 했지만 약간의 조금 보면서도 설마 설마 될까 될까 이렇게 했는데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요런 좀 이슈들이 조금 있긴 있었잖아요 전북이.
1: 네.
0: 이슈가 있었는데 왜 전북은 안 하고 왜 다른 데로 도냐고요.
1: 그 말씀드렸다시피 쪽팔리니까.
0: 알겠어요. 아니 그렇게 유명세를 타시는 분이세요?
1: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근데 네. 또 아시다시피 좁잖아요 동네가. 좁은 가운데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저쪽 지지했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소문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0: 소문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1: 그리고 실은 저희 그 계속 얘기하지만 저
0: 오늘 방송하면 다 나갈 텐데?
1: 저 친가가 그 이제 경상도 쪽이라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저희 그 아버님은 좀 이쪽 분들이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근데 전주 막 여기저기 막 다니시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정치적인 관심은 없지만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들키거나 눈에 보이면 좀 집안이 약간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꽤 큰 그거고요.
0: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전북은 번외로 하시는구나.
1: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전북이나 선거가 다른 게 아시다시피 여기는 경선이 곧 결선이잖아요.
0: 맞아요.
1: 경선은
0: 이번에 저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1: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0: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1: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그 많이 돼가지고 좀 더 그 경선이 조금 더 양지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선은 경선이거든요. 본 게임이 아니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실은 자원봉사에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0: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주말이나 휴일에는 부산하고 대구 경상도로 움직이셨고 평일에는 지금 논산을 잠깐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일도 이렇게 또 전북에서는 또 일 업무적인 일을 또 보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색깔을 좀 잘 보지 못했던 논산에서는 후보들을 바라보는 눈도 사실은 약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지지한 후보가
1: 당선됐고요. 그 됐는데
0: 네.
1: 다만 그 보이지는 않았지만 뭐가 있었냐면 확실히 지역은 지역이다. 그 대구나 평택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역이다. 그래서 이 후보가 전주 출신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주 출신이었다가 논산으로 간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었나 보더라고요. 너 지역 사람 아니지.
0: 아, 그것 때문에.
1: 네, 지나가다가도 후보가 딱 정신하게 딱 정신 상이에요. 그 후보도 괜찮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물도 괜찮죠라고 괜찮아 다 하면서도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어? 이제 그런 부분에서
0: 이제 지역 색깔을 조금 찾으시는구나.
1: 네, 그리고. 그 질문은 안 했지만 이제 농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네. 평택이나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중소도시가 맞는 게 이번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라고 유세송 로고송이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요.
0: 전북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이렇게 티는 그리고 선거 유세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1: 근데 부산이랑 대구랑 솔직히 평택은 잘 모르겠는데 부산이나 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세송, 노고송 거의 안 들었어요.
0: 왜 그런 거예요?
1: 민원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아, 대도시라서
0: 너무 시끄러우니까.
1: 네.
0: 아유, 그냥 선거철만 되면 막 아침 저녁으로 계속 뭔가를 했었고 막 이런다고 민원이 생기니까.
1: 네. 그런데 어쨌든. 논산은 안 그렇더라고요.
0: 어땠어요?
1: 논산은 지금도 그 사거리 유세할 때 그 음악 틀고 율동하고 이게 되더라고요.
0: 전북도 이슈는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교통섬 이렇게 그 자리 차지하려고
1: 아, 예, 예,
0: 요새
1: 예.
0: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선거의 그 반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음악을 듣고 가볼게요. 음악 한 곡 선택해 주시는데 어떤 노래 선택해 주실래요?
1: 제가 또 좋아하는 가수가 넥스트.
0: 넥스트. 네. 네, 넥스트의 어떤 노래?
1: 아닌데, 해에게서 소년에게.
0: 해에게서 소년에게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0: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네, 신해철 헤이게서 소년에게 넥스트 밴드
2: 노래방에서 네. 가면 꼭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1: 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아쉽죠?
2: 솔직히 많이 아쉽죠. 이게 워낙 간 데도 많고 각 지역마다 본 것도 있고 느낀 것도 있고 할 말은 많은데 뭔가 살짝 진짜 소박...
1: 범위가 막 자꾸 끊어내는 것 같아?
2: 네. 근데 그 한편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1: 봉기가 자꾸 끊어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에 방송을 또 하면 되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문쌤.
2: 아, 네.
1: 이제 다음에 문쌤 참여하셔가지고 또 진행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꼬미티 천천만만에서 어떠한 주제로 좀 하고 싶은지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2: 저는 원래 여행 가는 거 좋아해서 여행 다니는 거 이제 대신에 해외는 또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1: 그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던가 전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마을 여행 하시는 것도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곳곳에 어느 곳이 좀 우리는 현지인이잖아요. 현지인으로서 어디가 좀 포인트를 잡아서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을지 전주 시민이 한옥마을을 잘 안 가. 맞죠?
2: 네.
1: 왜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2: 글쎄 익숙하니까?
1: 근데 한옥마을을 자주 안 가는데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옥마을의 음식 칼국수는 먹으러 가는데 한옥마을은 자주 안 가.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 사실 고민은 해봐야 되는데 외지에서 사람들은 한옥마을 진짜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2: 그것도 어떠세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다른 이야기. 오늘도 보면은 다 선거회가 다 전북 이야기만 하지. 물론 오늘 전북 사니까 전북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1: 다른 지역.
2: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전북에서 다른 지역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2: 저는 이제 그게 장점 같아요.
1: 근데 재밌었어요. 근데 네 곳을 갔다 오셨는데 한 곳에 지지한 후보만 당선이 되고
2: 대구도 결국 그 시의원분은 되셨습니다. 그래서.
1: 아, 그래요?
2: 네.
1: 그러면 두 곳에서는 내가 지지한 후보는 됐고 나머지 세 곳은 일단은
2: 네.
1: 낙선이 된 상황인데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어쨌든 나의 자원봉사의 마음은 지지 않는다. 다음 또 국회의원 선거 때도 또 자원봉사는 하실 생각이신가요?
2: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전북은 아니고 뭐 경상도 쪽이든 뭐 충청도 쪽이든 수도권이
1: 이제 다음엔 제주도도 한번 가보시고 얘기 나눠주세요. 화요일 날 선거 끝나고 또 선거 자원봉사로서 또 그 지역의 분위기를 또 전하시는 분들 정도는 있어주면 좋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문쌤의 이야기입니다.
2: 단오제, 강릉 단오제가 유명하고
1: 그죠, 강릉 단오.
2: 세계문화유산이 됐잖아요.
1: 네.
2: 그때 한번 괜찮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갔었는데 진짜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또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갈 건데 근데 옛날 우리 전주도 단오 난장 유명했었잖아요.
1: 그죠.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네. 근데 지금 없어져요.
2: 거의 그 덕진공원에서 조그맣게 이제 단오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갔다 와가지고 강릉 단오제 이야기 하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전주 단오제 이야기 한번 비교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 내가
1: 우리 그러면 7월 달에 단오제 얘기할까요? 강릉 갔다 온 단오제하고 전주의 단오제.
2: 네, 그러면서 점상도 강릉 좀 소개도 좀 하고 강릉
1: 좋은데요?
2: 강릉 커피도 유명하고 플렉스 한번 하고 오려고.
1: 이번에 또 여행지에 대한 또 많은 설명 마을 이야기 본업이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1: 그죠.
2: 그래도 다음에 만약에 강릉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말씀드린 뭐 세 곳 네 곳 갔다 오느라 조금 더 간 것일까 싶을 정도로 네. 강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 한 도시만 네.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 알겠습니다. 우리 또 강릉에서 또 많은 커피나 다양한 단오 이야기

논산까지 네 곳의 선거 현장을 돌아본 문쌤과 함께했습니다. 지역마다 유세 분위기도 시민들의 반응도 달랐지만 결국 선거는 사람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문쌤의 지역 이야기는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강릉으로 떠나 강릉의 단오의 현장을 그 안에 담긴 사람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문쌤이 꼬미디와 함께 어떤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문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새로 만남과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인천생 만인만세 천천만만의 정보공유 전공 DJ 구슬봉이었습니다.

0: 네, 신나게 열어보았고요.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벌써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주 저희가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어딥니까?
1: 네, 이곳은 어딜까요?
0: 맞춰봐요.
1: 지금 이곳은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1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공예, 디저트, 어린이 소품, 아동 잡화 등 온 가족이 함께 둘러보고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 현장에서 저희 전주공동체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오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시민제작자의 희로애락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곳 노송광장에서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 생생한 분위기 현장감 녹음에 담아서 이후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네, 제가 너무 숨가쁘게 오프닝 멘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은님 좀 컴다운할
0: 네. 낮춰보겠습니다. 텐션 낮추고.
1: 그리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스에서는 장터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판매자분들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0: 네. 아까 앞서 부스 열려있던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신청곡이랑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받았던 사연과 신청곡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네. 또 지켜보시는 분들 사연과 신청곡 편하게 남겨주시면 네. 흥겹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자, 올해 두 분이 기다리셨는데요. 드디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특별한 시민 제작자분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 9시에 설레는 로맨스를 담은 월간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월하랑님과 호랑님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누가 하랑님이고 누가 호랑님이신가요?
2: 네, 저는 지금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진행하고 있는 월하랑입니다.
3: 네, 함께하고 있는 호랑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 두 분 나오시면 궁금했던 거 이거 먼저 좀 듣고 넘어갈까요?
0: 네.
1: 예명이잖아요. 방송명 월하랑, 네. 그다음에 호랑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2: 아, 네, 그 월하랑은 달이 떠 있고 그 물 흐르는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 제가 그런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지어봤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호랑이님.
3: 네. 저는 호랑이를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서 호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 혹시 호랑이띠?
3: 아니요.
1: 아, 그건 아니에요.
3: 그건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는 정말 다양한 시민 제작자들이 있습니다. 지역 이야기,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다문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만나볼 오디오 드라마까지 시민들이 가진 삶의 모양만큼 방송의 색깔도 참 다양한데요. 자, 첫 번째 두 분 어떤 방송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멋지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희는 생동감 있는 소리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는 쉽게 얘기해서 귀로 듣는 드라마인데요. 듣기만 해도 장면이 그려지게끔 연출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다은님. 네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오디오 드라마의 제목이 달의 조각이잖아요. 이 제목이 참 예쁘고 여운이 남는 저는 제목 같더라고요. 이 제목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1: 맞아, 맞아.
0: 궁금했어요.
2: 네. 그 한 달에 한 번 방송하는 거라 그 달에 시간 한 조각을 청취자분들과 같이 보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달이 끊임없이 채워지고 비워지듯이 듣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은 감정은 채워지고 또 일상의 스트레스는 덜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1: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역시 저기 시나리오를 직접 쓰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어휘 선택이 남달라.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달 이야기 나왔으니까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원고에 없는 내용 묻는 걸 좋아하니까.
0: 네, 그렇죠, 그렇죠.
1: 달도 초승달, 반달, 보름달 많습니다. 두 분이 좋아하는 달은 어떤 달이신가요?
2: 아, 네. 저는 초승달을 좋아합니다.
1: 초승달. 월하랑님은 초승달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세요, 초승달?
2: 그 달이 차고 기울어졌을 때 그 처음과 끝에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터앉기도 좋은 느낌도 나고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계속 새롭게 시작하고 끝나고를 반복하는데 처음과 끝 담당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초승달. 호랑님은?
3: 저는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1: 보름달. 왜요?
3: 거기 이제 토끼들도 있고.
1: 아, 지금도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3: 그건 아니죠. 하지만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그 풍성한 느낌을 제가 좋아합니다.
1: 역시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라 표현을 하신 것도 다르죠, 다은님?
0: 네, 다릅니다. 네. 네. 아니, 왜요? 달에도 토끼 살고 아직 산타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1: 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
0: 있지, 있지.
1: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 것은 참 다양한 방송 아이템들이 있고 주제가 있잖아요.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들어가는. 근데 두 분은 왜 하필 월간 오디오 드라마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삶은 드라마라는 아주 흔한 이야기가 있죠. 네, 그것대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이제 오디오 드라마에 녹여내서 또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또 다른 세상 속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도 보고 이야기를 따라가도 보는 그런 경험을 또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만 있었던 혹은 글로만 존재했던 이야기를 소리로 구현해서 이게 세상 밖에 있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다른 분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호랑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할 수 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호랑님도 혹시 준비한 멘트가 답변이 있으실까요?
3: 아, 저도 이상합니다.
1: 아, 그래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 말고 또 다른 삶을 좀 살아가고 싶은 거 누구에나 그 욕구가 있잖아요.
2: 네.
1: 근데 그걸 실현시킬 방법이 쉽지 않잖아. 근데 오디오 드라마는 그걸 만들어주니까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 생활에 불만족하시나요?
2: 아,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해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근데 다음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원래 월하랑님이랑 호랑님 생각하시는 달의 조각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는 이거다. 혹시 알 수 있는 게.
2: 네, 요거는 호랑님이 좀 더 다양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방송의 매력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청각이라는 하나의 감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 감각이 다양한 다른 감각들을 불러일으켜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감정들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출연진분들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집중력이 상승하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조와 행동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게 저희 방송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청각, 상상력,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거. 네, 아,
1: 저는 저기 호랑님이 말씀하신 청각 자극한다는 거 공감해요. 왜 공감하냐면 저도 ASMR을 두 편 했잖아요. 전 공동체 라디오 와가지고.
0: 진짜요?
1: 과자 먹방 ASMR.
0: 언제 들어 뭐라고 검색하면
1: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동에 사는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골라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먹방. 뭐 과자 알아맞히기. 그걸 두 편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각이 주는 그 상상 그거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서 호랑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저는 달의 조각 저도 최근까지 나온 에피소드 그 세 편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에피소드가 네. 그것까지 듣고 왔는데 청각이 목소리가 너무 그 간드러지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1: 맞아요.
0: 네 그게 정말 청각적 자극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네.
1: 네. 자 그럼 달의 조각 방송의 매력 포인트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지금 신청해 주신 곡으로 듣나요? 있나요? 어떻게 하나 다운님?
0: 네, 현장 신청곡 네. 한번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소개해 주시죠.
0: 네, 쿨의 해변의 여인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신데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화살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주의 네 캐릭터 수달과 함께 수달 군과 함께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서 네 올여름 신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쿨의 해변의 여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0: 네, 음악 듣고 왔네요.
1: 자, 어떻게 엽서 사연 감기까지 두 번째 순서?
0: 저희가 사연과 신청곡이 많이 들어와서
1: 네.
0: 한번 여기 목소리 좋으신 두분 오신 김에 사연과 신청곡 한 번씩 또 노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호랑님?
2: 아, 네. 저희는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효자 5동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5번 부스 알록달록 생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칠놀이 도안과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세요 라고 써주셨고요. 신청곡은 케이윌의 말해 뭐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1: 우다함 사회적 협동조합 저기 계시네요. 저기 부스 손 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0: 네, 다음 사연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1: 네.
2: 네.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매달 전주로 놀러오는 재미보라 팀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더더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935 파이팅 해주셨고요. 신청곡으로는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해주셨네요.

0: 네, 두 번째 현장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희노애락 두 번째 순서는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1: 네.
0: 여러분은 시민 제작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방송에서 말하는 모습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주제 정하기, 대본 쓰기, 녹음, 편집까지 보이지 않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달의 조각팀 월하랑님, 호랑님의 방송 준비 과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코너 들어왔습니다. 특히 달의 조각은 오디오 드라마니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달마다 이야기도 직접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0: 오호.
1: 정말 만만치 않게 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의 조각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좀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정말 저희가 여러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인지 호랑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3: 네, 우선 월하랑님이 대본을 열심히 만들어 주세요. 그 뒤에 둘이 같이 읽고 좀 첨삭을 한 뒤에 최종 대본 완성본이 만들어지고요. 그 대본을 출연진 분들과 함께 이제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의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고 녹음이 끝나면 장면에 맞는 효과음들 그리고 음악을 넣어서 장면을 소리로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요게 다 끝나면 이제 수록곡이랑 멘트를 월하랑님이 해주시고 녹음한 다음에 편집이 또 들어가.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녹음물이 나오면 다시 이제 둘이 듣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최종 완성본이 나오게 됩니다.
1: 그러면은 이게 저희는 지금 하는 방송도 그렇지만 보통 저희 오디오 드라마가 아닌 일반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0: 한 번에 녹음
1: 네, 한
0: 가구나.
1: 회 녹음 가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이게 기간도 한 번에가 아니라 되게 오래 걸릴 것
0: 작업을 여러
1: 같은데.
0: 차례 보정 작업
1: 네네.
0: 막 하실 것 같은데?
1: 그 기간은 그럼 한편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3: 보통 이제 다양한 분들의 스케줄을 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넉넉하게 한달 정도.
1: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만나 뵙는 분들은 하랑님, 호랑님만 만나지만 이게 실제 참여하신 분들은 엄청 많은 분들이 참여를
0: 그러시는 것
1: 하시나
0: 같아.
1: 봐요. 그렇구나.
0: 저기 음향 효과 어떻게 준비하세요? 또 팀이 있으신 거예요?
3: 아, 음향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소리에 대한 걸 제가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거나
0: 네네.
3: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0: 아, 소리 담당은 호랑님이 중심이 돼서
3: 네,
0: 하고
3: 맞아요.
0: 계시고, 그리고 두 분이 직업이 성우는 아니시잖아요.
2: 네, 그렇지.
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빨리
1: 근데
0: 말해주세요. 성우야, 아니야.
1: 듣다 보면 성우 같아.
0: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신 거죠? 본업이 성우는 아니신 거죠?
2: 메인은 아닙니다. 네,
0: 아,
2: 메인은 아닙니다.
0: 메인은 아니시고.
2: 네.
0: 연습 과정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지.
2: 따로 교육을 예전에 듣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해보기도 해서, 네,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0: 와. 호랑님도?
1: 그렇구나.
2: 네,
0: 겸사겸사해서 할수 있는 레벨이 아닌데.
1: 이건 엄청난 것 같아.
0: 그러게 말입니다.
1: 그렇구나.
0: 신비로운 분들이야.
1: 그러니까 이게
2: 아, 감사합니다.
1: 그냥 약간 그 시민 제작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0: 사지
1: 들었었던
0: 아니야, 뭐 이런
1: 그러니까
0: 느낌.
1: 그 업자다. 이분들은 꼭 업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을
0: 그러게
1: 듣다 보면
0: 말입니다. 네.
1: 그랬거든요. 그래서 달의 조각 이 오디오 드라마를 듣다 보면은 이제 청각 적인 요소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소리나 이런 효과음, 음향 같은 것들로 상황과 감정이 좀 전달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특별히 좀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3: 그쵸, 그쵸.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열심히 써준 작가님, 우리 월아랑님의 의도에 맞게 특히 출연진 분들의 연기적인 요소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효과음들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공간에 들어가는 백색 소음들, 그리고 사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장면을 극대화하는 음악들, 요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그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호랑님이 이제 음향 쪽 하시고 대본 같은 것은 월화랑님이
1: 네.
0: 하시고 또 혹시 역할 구분 나눠진 게 있으세요?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질문을 저희가 준비했던 게 있어서.
3: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연기는 둘이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나머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네네. 나눠져 있어요.
0: 그러니까 출연자는 두 분이신 거죠?
2: 앞에 1화에서 3화까지는 두 명이서 주로 했었고요. 네네. 지금 이제 6월부터 들어가는 내용들은 출연진이 더 늘었어요.
0: 늘어날 예정.
2: 세 명이 더 늘었고 이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한두 분 정도 더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니 시즌 1에서만 하더라도 저는 두 분 이상의 분들이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하신다는 얘기잖아. 정말 대단하다.
1: 그리고 선생님들이 방송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면 그 방송에 대해서 코멘트 방송을
0: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남자 주인공 목소리를 호랑님이 하신 건 줄 몰랐어요.
0: 그래서 저는 저기 호랑님이 남자 목소리인가라고 생각했었어.
1: 그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이렇게 성별도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진짜 직업 성우분들은 그렇게 하시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또 들으니까 되게 놀라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0: 네. 참 대단한 분들과 방송하고 있는 희노애라.
1: 네. 이 방송은 정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또 신비한 그런 또 매력이 있는 방송인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너무 잘 기획한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라 같아.
1: 네네.
0: 함께하는 분들께 섭외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그분들의 능력치가 대단함을 느낀다니까요.
1: 네. 그리고 또 이 방송 진행하려면 또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0: 맞아.
1: 청취하면서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이 우리 전주 FM에 이렇게 다양한 방송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기가 좀 서운하니까 그 현장에 나와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두 분 지금 이 현장 분위기 좀 어떠신지 현장 리포트 한번 이 분위기 한번 전해주시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3: 아니요.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건 처음인데 확실히 이렇게 시민분들이 다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활기차고 또 전주의 어떤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저도 노선광장 오가면서만 그냥 보고만 지나갔지 이렇게 방송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1: 그러니까요. 저는 전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광장 자체를 지금 처음 와봤는데
0: 익산 시민이잖아요.
1: 네. 익산 시민이거든요. 저는.
0: 익산 시민.
1: 너무 광장이 잘 돼 있네요. 시민분 좋아하시고
0: 익산에는 이런 광장 있습니까?
1: 없었는데요. 네. 신청사가 생겼어요 최근에.
0: 아 익산 시청?
1: 네, 너무 오래됐었거든요.
0: 네네.
1: 시청사가 새로 건설이 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시민분들을 위한 열린 광장으로 해가지고
0: 네네.
1: 우리가 한번 익산으로도 한번 파견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0: 좋죠. 그 천만송이 국화축제라고 익산에서 매년 하는 큰 축제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다은님이 메인으로 방송 부스 차려놓고
1: 네네, 맞아요.
0: 시민분들 그 사연과 신청곡 중심으로 몇 날 며칠을 하시거든요.
1: 10일 동안 함께하고
0: 10일
1: 있습니다.
0: 동안. 그때 여기 오라랑님이랑 호랑님 같이 한번 가셔도 좋은 경험.
1: 목소리에 녹죠.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코너 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신청곡도 있었거든요.
0: 네.
1: 네, 하랑님과 호랑님의 신청곡도 각각 짧게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네, 하랑님 신청해주신 에스파의 Living My Life 듣고 왔습니다. 네. 브릿지 멘트를 또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두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답니다.
1: 네.
0: 네.
2: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됐어. 이제 이걸 녹음해가지고 이제 우리 희로애락 방송할 때마다 좋았어.
1: 날로 먹기.
0: 네, 아주 좋았어. 네. 네, 두 분의 멘트. 아, 너무 목소리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브릿지 멘트 잘 듣고 왔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잠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소개해볼까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FM 93.5MHz 통해 우리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시민들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송국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언젠가는 내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올해 상반기 마이크 온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 모집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죠?
1: 모집은 6월 14일 일요일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녹음 방송하는 날이 6월 13일 토요일.
0: 네,
1: 내일까지네? 네,
0: 딱 좋아요. 딱 좋아요.
1: 하루 남았습니다. 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전주 FM에서 방송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제작자 양성 기초교육입니다.
0: 네, 이 교육 참 좋거든요. 네, 꼭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서 직접 방송 기획해보고 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신청을 많이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그럼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죠?
0: 네, 그렇습니다.
1: 방송 제작과 진행 힘들 때가 있어요. 요요요요요입니다. 자, 라이브 방송이든 녹음 방송이든 시간을 지켜 방송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제는 무엇으로 하지? 출연자 섭외는 또 어떻게 하지? 등등 참 머리 아픈 상황이 많은데요. 출연하신 두 분은 제작과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 제작자분들이 다 좋아서 시작한 방송은 맞는데 매달 꾸준히 방송을 제작을 하려면 또 힘든 점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 제작하면서 혹시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3: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쓰면서 재밌게 들려드릴 수 있을까? 혹은 장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글 쓰는 것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다 쓰고 캐릭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캐릭터가 자기 성격대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가 맥락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연기를 같이 출연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캐릭터 연기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호랑님이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2: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월아랑님이 그려주신 캐릭터들의 연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소리로 전달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게 생동감 있게 다양한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완성될 때쯤에 저희 둘이 아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나눠요. 그래서 네. 볼륨에 대한 이제 소리가 다 일정한지 소리들이 매끄러운지 이런 거를 논할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들어가는 소리가 뭐 효과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백색 소음부터 시작해서 목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볼륨 조절 이런 것도 아 진짜 신경이 쓰이시겠다.
1: 그 대본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인물들의 캐릭터 잡는 것도 상상력의 세계잖아요.
0: 네.
1: 그러면 월하라 님은 그런 상상력에 대한 자극, 그러니까 뭔가 좀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하잖아.
0: 네.
1: 그런 걸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3: 일상에서 작은 거를 한 번씩 체험을 하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요렇게 해서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해서 히들어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악을 평소에 많이 찾아서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 데서도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달마다 글을 어떻게 쓸지 진짜 그런 게 정말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3: 그렇죠.
1: 들리는 소문에는 저기 월하랑님이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 불만을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실현시켜가기 위해서 직접 대본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해명 어떻습니까?
3: 그게 약간은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 그럼요. 사람인데. 네, 사람 일인데. 네.
3: 평행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러면 어쩌면 MBTI가 N이라면 그 장소에 가면 저절로 상상의 나래 라떼 맛집에 갔다가 그런 상상이 펼쳐지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네.
3: 그렇죠. 저 N.
0: 아 MBTI N이세요. N이 딱이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참 달의 조각 방송까지 더해지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다채로움이 한층 더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달의 조각팀이 계획하고 있는 방송이 더 궁금합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3: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1화에서 3화까지는 대학생들의 설렘, 폭포탄과 진로 이야기를 담았고 지금 6월부터 시작한 이야기는 그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회사 생활과 로맨스를 담고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 말고도 이제 추리나 혹은 미스터리나 판타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소리로 한번 전달을 해볼 수 있을지 도전을 하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잘생기고 예쁘고 또 개성이고 되게 다채로운 목소리들을 많이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저희를 캐스팅해서 좀 훈련시켜주세요. 호랑님, 호랑님.
3: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하고.
0: 진짜요?
3: 네, 제작자분들의 목소리도 같이 담아서 또 이렇게 출연진의 한 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네. 하면은 어린... 들으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네.
0: 어린이 역할로 해볼게요. 액션 가면 사주세요. 이렇게
1: 잘하실 거예요. 완전 어린이로 네, 보였어. 한번, 완전 어린이로 네, 보였어.
0: 한번 캐스팅 해주시면 저는 두 분 그 처음 에피소드 설레는 로맨스 쪽을 듣고 왔는데 약간 귀로 듣는 연애 참견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연애 참견은 화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귀로만 들어도 그게 약간 그려져서 귀로 듣는 연애의 참견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네.
0: 좋았었어요.
1: 그리고 그 시민 제작자분들이 공동체 라디오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송을 해야 하지 좀 이렇게 정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좀 더 좀 성장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좀 한 분 한 분씩 픽해가지고 달의 조각팀에서 함께 좀 해보시면 그분들 경험 쌓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0: 육성
1: 좋은 길라잡이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방송 보면서 그러면은 아까 근데 계속 그 호랑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호랑님도 이제 두 분이 같은 의견으로 이제 의견 합치를 보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신 건가요?
2: 그렇죠.
0: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평상시에 어떤 극을 좀 장르를 좋아하세요? 뭐 스릴러면 스릴러 약간 이런 것들. 왠지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걸 앞으로
1: 개인적으로
0: 우리가
1: 좋아하는
0: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스릴러. 승감 넘치는 그런 걸 좀 좋아하고요. 로맨스 좋아합니다.
0: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로맨스였나 보다.
2: 그렇죠.
3: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하랑님은 어떤
3: 저 같은 경우도 로맨스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좋아하고요. 네, 저는 약간 퓨전 판타지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 9시에 갑자기 퓨전 판타지.
0: 들으실 것 같아요.
1: 퓨전 판타지.
3: 네.
1: 퓨전 판타지 소설도 좀 보세요?
3: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그런 장르들 많잖아요.
1: 네.
3: 갑자기 어디 이 세계로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직업이 딱 바뀌어가지고.
0: 눈떠보니 내가 조선에서 장금이라니? 약간 이런
3: 그렇죠.
0: 거?
3: 네.
1: 혹시 이제 모르셔도 괜찮은 상관없는데 혹시 조혜은 작가라고 아세요? 판타지 소설
0: 얘기해주세요.
1: 칵테일 앤 러브
0: 좀비 칵테일 좀비 칵테일
1: 조혜은
0: 러브
1: 작가가 판타지 소설 쪽에 좀 젊은 작가로 잘하고 있는 저도 환타지 소설 좋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답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근데 환타지 뭐 장르야 뭐 다양하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멋진 신세계 이런 것도 다 환타지 로맨스타 눈을 떴더니 조선의 악녀가 네. 예, 현대 한국에서 그렇죠. 일어나서 예, 눈을 떠서 약간 그런 거니까
1: 네.
0: 갑자기 또 그거를 시공간이 이동하는 효과음은 어떻게 써야지 갑자기 저도 예, 갑자기 고민이 되는
3: 그거 이제 호랑님이 이제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 하지 하면
0: 네,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큰 버팀목이죠. 네, 우리 시민 제작자분들하고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다 보니까 네,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디오 드라마라는 또 새로운 방송을 제작하시는 두 분이어서 제가 물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두 분 이제 이런 자리에 또 마침 오셨잖아요. 특별히 또 오늘 노선광장에도 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자유자재로 뭐 5분이든 10분이든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네,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은 현재 워커홀릭 상사 강희수와 매사 열심인 대리 김선호의 연상연하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가 방송 중인데요. 설렘은 가득하고 두근거림이 듬뿍한 내용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특히 이 드라마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색다른 비밀이 있거든요. 이 대본 뒤에 있는 그런 사연들도 있고 해서 맞아요. 만약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은 이 재밌는 비밀들을 듣고 같이 즐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전에 첫 번째 에피소드는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었는데 등장인물이 늘어가면서 뭔가 또 이렇게 뒤로 펼쳐지는 또 재미가 있지 네네. 않나 또 그런 게 생각이 추측이 드네요.
3: 네,
0: 네 아유 두 분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직 6월에 펼쳐지는 새로운 에피소드는 못 들었는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월하랑님 호랑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한 공동 진행자 가장 인기 많은 DJ님 지윤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0: 예, 이제 완벽히 마스터였습니다. 네, 여러분,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요.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고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가 있답니다.
1: 자, 그럼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해볼까요?
3: 네.
1: 하나, 둘, 셋. 오늘도 재미있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Turn it up. Just turn it up. That's right.

Hello, baby.

네, 6월 15일 월요일. 아, 날이 너무 뜨겁습니다. 바람은 괜찮은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어우, 뛸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맑은 날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놀자.

6월 15일 월요일 클론의 초련으로 오늘은 놀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전주가 다른 것도 좀 1등했으면 했는데 더위로 1등을 먹었다네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아유 뭐든지 좀 잘하면 좋죠.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월드컵 우리나라가 체코하고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했습니다. 제일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이죠. 이번 주 금요일 또 멕시코하고 또 게임을 남겨놓고 있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건추리 꺾고 김미.

네, 홍경민, 흔들린 우정, 건질이 걷고 김미김미 듣고 왔습니다. 기분이 제가 좀 신나나요? 날이 청명하고 좋으니까 좋습니다. 이 더웁다는 거 하고 날이 좋다는 거 하고 양립이 좀 어떤 경우는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늘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어제 좀 비가 좀 소나기 오고 바람이 좀 셌죠. 바람이 좀 강풍도 불고 그랬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름철이 되거나 무슨 물론 사계절이 다 마찬가지죠. 안전 문제, 바람이 불 때, 강풍 했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위에 한번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수구죠. 저희 집도 한번 난리 난적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어휴, 제가 주택에 사는데, 갑자기 호수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구가 막혔더라고요. 지금, 좀 정비도 좀 하고, 여름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턱스클럽, 타인, ART, 슬픈 얼굴.

네, 양떡스클럽 타인, ART 슬픈 얼굴 듣고 왔습니다. 작년 유재하 가요제에서, 유재하 가요제가 지금 뭐 그래도 아마추어 프로를 떠나서, 가요제로서 굉장히 위상을 가진 가요제잖아요. 근데 작년 유재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그룹이 우리 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밴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죠. 아우리라는 밴드인데요. 노래 제목은 네가 보낸 기프티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아름의 에일리언즈 두곡 듣겠습니다.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지역 소출력 방송입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이광조 즐거운 인생 듣고 왔습니다. 제가 13일 날 토요일이었죠. 전주 시청 광장에서 전주 온 가족 시민장터가 열렸었거든요. 거기에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날 저희들이 신청곡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그걸 틀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좀 신청곡 중에서 선정해서 오늘 그리고 수요일 계속해서 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은 익산에서 매달 전주로 놀러 오는 제이보라 팀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더더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 온 가족 시민 장터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고 계시는 셀럽분들, 체험 진행 선생님들, 운영진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그리고 가족 탐정단이란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3등을 기념으로 이 가족 탐정단이 3등을 했나 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가족 탐정단 이름이 고다은인가요? 고다은 가족 탐정단이 보이스 넥스트 도어의 카운트 투 러브 그리고 한 곡도 어제보다 더 빛날 오늘을 위해 오늘보다 더 빛날 내일을 향해 조이의 안녕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세곡 연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고민보다 곡

방탄소년단 고인보다 코 보이 넥스트 도어 카운트 투 러브 저희의 안녕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신청곡은 수요일날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계절 범죄 미로 그리고 이츠 청록

네, 미로 계절 범죄 이치의 청력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놀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댓글 이벤트 계속 진행되는 거 아시죠? 너튜브 나 홈페이지에 댓글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나루 역사 문화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강영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서적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이브의 뺑뺑 들으면서 오늘은 놀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my goodness.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독립영어 부문 온다. 독부문 왔습니다. 저는 닉,
1: 캐럿,
2: 잭입니다.
0: 저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절었고요.
2: 와우.
0: 자, 오늘은 무슨 영화죠?
1: 그녀가 돌아온 날.
0: 홍상수 감독님의
2: 신작
0: 그녀가 돌아온 날입니다. 그녀가 돌아올 날 아니고요. 그녀가 돌아온 온 날이더라고요. 미안. 어떻게 되셨어요?
1: 자, 잭부터 얘기해볼까요?
0: 잭 지금 뭐하고 왔죠?
2: 저는 지금 그 학교에서 기말과제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데 그 다른 조커 도와주고 방금 막 왔습니다.
1: 아니 웃긴 얘기를 하나 하자면 예.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네. 어떤 시체가 하나 의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28년 후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 좀비 영화거든요. 거의 뭐 거기에 나오는 좀비 마냥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미안해서 깨우질 못하겠는 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0: 아니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2: 저 6시인 줄 알고 네. 5시 반에 와가지고 했는데 카톡 보니까 네. 막 다들 뭐 45분에 온다 이 얘기 듣고 45분 됐는데 왜 안 오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 카톡 올려보니까 6시 반 시작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보고 잠이 너 좀 자자 하고 눈 감고 있었는데 근데 전 제가 의식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눈만 감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눈 떠보니까 한 1시간 지나 있고 눈 앞에는 캐럿이 있더라고요.
0: 설렜어요?
1: 갑자기 설렜어요? 네.
0: 네. 자. 아, 촬영이 많이 고됐나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아, 고되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좀 일찍 일어나려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네요.
1: 아니 머리도 눈 삽살기 마냥 한 것 같아.

0: 진짜.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1: 아, 진짜요? 아, 머린 감아야죠.
0: 아, 조금이라도 잘 자야죠.
1: 아,
2: 몇 시, 몇 시가 그건데, 출근?
0: 6시 출근인데, 5시 한 반에 일어났나? 40분인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2: 아, 고생했네, 고생했어.
1: 고생했네, 고생했어.
0: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이게 그 처음, 그러니까 계속 안 꾸미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 꾸미게 되더라고요.
0: 맞아.
2: 맞아요,
1: 그래서
2: 맞아요.
1: 머리는 그래도 의식적으로 감으려고. 하지만, 패셔니스타 모자이기 때문에 인정. 솔직히,
0: 감사합니다.
1: 모자 쓰려고 머리 안 감은 거 아니에요?
0: 아, 맞죠.
1: 아, 오케이,
0: 어차피
1: 오케이.
0: 이거 있으니까,
2: 아,
0: 근거
2: 있는데.
0: 있는 자신감.
1: 또 이제, 모자 뭐예요? 했을 때, 아, 머리 안 감아가지고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0: 아, 오늘 모자 한세 번인가 물어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1: 아, 진짜요?
0: 모자 어디 거냐.
1: 모자, 모자 어디 거예요?
0: PPL 같은 거 물어본 거
1: 아,
0: 아니에요?
1: 제발 좀 PPL 드렸으면 좋겠다.
2: 웬 PPL을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어디
1: 어디
2: 거라고요?
1: 거예요?
0: 아, 인스타에서 봤는데, 뭐, 하우스 오브 낭만이라고,
2: 아,
0: 그게 있는데, 좀 약간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막, 모자 위에, 막, 사랑도 있고, 막, 행복,
2: 그러니까.
0: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사랑이 고픈 청년으로서, 사랑 글자에 딱 꽂혀가지고.
2: 사랑 언제 해요?
1: 사랑 언제
0: 저
1: 해요?
0: 어떻게 알아요?
1: 자, 그러면 캐럿은 먹었어요?
2: 아, 저는 그 내일 모레 촬영이 있어요.
1: 또요?
2: 또 아니에요. 오랜만일걸요? 아마도? 그래서 또 촬영 있어가지고 그건 서울 촬영이랑 그 만들어야 되는 게 PPT랑 현수막이 있어서 그거 디자인 하다가 졸려서 낮잠 좀 자고 왔어요.
1: 헐. 그러면은 그거는 AI로 만들어요? 아니면은 직접 만들어요?
2: 직접 만드는데
1: 네.
2: 그 사진 몇 개는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 현수막이 뭐냐면 실종아동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종아동 실제로 계신 분들 디자인 넣고, 이제 하나는 실제가 아닌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여서 그 캐릭터는 AI로 좀 돌려가지고 얼굴 만든 거지.
1: 이게 어떤 그거 써요? 어떤?
0: 그니까요.
2: 아, 근데 이거 막 그렇게
1: 네.
2: 자세하게 나올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0: 아,
2: 챗GPT
0: 좀
2: 있습니다.
0: 재밌네,
1: 아, 진짜요?
0: 챗GPT.
1: 아, 요새 AI를 계속 쓰는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맞아,
0: 맞아요.
2: 맞아.
1: 이게 진짜 근데 그 질문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진짜 질문을 진짜 자세하게 써주면은 좀 알아먹는데 귀찮아가지고 야, 이거 해줘.
0: 그냥 해줘.
1: 하면은 좀 대충
0: 맞아.
1: 해주고.
2: 좀 답답하죠.
1: 예, 네,
0: 이거
1: 그래도 너무
0: 아니라고
1: 답답해요.
0: 이러면서.
2: 그거 해봤어요? 그막 요즘 그런 게 유행이던데. 뭐 너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알려줘?
1: 아,
2: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 엄청 감동인 답을 내놓더라고요.
1: 아, 진짜요?
2: 네,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1: 오.
2: 그 엄청 긴 질문 있거든요.
0: 프롬프트.
2: 그거 제가 드릴게요.
0: 와우.
2: 그거 한번 해봐요, 이따가.
1: 저는 그, 너의, 그러니까 나의 저주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해보래요.
2: 나의
1: 그러면,
2: 저주가
1: 예.
2: 무엇인지?
1: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단점? 이게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나의 저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봐라. 라고 말하면은, 저는 약간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그 완벽주의 성향이 그 나를 망친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덜 완벽한 결과물을 여러 개를 쌓아야 발전을 하는데 그냥 계속 냅다 질문만 자기한테 하고 모든 완벽을 쫓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다
2: 우와,
1: 라고
2: 대박.
1: 하더라고요.
2: 대박.
1: 그래서 맞다 그러면서 또 이게 맞아? 하면서 또 의심하고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나의 저주다.
2: 근데 그것도 재밌다. 그것도 한번 이따가
1: 그러니까
2: 해봐야겠다.
1: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저희가 돌아온 것처럼 그녀도 돌아왔습니다. 홍상수 감독님의 그녀가 돌아온 날. 일단 제가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랜 공백을 깨고 독립영화를 찍은 중년의 여배우 배정수가 복귀작 개봉을 앞두고 독일식 식당에서 기자들과 30분 간격으로 세 차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후 새로 등록한 연기 학원 수업에 가고 그곳에서 연기 선생으로부터 오늘 낮에 있었던 인터뷰를 재연해보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배정수라는 인물은 그 과거 인기 있었던 배우로 결혼 후에 연기를 쉬다가 2년 전에 이혼하고 12년 만에 복귀한 인물입니다. 11살 딸,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개는 요 정도까지고요. 일단 다들 보다가
2: 네.
1: 조셨어요? 안 조셨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0: 솔직하게.
1: 솔직하게.
0: 캐런 약간 잔 것 같은데.
1: 캐런 잤어요?
2: 아니, 되게 열심히 잘 보고 있었는데. 아, 졸았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그건 것 같아요.
0: 왜요?
1: 왜요?
2: 제가 그 산골, 무지산골 영화제 스텝을 하면서 잠을 하루에 거의 3시간 정도씩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안 졸았을 것 같긴 해요.
1: 그러니까 그 결론을 말해주세요. 저는 이기선다로 해줬거든요. 졸았다 안 졸았다.
2: 아, 졸았어요.
0: 어디서부터요?
2: 두 번째 기자 나올 때. 아니, 들어봐요. 두 번째 기자 나오고 세 번째 기자 끝날 때쯤에 일어났어요.
1: 아, 그래요?
2: 근데 중요한 건 그 연기학원에 가서 낮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 뭐 아예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1: 아, 그쵸. 어차피 그 반복되는 그쵸? 영화니까.
2: 맞아요. 그쵸, 그쵸, 그쵸.
1: 맞아요.
2: 그래서 뭐 괜찮았다.
1: 그렇게 답변.
2: 네, 그렇게 답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와우.
1: 잭은요?
0: 저는 그래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독부문에서 다루기로 한 영화고 내용을 제대로
1: 알아야 네. 숙제해야 하지 않나.
0: 그렇죠.
1: 하지만 그래도 그 1, 2, 3, 4 챕터가 나뉘어져 있지만 반복된 영화여서 좀 다행이었다.
0: 맞아요.
1: 하지만 그 반복의 미학이 있었지만 그걸 느끼지 못했던 캐럿에게 살짝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영화에서 괜찮았다.
0: 맞죠, 맞죠. 아쉽긴 한데.
1: 아쉽긴 한데. 네.
2: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은 없어요.
1: 다음은 없어요.
2: 왜요? 왜요? 왜요? 반복되는 영화니까 제 인생도 반복돼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1: 오.
2: 또 반복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네네네.
1: 저도 안 잤어요.
2: 오, 웬일이세요?
1: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2: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흥미로웠어요?
1: 아, 그리고 녹음까지 했어요. 녹음까지.
2: 뭘 녹음?
0: 무슨 녹음?
1: 영화 그냥 녹음. 아...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려고, 더 들으려고.
2: 진짜?
1: 근데 그 마지막 부분밖에 못 해가지고 아... 다시 안 돌려보기는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뭐라고 영화 같지가 않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그 상업적 무법을 따르는 전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알려주지도 않고
2: 맞아.
1: 맨 마지막에는 알려줘 놓고서는 지워달라고 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보게 되었다. 그렇지만 저의 흥미를 돋구진 못했다.
2: 그래요?
0: 왜
1: 아, 흥미로웠지만 아, 그러니까 아, 흥미롭다. 이게 어떻게 되려나? 근데 그렇게 됐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조금 아쉬웠다.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홍성수 감독님 영화 스타일이긴 한데 뭐 항상 그래왔듯이 저와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흥미로웠다.
0: 하지만 흥미로웠다.
2: 결국엔 흥미로웠다.
1: 흥미로웠다.
2: 흥미로운 영화였다.
1: 네.
2: 맞아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이렇게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딱 보자마자 아, 이 감독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구나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 특별한 것들이 뭐 주민 주마가 갑자기 한다든지 뭐 그 내용이 반복되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홍상수 감독님의 그 특징이겠구나라는 게 딱 보였던 것 같아요. 잭은 어떻게 봤어요?
0: 저도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막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23년도에 그 부국제에서 우리의 하루 그거 봤었고 이번에 본 것까지 해서 한 두 편 봤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짧은 시퀀스?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상황이 딱 두 개 뿐인데 그냥 대화하고 그 대화하는 주체가 바뀔 뿐인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2: 뭐요? 뭐?
1: 뭐요?
2: 뭐?
1: 뭔가 뭘까요?
2: 뭔가 뭐?
1: 뭔가 큰 건데 큰 건다 큰 건다
2: 와, 진짜 겁나 기대돼
1: 기대된다
0: 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확실한 주제가 있고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1: 인정합니다
0: 아무튼 좋았습니다
1: 그러면 저희 밸런스 게임이에요
0: 밸런스 게임
1: 그 독품원에서 다룰 영화를 볼 때 졸기 vs 영화 볼 때 안 졸고 얘기할 때 졸기.
0: 이게 무슨
1: 아직 홍상수를 품기에는 저희가 너무
2: 작은가 보다.
0: 그릇이
1: 아, 그런가. 네. 너무 어렵긴 해요.
2: 그러니까요.
0: 맞아요.
2: 아, 근데 저는 그 그냥 무턱대고 아 나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보고 되게 흥미롭다. 다른 영화도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오수정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봤었대요. 근데 그 오수정이라는 영화가 살짝 그 19금으로 야한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걸 흥미롭게 봤다길래 저도 어제
0: 보셨어요?
2: 저도 어제 슬쩍
0: 슬쩍?
2: 네, 봤지요. 근데 어. 그냥 그 장면들만
0: 뭐야?
1: 이거 공개 무슨 아니 공개해도 되는 거야
0: 이거
1: 오수정
0: 뭐야
1: 오수정
0: 어 왜 갑자기 오수정. 노트
1: 저도 흥미가 느껴지네요. 어,
0: 저도 오늘
2: 네 오수정이에요.
1: 오수정
2: 아, 오수정 네, 오수정 내용까지 볼 정도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친구가 어떤 거에 흥미를 느꼈을까?
0: 흥미를 느꼈나?
2: 그냥 아. 궁금하니까 그냥.
1: 그렇죠. 친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 그럼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딱 그 부분들만 봤고 또 오늘 이거 한다고 하니까 그 뭐지? 그런 거지. 그때는 맞고,
1: 그때는 맞고 지금은
0: 틀리다.
1: 틀리다였나?
0: 네, 맞아요.
1: 맞는 것 같아요.
2: 그것도 오늘 살짝 보고 왔는데 역시나 거기서도 내용의 반복과 그 주민 주마옷이 그대로 있더라. 근데 김민희 배우님 진짜 이쁘더라고요.
1: 맞아요.
0: 진짜.
2: 왜 이렇게 아름다우셔?
1: 진짜.
2: 오늘 살짝 반하고 왔어요. 영화를 보고.
1: 홍상수가 반한 이유가
2: 그런 거 같아요.
0: 진짜.
1: 맞아요. 이런 거 언급해도 되겠죠? 아, 뭐 어때요?
0: 뭐 어때요?
1: 누가 본다고 이거.
0: 인정.
1: 홍상수 보실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다들 뭐라 하시잖아요.
0: 그니까요.
1: 영화는 좋은데.
0: 진짜.
1: 아무튼 뭐 사랑하시면 됐어요. 뭐.
0: 맞아요.
2: 네, 사랑이 다르잖아요.
1: 그래요.
2: 그래. 닉도 사랑하고.
1: 아니 아니 이렇게 흘러가면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이상해지잖아요.
2: 뭐 보고 있으면 그냥 사랑을 하는 그런 남자라니까 얘기를
0: 한 거. 그러면 또 다른 밸런스 게임으로 이 예술이랑 창작자의 문제는 분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1: 아하.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프레임만으로 쪼개면은 먼저 하셨어요. 진짜로.
0: 진짜로.
2: 아니에요.
1: 진짜로.
2: 선배님
1: 진짜로.
2: 선배님 먼저 하세요.
1: 아, 예.
0: 이럴 때만
1: 먼저 하세요. 선배님 먼저 하세요.
2: 아, 정말. 저는 분리가 좀 잘 안 되는 인간이긴 한데. 예술 되게 어쨌든 공부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영화관에서 보고 싶진 않고 그냥 뭐 다른 좋은 경로로 따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 잠깐만요. 좋은 경로?
0: 좋은 경로?
1: 혹시 뭐, 오인성 같은 친구예요?
0: 혹시 누누
2: 아니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 아니 뭐 상황이 너무 안 되면 그렇게라도 보던지 아니면 뭐 다른 OTT 있잖아요. OTT
0: 그쵸.
2: 그런 대로.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OTT라고
0: OTT?
1: 말씀해 주셨으면 됐는데.
2: 네, OTT.
1: 망설이시게
0: 무슨 경로길래 도대체
2: 그, 잘라주시고요. OTT로 볼 거라고요. 영화관 말고.
1: 아무튼 분리가 안 된다.
2: 아무튼 얘기하시죠.
1: 저는 그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해주자파입니다. 아 분리를 하지 말자파. 근데 이제 솔직히 유아인 나 다시 보고 싶어요.
2: 죄송합니다. 저도요.
0: 인정합니다.
1: 유아인 다시 보고 싶고 근데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친 범죄 이거는 조금
0: 그쵸.
1: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음주운전이 제일 애매해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0: 그쵸.
1: 그거를 봐주냐 마냐인데 일단은 저는 안 봐준다고 할게요. 근데 마약은 인정. 왜냐면 저는 마약을 하고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0: 진짜
2: 아니 근데 잭은 안 하고 싶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0: 그거요? 궁금하긴 하던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사이다랑 무슨 뭐 코프 시럽 막 이런 거랑 섞어가지고 그냥 막 그런 걸 해본다 막 그런 게 인터넷에 있길래.
1: 아 그래요?
0: 한번 해볼까 약간 궁금해가지고.
3: 그 오늘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0: 아예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3: 좀 위험했어요.
0: 그래서 표정이. 좀 무섭더라고요. 이미 도처에 깔려 있구나. 이 마약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
3: 그 참교육 보셨어요?
1: 아 네. 나 그 쇼츠를 좀 봤어요.
3: 아, 아 쇼츠춤 진짜.
1: 아 근데 저 거기 촬영 지원으로 나갔어가지고 진짜 그 직접 김유열 선배님 뵙고 그 진짜 중에 그 예고편에 나온 장면 막 이렇게 카드 던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하시는데 와 한 큐에 딱 하시더라고요.
3: 진짜? 네. 카드를 진짜 날리세요? 뭐가 CG 이런 것도
1: 아니고? CG 이런 거 아니요.
3: 대박이다.
1: 근데 뭐 앵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CG를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하시고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3: 진짜 멋있다. 네. 요즘 제 친구랑 같이 보는데 친구가 김무열에 빠져가지고 김무열 팔로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맞아요.
3: 사람이 왜 이렇게 멋있어? 아, 아무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도 마약이 나오는데 학교 애들이 마약을 직접 만들어서 하잖아요.
1: 아 진짜요?
3: 학교 애들이 마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돈 벌고 막 이래요.
0: 아 진짜요?
3: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뭐 사제총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마약을 애들이 못 만들지는 않을 거고.
1: 저희는 진짜 착해요.
3: 맞아요. 그쵸? 우리 계속 이렇게만 살아갑시다.
1: 맞아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말투가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납니다.
0: 화가 납니다.
3: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맥주 안 마셔도
1: 괜찮습니다.
3: 아 진짜 왜 그런 말투를 사용했을까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대본이었겠죠? 뭔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다 그랬는데 그 감독님이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거면은 이게 인터뷰어들을 이렇게 조금 묻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같은 대상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한국인들 아니면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같아서.
0: 그렇죠.
1: 왜 그렇게 했을까요?
0: 약간 되게 사회 초년생들 정중한데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게 느껴졌는데 약간 그 감독님의 경험담 같은 게 아닐까. 아. 약간 막 취재하러 오는 젊은 기자들이나 막 조언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딱 그 감독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1: 좀 긴장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
3: 사회 초년생.
1: 사회 초년생으로서 갑자기 단학과가 나올 때가 좀 많아요. 닉 왜 그렇게 했어? 했을 때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단학 그러니까 단은 좀 많이 좀 써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인터뷰어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데.
3: 근데 그 뭐지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은 좀 능수능란한 좀 많이 해보셨던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었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첫 번째 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해가 좀 됐거든요. 아 그래 요즘 MZ들은 좀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분도 좀 그렇게 딱딱한 느낌이어서 왜 저렇게 노렸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잭이 말한 것처럼 좀 그런 걸 겨냥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러게요. 맥주 먹고 싶지 않아요?
3: 맥주요?
1: 네.
3: 맥주 뭐 나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1: 아 저는 그러니까 안 드시고 싶으시면 저는 괜찮은데 또 혹시 드시고 싶으시지 않아요?
3: 아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네 괜찮습니다.
0: 갑자기 봉투를 이게 무슨
1: 아 진짜 이 장면이 진짜 한 세 번 반복되는데
3: 불편해요.
1: 그러니까 얼마나 아, 얼마나 맥주를 먹고 싶었으면
3: 그러니까.
1: 아니, 근데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 두 번째 분은 맥주를 드셨고 근데 반절 남기고 반절 남기고 시간이 끝났잖아요. 근데 세 번째 됐을 때도 그 맥주잔이 똑같지 않아요?
3: 죄송해요. 제가 두 번째를
1: 잘못했어요. 아, 맞네.
3: 제기 기억할 수
1: 제 기억하세요?
3: 하세요?
0: 맥주요?
1: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맥주를 반절 정도 먹고 시간이 끝나서 갔는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했을 때도 똑같은 맥주잔이었다. 그러니까 맥주가 리필되거나 뭐 다시 시킨 게 아니었다. 근데 그걸 드시지 않았나?
0: 그랬던 것 같은데.
1: 네. 네. 아니 좀 불편해가지고 아니 남이 먹던 그 맥주를 좀 그랬습니다.
3: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뭐지? 이혼 얘기 같은 거 하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그 첫 번째 분이 이혼하셨을 때 많이 힘드셨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무례한 거예요.
0: 아, 맞아요.
3: 그래가지고 와 진짜 무례하다. 아무리 MG여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하고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금 아니 잭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 그 뭐냐
0: 그 사건?
3: 에?
0: 에?
3: 무슨 사건?
0: 그 홍상수 감독님의 그 사건? 약간 그런 거를
3: 아, 한 거 좀 아니냐?
0: 약간을
1: 아 그렇겠네.
0: 들었을 본인 경험이 때 있겠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1: 경험이었겠네. 네.
3: 완전 그랬겠네. 그렇네. 대단하다.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영화에 그러니까. 넣을 수 있다는 게.
1: 그러니까 그 저도 안 보긴 했는데 지금 막 그때는 들리다 그 영화가 이제 본인이 헤어지고 그 김민희를 만난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3: 진짜요?
1: 그게 완전 그래서 아. 솔직해서 뭐 그렇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거예요.
3: 근데 저 보면서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홍상수 감독님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3: 우와 대박이다. 네. 우와 아니 그래서 거기 내용에 그런 게 나와요. 김민희랑 엄청 꼬셔. 막 갑자기 엄청 꼬시다가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23살에 결혼했다. 뭐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김민희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 줄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1: 아...
3: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1: 네.
3: 그 잔다고 하고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3: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들으니까 아 그러면 그게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보고 싶어지긴 하네요.
3: 아 이게 궁금하다니까요. 계속 이게 뭔가 다른 영화도 계속 보고 싶고 오수정도 그렇고
1: 진짜 그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의 매력이 그거래요. 좀 이렇게까지 민망해도 되나?
0: 아
1: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되나? 이렇게 찌질해도 되나의 좀 표본이라고 하더라고요.
0: 공감성 수치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완전
3: 진짜 맞아. 진짜 찌질하고 부끄럽고
0: 근데 다들 막 한 번씩 했을 법한 그런 것들
3: 맞아. 그런 거
1: 여기에서 그 본인이 제일 민망했던 경험 진짜 진짜 어색하거나 약간 진짜 이불킥 했던 경험 이불킥. 하나씩 딱 풀고 갑시다.
3: 아 뭐가 있었어?
1: 그리고
3: 뭐가
1: 털어내고 있을까? 갑시다.
0: 근데 이런 게 약간 생존 본능으로 뇌에서 지워버려가지고
1: 그래요? 과학적이에요?
0: 저는
1: 아 제가 궁금 갑자기 궁금
0: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0: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려 해서 그러면은 기억도 안 하려고
1: 이거 그 렌즈 떨군 사건 기억에서 지웠어요?
3: 렌즈 떨궜어요? 언제 렌즈 떨궜어요?
0: 아, 네, 렌즈 떨군 거는 아, 뭐 민망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약간 아, 부끄럽고 그쵸, 막 이런 거 아닌데 뭐 그럴 수 있다 그건데
1: 민망 부끄 아 뭐가 있을까?
3: 아 그러게 민망? 분명 많았을 텐데
1: 그 사랑 얘기하다가 말했었잖아요. 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랑 얘기 조금 했었거든요. 그 여기 대사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뭐지? 사랑을 위해서 뭐 하기 싫은 것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나? 뭐 이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 본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혹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참아본 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3: 아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의 종류가 좀 그리고 다양하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쵸.
3: 근데 그거에 안에 뭐 우정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사소한 걸 꼽아보자면 먹는 거?
1: 먹는 거
3: 먹을까? 했을 때 나는 떡볶이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친구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 그러면 그래 떡볶이 먹자 하면서 먹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 작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0: 또 뭐가 있을까?
1: 잭은 뭐가 있어요?
0: 저의 경험이요?
1: 예, 뭐.
0: 저는 근데 아직 사랑을 잘 모르다 보니까
1: 아니 이게 사랑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랑을 그 딥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촬영 감독이고 네. 연출 감독님이 있으면은 연출 감독님을 애정하는 마음에 뭐 어떤 걸 챙겨줬다던가 뭔가를 줘줬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0: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남을 위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냐
1: 희생이
0: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그냥 바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3: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눈치 재고는 아닌가?
0: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좀 더 뭐 배려해줘야지 약간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있는?
1: 사랑이 완전 가득 찬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0: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죠. 그냥 몸부터 움직여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
1: 아 그런 사람들이 신기하다.
0: 네.
1: 아 좀
0: 저는 뭐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1: 그래 아니 네. 그러면 뭐 어머니한테라던가
0: 네.
1: 뭐 누나한테라던가 누나한테 맞기 전에 누나가 때리기 편한 자세를 취했다던가.
3: 아니 오히려 덜 맞는다.
0: 덜 맞으려고.
1: 그래요?
3: 뭐가 있을까? 장우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짝사랑도 1도 안 해봤어. 진짜
0: 짝사랑? 짝사랑 해봤죠. 뭐 중학교 때 막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
3: 그래 그래. 그러면 그때 느꼈던 그런 것도 없어요?
0: 그때 느꼈던?
3: 기억이 안 나려나?
0: 그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개인주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1: 어떻게 할지
3: 어떻게 될까?
0: 네. 내가 어디까지 그게 될까
3: 그러게,
0: 과연 될까? 내가 그게 가능한 사람일까 이런 것들
3: 그래 근데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1: 장우가 사랑에 빠지면 눈빛이 어떨까
3: 그래
1: 잭이 사랑에 빠지면 눈빛이 어떨까
3: 진짜 궁금하긴 하다. 저 남편은 뭘 바라보고 저런
1: 표정 오 마이 갓
3: 좀 무섭기도 해요.
1: 마이 갓
3: OMG 닉은요?
1: 뭐 저는 운전?
0: 운전?
1: 네, 운전 뭐 왔다 갔다 진짜 한 5시간 해줄 수 해준 적도 있고 뭐 해줄 수 있고
0: 콧구멍
1: 왜 이렇게 불렁거려요? 콧구멍 왜 이렇게 불렁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3: 너무 웃기잖아요.
1: 왜요?
3: 아 이래서 그 연애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는 게 참 재밌네요.
0: 그니까
3: 썰도 많고 경험도 많고
1: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절대 참아줄 수 없는 거를 말해봅시다.
0: 절대 참아줄 수
1: 진짜 이건 나 진짜 못 참는다.
0: 진짜 못 참는다.
1: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건 진짜 못 참겠다.
3: 나는 그럼 이런 것도 될 수 있나? 그 싸가지 없게 하는 건 진짜 못 참아.
1: 될 수 있죠, 될 수
3: 있죠. 기본 예의가 없는 거. 기본 예의가 없는 거 절대 참지 못할 것 같고. 강량 약강인 애들. 진짜 별로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예를 들면 그거네. 그 정이 떨어지는 게 뭘까?
1: 맞아 맞는 것 같아. 그 저는 되게 잠귀가 밝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알람을 들으면은 바로 그 일어나져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한 여러 개를 맞추셔야 무조건 일어나시는 분이라서 한두 개 막 울리잖아요. 그 일어나서 얼른 그 할 거 하세요. 보통 깨워 줄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 두 번째 울립니다. 안 일어나.
0: 안 일어나.
1: 세 번째 울려.
0: 세
1: 번째. 아 저는 이거를 근데 참았어요.
3: 참았어요.
0: 아 진짜요?
1: 네. 못 참겠는데.
0: 와 참았어요. 사랑하니까.
1: 사랑하니까.
0: 와우.
3: 그치 맞아. 근데 사랑이 다 이겨요.
1: 맞아요. 러브 윈스 올.
3: 맞아요.
0: 와우.
3: 진짜 사랑이 다 이겨요. 가장 가까운 제 친구는 있잖아요. 그 좀 결벽증 있고 살짝 뭐 양치를 막 세네 번 하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1: 진짜?
3: 양치를 세네 번 하고
0: 진짜?
3: 운동하라고 하기 전에 머리 감고 운동하고 나서 머리 감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정이 떨어지는 순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 얘기를 해. 그런데도 근데 그 친구는 그 깨끗함이 해소가 돼야 조금 이렇게 편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데 결국에는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않고 좀 중간 다리를 맞춰서 뭐 양치 한 번 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해준다든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쟤는 대단하다. 결혼까지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1: 저도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지인분들을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좀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갔는데 그래서 바로 옷 사러 달려갔습니다.
0: 아 진짜요?
1: 바로 그래서 셔츠에 슬랙스 같은 거 부착장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0: 아 진짜
1: 사랑하니까 와 보이지 않기 위해서
3: 와 진짜 이건 대박이네요.
0: 진짜
3: 사랑 없이 못 살겠어.
0: 전 아직 사랑할 자격이 없나 봐. 저 정도는 해야
1: 사랑 사랑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다들 그러실 거예요.
0: 입꼬리 올라가는 이거 뭐죠 이거?
3: 진짜
0: 우쭐한.
3: 와 이제야 좀 빨개지시는 것 같네요. 와 진짜 대박이네. 좀 홍조가 사라진 것 같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진짜 난리나고.
1: 맞아 저희 텐데. 저희 좀 친해져가지고.
3: 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
1: 근데 이제 오수정 씨 얘기 나오면 좀 미쳐버리는 거죠.
3: 아니 오수정 얘기 꼭 봐라. 집 들어가서.
1: 알겠습니다.
3: 오수정 꼭 봐라.
1: 알겠습니다.
3: 나만 이상하겠네.
1: 아무튼 제근요.
0: 아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약간 말 툭툭 내뱉는거나 아니면 뭐 몸 그냥 막
3: 터치하는 거
0: 가볍게 막 터치하는거나 약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도.
1: 그러면은 만약에 네.
0: 시작됐다.
3: 길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세요.
1: 만약에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3: 근데 툭툭 친다는 게 어떤 느낌에 툭툭 친다요? 보통 여자 남자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만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 싫다.
3: 이 싫다는 건지 아니면 뭐 모르는 남성에게 툭툭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싫다는 건지.
0: 아 약간 그냥 뭐 스킨십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냥 갑자기 툭툭 막 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3: 모르겠어요. 야, 아빠 이렇게? 네, 아빠 이런 거.
1: 약간 뭐 아 좀 기분 나쁘게?
0: 네, 약간 기분 나쁘게 툭 치는 것들. 그런 것들. 오히려 가까우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1: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해됐어요.
0: 그냥 그런 거?
1: 그거는 이제 봐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0: 사랑하는 사람이면.
3: 그래. 사랑하면 뭔데 못 봐주겠어.
1: 맞아요.
3: 다 봐줄 수 있지.
1: 그리고 그 영화에서 계속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말하잖아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달라. 아. 그럴 때 이제 배우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0: 맞아요.
1: 나를 사랑해라.
3: 맞아.
1: 본인들은 본인을 사랑하는 것 같나요?
3: 아, 저는 막 그렇게 날 사랑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단계인 것 같아요. 사랑은 가끔씩 그 친구들이 주는 편지나 뭐랄까 그냥 그 넌 뭐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 에 그 잠깐 나는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계속 조금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날 사랑하는 모먼트들이. 다른 분들은요?
0: 저는 약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은 요즘 막 미디어 같은 데서 형 완전 막 자존감 높고 막 자기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가 계속 막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고 막 갈구고 이런 과정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계속 안에 있는 막 솔직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려고 하고 막 그런 과정들 이게 다 결국 사랑하니까 나오는 게 아닌가.
3: 오 좋다.
1: 맞네요. 그 홍상수 배우님은
3: 배우님이요?
0: 감독님? 아 오수정 씨 진행해야 돼요 저희.
1: 아 오수정 씨.
0: 아 딴 집을 좋아하세요.
1: 아 너무 가져요 오수정 씨.
3: 아,
1: 진짜.
3: 아니 이거 관객분들이 보면은 이거 못 넘어가요 그냥.
1: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홍상수 감독님은 그 송선미 배우님한테 그 그냥 캐릭터 설명을 이렇게만 해줬대요.
0: 어떻게요?
1: 그냥 배우이고 이혼했다가 조그마한 영화 하나 찍어서 인터뷰하는 거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 시내 21 그 거기에서 아, 봤어요. 네,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우님은 더 딥하게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대요.
0: 아 진짜요?
1: 그냥 그 상태랑 대본만 보고 그냥 본인이 캐릭터 해석하고 그냥 그 대본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게 그 홍상수 감독님 영화 스타일이기도 한데 배우님까지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 디렉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좀 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3: 아 그러니까
0: 이런 영화 디렉팅 어떻게 해야 되지?
3: 그러니까 이게 롱테이크로 계속 이어져야 되고
1: 와 20, 30분 계속 원테이크인 거잖아요.
3: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0: 또 이게 막 철저하게 의도가 돼 있는 것 같고
3: 맞아
0: 하나하나 다 하는 건가?
1: 그리고 대사 보면은 조금씩 절긴 하시더라고요.
0: 아 맞아
3: 근데 그런 게 또 매력이니까.
1: 맞아
0: 근데 그 마지막에 연기 연습할 때 대본 리딩 같은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나? 디렉팅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아, 그것도 그 원래는 영화를 그 1, 2, 3부 있잖아요. 1, 2, 3부를 3일 만에 그냥 다 찍고 영화 원래 끝이었대요.
3: 진짜?
1: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이 배우님한테 연락해서 하루 더 나와줘라 라고 해가지고 그 분량이 추가가 된 거래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봤는데 아무튼 원래는 그냥 1, 2, 3부 하고 그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셨었나 봐요. 근데 편집을 해보시고 조금 부족하셨는지 그 4부를 추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만드는 방식이 상당히 특이하시다.
0: 진짜?
1: 신기하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되게 재밌다. 그리고 되게 적은 인원으로 촬영을 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아무튼 저희 꼭 뭐 하나 찍어요.
3: 그러니까 좋죠. 근데 홍상수 감독님처럼 그냥 우리 네 명이서 하고 배우만 섭외하면 안 돼요?
1: 배우도 저희가 해요.
0: 배우도 저희가 하면 되죠.
1: 저 연기에 조금 욕심 있어요.
0: 저도 그러죠. 좀 잘해요. 저 1학년 때 계속 불렸는데.
1: 저도요.
3: 네. 저도요.
1: 저요?
3: 근데 그렇게 하자 진짜.
1: 그래요?
3: 이번에 그 전국 국립영화협회에서 마스터와 함께하는 단편 영화 제가 봤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워크숍을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7명이 스텝인데 그 스텝 안에서 배우까지 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좀 다들 잘 만들고 싶으니까 배우를 다른 데서 데리고 와도 된다 이런 조항이 생겼지만 어쨌든 우리도 4명이서 배우하고 촬영하고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1: 저희 솔직히 4명 다 능력자잖아요.
0: 맞아요.
1: 나쁘지 않죠.
3: 그러니까 4명만 모였잖아요.
1: 맞아요.
0: 아, 오수정씨
1: 능력자들과 함께하는 독품원 정치자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
3: 그 배우들이 로게런티로 홍상수 감독님이 영화를 많이 찍으시잖아요.
1: 아 진짜요?
3: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배우들이 감독님과 먼저 하고 싶다고 하는 그 홍상수 감독님의 매력이 뭘까?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1: 일단 조금 그 결과론적인 거, 좀 표면적인 걸 말하자면은 이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한다. 뭐 어디든 영화제든 지금 베를린 영화제 7년 연속인가
0: 맞아요.
1: 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시고 그리고 솔직히 이 작업 방식을 저희가 막 인터넷으로 접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찍는지
3: 맞아.
1: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을 것 같아. 저도 노게런티로 하고 싶네요.
3: 오. 오, 이제 배우 맞아. 데뷔.
1: 이제 그 이 영화에서 뒤에서 칼질하는 소리 되게 많이 들렸잖아요.
4: 아 맞아요.
1: 그런 소리 내는 걸로 역할로라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3: 아 왜요? 그래도 얼굴은 나와야죠. 한 번이라도.
1: 그러면 좋죠.
3: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진짜.
1: 또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0: 배우로서 약간 자아실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꼭 뭔가 넘어야 하는 산?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정형화된 형식이랑 다르니까.
3: 맞아. 또 뭔가 그리고 방식이 특별하고 특이하다 보니까 뭔가 배우님들도 조금 실험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3: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도전하니까 또 재미있는 것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리고 그 넘어야 할 산을 넘은 게 김민희 배우님이 아닐까. 아가씨로 솔직히 정점을 찍긴 했지만
0: 맞아요.
1: 그 이후로 이제 홍상순 감독님과 함께 하면서 그 어떤 상 되게 큰 거 받으셨던 것 같아요. 로컬은가? 아무튼 좀 큰 상 받으셔가지고 어떤 배우로서의 산을 하나 넘으셨다. 참.
3: 저는 그래서 더 많이 화면에서 보고 싶은데 요즘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홍성수 감독님이 제작실장으로 맡아주셨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제 이 송선미 배우님처럼 나중에 좀 더 됐을 때 이렇게 다시 나오시려나 싶기도 하고.
1: 그러게요.
0: 이제
3: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네요.
0: 근데 또 계속 나오는 배우들만 나오더라고요.
4: 맞아요, 맞아요. 권희우 배우님,
0: 맞아요.
3: 하성국 배우님, 강소희 배우님.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배우님들을 제일 잘 알게 되실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우리도 뭔가 우리도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한 배우님이랑 계속 같은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막 옴니버스처럼 이어지고 그런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네요.
4: 영화하기 어렵네요. 진짜.
0: 영화하기 어렵네요. 진짜.
3: 표정이 다들
0: 아 진짜
4: 진짜 영화를 모르겠어서. 아 솔직히 몇 점이에요 이거?
0: 이거요?
4: 네.
0: 저는 3.5점.
4: 오.
0: 3.5점.
4: 캐럿스는?
3: 저는 3점?
0: 3점.
1: 전 2.5점이요.
0: 2.5점.
3: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그냥 어쨌든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를 처음 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점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보고 다른 것도 다 보다가 이걸 봤으면 또 평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그 감독님 영화 중에 극장전이랑 모키의 영화 뭐 이런 그 영화 찍는 영화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재밌고 저는 그 강의 해변에서 혼자 이건가? 뭐 아무튼 요거 세 개인가 봤었는데 그것들은 꽤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이 제일
3: 아쉬웠다.
4: 제일 단조로웠어가지고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다른 작품 그래도 보면은 웃기고 나름 재밌는 포인트들도 많고 그래서 관객분들도 아니 청취자분들도 보셔주십
0: 쇼쇼쇼쇼
4: 가끔씩 한번 해줘.
3: 아주 재밌네요. 닉은요? 아,
0: 저는요? 아, 3.5점 준비. 저는 일단 솔직함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되게 잘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다. 막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배우님 보면은 그 세 번의 대화 동안 엄청 솔직하게 말하는 듯 하면서도 계속 모순되는 내용도 많고 내용도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그 인터뷰 내용 지워달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솔직한 게 뭘까? 진짜 솔직하고 진실된 게 있을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뭐 속일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들.
4: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솔직했을 때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했잖아요.
3: 맞아.
4: 그게 좀 슬펐던 것 같아.
3: 맞아 맞아. 그런 게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셨으면서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근데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4: 드러내고 싶지 않은 굳이
3: 어찌 됐든 그런 것들 굳이 드러냈다가는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올 수 있고 내가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4: 이 또 그 계속 쪼그려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 아닐까? 좀 계속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해 보이시고 다 약간 가짜의 가짜를 내붙이시는 것 같은데 그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유일한 순간이 본인에게 가장 편하고 솔직한 순간인 것처럼 저는 보여가지고 조금 슬프게 느껴졌다.
3: 이게 또 흑백이잖아요.
4: 어, 맞아요.
0: 아, 맞아요.
3: 근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흑백인 게.
4: 뭔가 이 대사에만 집중할 수 있고.
0: 맞아요.
3: 그리고 대사들이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를.
4: 맞아요. 계속 궁금하게
0: 만들어요. 맞아.
3: 그리고 뭐 때문에 계속 이 기자들이 세 명이 와서 인터뷰를 하지?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다 비슷한 것들을 물어보지? 그냥 이런 것들? 그래서 더 계속 보고 싶고 집중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4: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이지 않을까.
0: 맞아요.
3: 맞아.
0: 왜 매니아층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1: 뭔가 그러면은 본인들이 12년 전으로 돌아가요.
0: 네.
1: 그럼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전...
3: 똑같이?
1: 네.
3: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0: 기억 없어요?
1: 기억 없으면 똑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0: 아, 기억하진 채로?
1: 기억하진 채로?
3: 내가 14살 때인데?
0: 좀 뭔가 드라마틱하게 막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 본성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뭔가 눈에 보이는 사소한 부분들, 약간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4: 잘 챙겨잡지 않을까.
0: 네.
3: 그치, 맞아. 내 기억을 가지고 간다면 일단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고.
4: 저도요.
0: 전 돌아가도 안 할 것 같아요.
4: 그래요? 네. 지금 만족 먼저 해서.
0: 아니, 공부할 그게 아니어가지고. 아. 공부할 사람이 아니어서.
3: 나도 공부할 사람은 아니긴 한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 번쯤은 1등 해보고 싶다 라는 욕구? 그래서 뭐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1등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어야 돼.
0: 그렇게 살면 되죠.
4: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기자가 배우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답변에서 자기를 던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3: 자기를 던졌다. 네.
4: 그래서 그 신의 21 기자분께서 그 배우님한테 여쭤봤어요. 자기를 던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근데 배우님의 답변이 이랬어요. 그 본인이 안다. 자기를 던져봤는지 안 던져봤는지. 그래서 좀 진짜 내가 진짜 열심히 몰두하면서 했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해봤던 것 같긴 해.
0: 뭔데요? 뭔데?
3: 그랬어?
4: 아니 졸작 찍을 때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랬던 것 같아요.
3: 애매한가 봐요?
0: 애매한 것 같은데요 약간?
3: 그러니까
4: 다시 생각해보면은 최선을 다 안 했나 싶기도 한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또 최선을 다 했던 것 같기도 해. 뭐 아무튼
0: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완전 몰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
4: 진짜 이제 항상 매사에 자기를 던져보려고요.
3: 그러니까요. 나를 던졌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고민이 원래 상업을 가고 싶었는데 상업을 가고 싶지가 않아진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 좀 나를 놓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계속 막 미디어로 어떤 말들을 다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되지만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딱 마음이 드네요.
4: 어떡해요?
3: 뭐요? 가야겠다.
4: 아 그래요.
0: 그
4: 본능을 믿어야 돼요.
0: 그쵸. 책임은 맞아요. 확실하게.
4: 맞아요.
3: 그럼. 아 근데 요즘 제 누구랑 다녀요?
0: 전 이게 뭐 갑자기 진지한 얘기 약간 진대 모드인 것 같아서 덧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수 조롱을.
3: 아니 누구랑 다니길래 이렇게 사람 좀 많이 변한 것 같지?
0: 뭐가요?
4: 근데 뭔 말이 될 것 같아.
3: 알겠지?
4: 약간 여유로워지고 되게
1: 풍요로워졌어.
0: 아 뭐지? 그래요?
3: 그냥 졸려서 뭐지? 지금 헛소리라는
0: 아니 그건 아닌데
1: 되게 여유로워졌어. 아. 여유로워졌어.
3: 사람이 왜 확보했지?
0: 그냥 누구랑 같이 다녀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3: 혼자서 수련이 된 건가?
0: 저 그냥 계속 솔직해지려는 수련을 해서 그런가?
3: 좋네요.
1: 좋은 것 같아요.
0: 좋은 것 같네요.
3: 네 좋네요.
1: 그 솔직해지려고 하는 게 본인한테 힘쓴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고
0: 맞아요.
1: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거 한 번씩 하고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해봅시다. 아, 나 여기서 그 나를 제일 사랑하라고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다들 사랑하기만 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말이 이제 말은 쉬운데 잘 지켜지지 않으니 본인에게 본인이 힘들었을 때 보상을 줄 몇 가지를 좀 지금 정하고 그거를 다음 모임 때까지 지키면서 살아가 봅시다. 매일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들었던 날에 뭐 맛있는 거를 의식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더 건강해지려고 뭐 물을 하루 2리터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본인에게 줄 선물을 하나씩 정하고 그거를 계속 실천해 봅시다.
3: 선물? 그러니까 루틴 같은 느낌인 건가요?
1: 뭐 약간 일회성이어도 좋고 뭐 반복적이어도 좋고 그 본인을 위로해주는 행동을 하나를 합시다. 의식적으로
3: 위로 어려운데? 예를 하나 니기라면
1: 예를 들어서 뭐 그 진짜 힘들었던 날은 뭐 그냥 혼자 맥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난 잘했어. 난 최고야. 이걸 몇 번 외친다든지. 그 스윙스 자기암시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외친다든지.
3: 근데 닉은 항상 술 마시니까 뭐 맥주보다는.
1: 저 요새 2주에 한 번 술 마셔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0: 진짜. 장족의 발전 아니에요?
1: 진짜로. 요새 진짜 술 안 마시고.
3: 진짜요?
1: 지금 몸 장난 아니에요.
3: 아 그래요?
0: 아, 네. 혈색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1: 어? 장난 아니에요.
3: 그래서 여기가 괜찮은 건가?
0: 아, 그래서 홍조
1: 많이 없어졌지. 근데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0: 그니까요.
1: 여기가 원래 항상 빨갰는데 지금 좀 덜해졌어.
0: 계속 운동하고 술 안 마시고 하니까.
3: 이건 사랑의 힘인가요?
0: 기승전.
1: 근데 죄송한데 사랑은 항상 했었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3: 아니 근데 잠깐 쉬셨.
0: 약간 쿨타임이 있긴 있었잖아요.
3: 잠깐 쉬셨고 네. 그리고 그전 연인과 헤어지기 전에 뭔가 그런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것들 있었을 거 아니야? 아자자 아 근데 저
1: 네네네 네,
0: 보상 뭐
1: 보상
3: 아 보상 제부터 얘기해봐요.
0: 보상 그러니까 약간 힘들 때
3: 선물
1: 나를 위한 선물 아 이걸 좀 의식적으로 하나씩 챙겨주자 아 그리고 본인을 위로하자
0: 아 저 요즘 딱 그런 비슷한 고민을 했거든요. 약간 힘든 게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근데 약간 단발성 있는 보상을 해버리면은 그냥 도파민에 노출돼 버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약간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냥 노트에다가 쭉 그거를 써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얻은 거 내가 얻었던 거랑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쓰진 않는데 요즘은 그냥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든 게 있어도 힘들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1: 이게 그 뭐 아무튼 힘들 때 본인의 감정을 좀 적어나가면 해소된다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실천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보상.
3: 그쵸? 글을 쓴다.
0: 글을 쓴다.
3: 닉은요?
1: 전 진짜 맛있는 거 먹게요. 왜냐면 요새 진짜 의식적으로 그 단백질 한 100g 이상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운동 진짜 맨날 하고 이게 진짜 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일한 날 아니면은 진짜 오늘 힘들었다 그러면은 운동 안 가버리기 저녁 맛있는 거 먹어버리기
3: 좋다 좋다
1: 약간 이게 저한테는 좀
4: 고생한 나에게 위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좀 자주 이러면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거를 좀
0: 진짜 가끔
4: 진짜 가끔
3: 요즘에 그냥 열심히 산다기보다 그냥 본능대로만 살아가고 있거든요.
4: 좋은 거예요.
0: 좋은 거예요. 그게
3: 좋은 건데 그렇죠. 좋은 건데 그 계속 지금 나에게 뭔가 보상을 주고 있는 느낌이라. 아.

0: 것 같습니다.
1: 좋은 것 같네요.
0: 다음 모임 때는 아무튼 홍상수 감독님 영화 하나씩 더 보시고 뭐 그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지키면서 본인을 사랑하시고
2: 예.
0: 이게 참 어렵지만
1: 그쵸.
0: 본인을 사랑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좋다라는 홍상수 감독님의 말씀. 에이맨.
2: 홍맨. 사랑을 얘기하네요. 이거 독부문이 아니라 사랑문이야.
1: 제 모자의 힘이 아닐까.
0: 아하, 인정합니다. 아까 뭐지? 하우스 오브 낭만?
1: 네.
0: 샤라투 하우스 오브 낭만. BPL 주세요.
2: 하우낭, 하우낭.
0: 자, 그러면 오늘은 홍상수 감독님의 그녀가 돌아온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닉이었고
2: 캐럿이었습니다.
1: 잭도 있었습니다.
2: 죄송.
0: 도

0: 네. 저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요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인도, 명상, 카레 맛있죠? 그리고 연예인 이효리 등참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365일 요가만 생각하며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전주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요가를 수련하며 안내하는 김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요가를 수련하며 또 가르치기로 하시는
1: 네.
0: 김채람님, 반갑습니다.
1: 네.
0: 365일 요가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전주 시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아, 그 요가만 생각한다기보다는
0: 네.
1: 요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네, 그냥 요가 하는 사람.
0: 요가 안에서 살고자
1: 네.
0: 하는 요가인이 되고 싶, 완전한 요가인이 되고 싶은.
1: 네, 그런데 요가만 생각하면 사실 그 뭐랄까 이게 저도 잘.

0: 요새 좀 고민인데요.
1: 네네.
0: 요가만 생각하면 너무 그좀 집착과 집 그런 게 있어서 요가를 계속 이제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1: 네.
0: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이제 제 자신이 좀 중심이 오롯이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 요가와 제 사이에 어떤 균형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너무 몰입해서도 또안 되고.
0: 네, 조금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또 꾸준히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네. 철학적인 말씀 같아.
0: 네.
1: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뭔가 몰입을 깊이 해버리면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해서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더 이게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0: 네.
1: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차라님 혹시 그 오래된 오락실, 그 오락실 게임인데,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0: 네, 알죠, 당연히.
1: 예? 아, 저랑 세대가 다르실 텐데?
0: 아니, 그래도
1: 응.
0: 오락실에
1: 예.
0: 가면은, 그 게임 하는 게 약간 국룰 아닌가요?
1: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스트리트 파이터 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0: 네. 네.
1: 거기에 나온 캐릭터 중에 달심이라고 아세요?
0: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1: 인도 그 캐릭터,
0: 아,
1: 인도인,
0: 네.
1: 요가, 예.
0: 아, 그 캐릭터 이름이 달심이에요?
1: 달심, 예.
0: 네.
1: 요가 화이어! 이제 불을 또 내뿜기도 하고, 아마 스님이면서 요가하는 캐릭터일 거예요.
0: 아, 네.
1: 그게 생각나서 한번
0: 오,
1: 여쭤봤습니다.
0: 네, 찾아봐야겠어요.
1: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유하게
0: 네.
1: 가져가고자. 아,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 알고
0: 아,
1: 계시는구나.
0: 네.
1: 직접 하신 적도 있으세요?
0: 아, 저희는 그냥 구경하는 그 어린이 일이었기 때문에, 네. 직접 해본 적은 없고, 그것을 하면서 막 이제, 그 너무 열중한 친구들을 본 적은 많이 있죠.
1: 네. 스트리트 파이터의 달심 한번 검색해
0: 네.
1: 보십시오. 자,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가요?
0: 네, 처음입니다.
1: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보시니 좀 어떠세요?
0: 저는 뭔가 생각보다 너무 편안한 분위기여가지고,
1: 네.
0: 네. 처음에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긴장했던 게 약간 무색할 정도로
1: 네.
0: 너무 편안하고,
1: 아유, 다행입니다.
0: 네, 너무 밝고. 그래서 저도 조금 편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유, 다행입니다. 편한 게 제일이죠, 그렇죠?
0: 네.
1: 나이 먹을수록 생각해보니까 편한 게 제일이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인, 맞나요?
0: 아, 그럼요.
1: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0: 아, 제가 사실은 대학을 전주로 오게 되면서 그 이후로 쭉 살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전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이제 벌써 전주에 산지 20년이 되었으니까.
1: 20년, 성년의 나이가 됐네요.
0: 네.
1: 네. 그럼 20년 동안 전주에 살아보니 이거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전주에 살면 좋은 점은 산책할 곳이 많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천변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1: 오.
0: 천변을 따라서 운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1: 저도 천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전주가 그건 잘돼 있어요. 그렇죠?
0: 네.
1: 시내를 이렇게 전주천이 가로지르고 있어가지고, 또 정리를 잘 해놨다고 해야 되나? 조성을 잘 해놔가지고, 사계의 변화도 이렇게 가깝게 볼 수가 있고,
0: 맞아요.
1: 아, 그 걷는 걸 좋아하시는군. 산책하시는 거?
0: 네. 그래서 특히 뭐랄까 천변 주변에는 좀 높은 건물들도 없고 하니까
1: 네네.
0: 그 주변을 걸을 때좀 평화로운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아합니다.
1: 아니, 왠지 요가 하시는 분하고 또 전주 천변에 산책하시는 거, 또 평화라는 말이 딱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0: 네.
1: 요가 하시는 분들은 다 평화로울 거야.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뭐 나중에 뒤에서 이제 차차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전주천,
0: 네.
1: 그렇죠. 훌륭한 전주시죠. 그렇죠?
0: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한 뉴스가 있어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오대산 월정사가 지난 21일 유엔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오대산 화엄선 요가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한국자연치유요가협회와 함께 개최한 요가 페스티벌은 아크로요가 퍼포먼스, 파워 바냐사 플로우, 하타 요가 등이 펼쳐졌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현대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최상으로 만드는 방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정사는 올해 자연치유 요가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통합 명상을 구현해 오대산의 힐링 치유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김채남님은 전주 시민이자 요가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요가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김채남님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여러 개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0: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진행자님이 좀 섬세하게 고민을 하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저도 이 답변을 좀 준비하면서 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볼까요? 첫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요가를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요가를 시작한 계기? 정말 궁금합니다.
0: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좀 체력도 안 좋고 무엇보다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목, 어깨 그리고 이제 허리가 항상 통증을 달고 살고 그래서 뭔가 일상생활도 뭐랄까 좀 항상 다운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1: 삶의 질이 좀
0: 네,
1: 떨어지는.
0: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양치질 할 때마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팠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몸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에 왔는데도 어쨌든 꾸준히 몸이 안 좋았고 네. 어떻게든 낫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운동을 해라.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다.
1: 아, 근육이 없다?
0: 네. 몸이 그때는 약간 종이 인형 같았거든요.
1: 정말요?
0: 네. 근육이랄 게 없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몸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아, 도대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하라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1: 아픈
0: 그
1: 사람한테 무슨 네. 운동이야.
0: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제 그냥 그때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은 아 뭔가 달리기 이런 걸 하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아프고 간절히 낫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전북대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 저녁마다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을
1: 아 넓잖아요.
0: 네. 거기를 열 바퀴씩 뛰었어요.
1: 병원 갔다 온 후로
0: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달리기를 하면 안 됐던 거예요.
1: 아, 충격이 가니까?
0: 네.
1: 아.
0: 너무 이제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안 맞는 운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막 혼자 막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요가를 하면은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어디에 가면 요가를 배울 수 있대라고 해서 제가 그거 이제 배우러 갔어요.
1: 네.
0: 이제 갔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막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죠.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누워 있을 때만 해도 이제 뭐랄까? 약간 좌우의 균형이 안 맞는 느낌?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제가 몸이 뭔가 반듯하게 잘 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서 이거 뭔가 좀 신기하다.
1: 예.
0: 그래서 좀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또 그때 다녔던 요가원이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다니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오래 요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1: 네.
0: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엄청 유연하시고 힘도 엄청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잘하신다. 그리고 뭔가 봤을 때 그냥 외모로 봤을 때 한 60대이신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알고 보니까 막 이름이 넘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막 힘이 너무 좋으시고
1: 네.
0: 유연성도 엄청 좋으시고 그래서 요가란 무엇인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뭔가 에너지 넘치게 이런 자세를 하면서 막 좋아하시지? 막 그때부터 약간의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요가 선배분들 보고 나서 아니 나이가 실제 나이랑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0: 맞아요.
1: 요가를 통해서 젊음도 좀, 아니, 노화를 늦춘다고 해야 되나요?
0: 네,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잘 매칭이 안 되는 에너지가 막 있었어요.
1: 아, 오랫동안 요가를 해오신 분들이라
0: 네.
1: 아우라도 다르고
0: 맞아요.
1: 체력도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일반적인 그 나이 또래의 분들과는 다른 좀 강인함이 있었단 말씀이시잖아요.
0: 네,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때.
1: 그래서 해봐야겠다.
0: 네.
1: 그러면 저기 요가 하시기 전에 다른 운동은 뭐 해보신 적 없으셨어요, 평소에?
0: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막그 뭐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체력장 같은 걸 하면은 마지막이 꼭그 오래 달리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그 오래 달리기에서 완주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지금.
1: 체력이 약해서.
0: 네. 그래서 운동을 요가로 처음 이런 걸 움직임을 접했고,
1: 네네.
0: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막연하게 아, 나는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몸을 쓰는 것, 그리고 기능적인 어떤 몸의 움직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런 웨이트 운동도 같이 겸하게 됐는데,
1: 네네.
0: 생각보다 제가 잘 하는 거예요. 알려주신 선생님들도 힘이 너무 좋고, 이제 자세를 잘, 이제, 배운 대로 잘 한다
1: 예예.
0: 하셔가지고, 내가 뭔가 그동안 운동신경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1: 제대로 된 운동을 못 만나서
0: 네.
1: 그러신 거구나.
0: 네, 그랬었나 봐요.
1: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시면은 그때는 되게 뭐 20, 30%였다면 지금은 한몇 프로 정도 되세요? 최대 100으로 봤을 때 최대치.
0: 아, 그래도 제 올라온 걸로 쳐도 한 7, 80%?
1: 7, 80%?
0: 네.
1: 아, 아직 더 남았네요?
0: 네, 왜냐면 제가 진짜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친구들도, 아, 김채람은 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근력은 좋지만 체력은 좀 쓰레기다.
1: 아직까지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쭤볼게요. 취미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1: 취미로만 해나가도 될 텐데, 직업으로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확신, 뭐 느낌이 있으셨어요?
0: 아, 사실은 제가, 요가 너무 좋고 요가 선생님 돼야지? 라고 해서 된 거는 아니고요. 그 요가를 하는 과정에서 요가를 좀더잘 알고 싶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제 요가 지도자 과정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을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알려주신 선생님이 수업을 하나 맡기셨어요.
1: 스승님이
0: 네.
1: 야.
0: 그게 이제 지금, 전주시에서 이제 생활체육, 이제 권장하면서
1: 네네.
0: 시민들에게 조금 낮은 문턱에 여러 가지 생활 체육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1: 네네.
0: 그 수업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1: 오.
0: 근데 이제 그 수업은 특징상 요가를 거의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1: 네네.
0: 요가를 뭐 그전에 해봤던 분들은 이미 본인이 다니고 있는 센터에 다니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요가를 알려주려면 사실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자 무슨 무슨 자세 해보겠습니다 하면 알아듣고 탁탁탁 하시는데,
1: 네.
0: 처음 몸을 쓰시는 분들에게 어떤 자세를 알려드리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잘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많은 공부도 됐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요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좀 나누고 그런 게 생각보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1: 네.
0: 저는 막연히 수업을 하면은 뭔가 되게 에너지가 그냥 소모되고 너무 힘들 것만 같고 감정적으로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수업을 하고 나면 저도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요가 수업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1: 네.
0: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 아니, 가르치시는 분의 에너지만 소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르치시면서 또 이제 배우는 분들한테 뭔가 에너지를 얻으시니까는 이제 서로 윈윈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1: 뭐 스승님이 그래도 자질이 있다고 보이니까 차남님을 이제 그런 기회에 한번 일해봐라. 그렇게 해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0: 네, 그러셨나 봐요.
1: 자질이 있으셨었죠?
0: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초심자 가르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아무것도 이렇게 접해보지 못하신 분이니까
0: 네.
1: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시려면 교수법도 좀 이렇게 나름 개발하고 좀 그건 공부가 될것 같아요. 그죠?
0: 네, 맞아요.
1: 어떻게 해야 초심자한테 얘가 쏙쏙 되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차원에서 참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죠?
0: 맞습니다.
1: 네, 아, 체람님. 그러면 질문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 요가를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먹는 거,
0: 네.
1: 식단 신경 쓰시나요?
0: 아, 사실은 저는 다잘 먹고요.
1: 예.
0: 아, 그런데 가끔, 요가 하시니까 채식하시냐고 물어보시는
1: 저도
0: 분들.
1: 곧 이따가 여쭤보려고
0: 네.
1: 했는데.
0: 종종 계세요.
1: 왠지 그게 편견인 것 같기도 하고.
0: 네. 아, 그런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요가를 하기 전에,
1: 네.
0: 그래도 한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게 좋거든요.
1: 아, 요거 하기 전에?
0: 네, 위장이 차 있으면 사실 좀 부대끼기도 하고 동작을 할때 뭔가 잘안 돼요. 어떤 비트는 자세들 같은 게할때 위장이
1: 네네.
0: 차 있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불편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음식들 아니면 뭔가 진짜 실생활에서 진짜 채식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
1: 아, 요가 선생님들 중에?
0: 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1: 네.
0: 아니고.
1: 그게 필수는 아니죠?
0: 네, 저는 필수는
1: 꼭, 꼭,
0: 아니라고
1: 아, 꼭
0: 생각합니다.
1: 채식만 해야 된다는 게
0: 네, 그럼요.
1: 필수는 아니죠?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1: 저희들만의 편견인 걸로.
0: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여쭤볼게요. 요가 한다고 하면, 요가 강사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을 것 같아요. 앞서 뭐, 채식하실 것 같다는 말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세요? 저 요가 강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0: 아,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유연아 하시겠어요? 이
1: 오,
0: 말이고요.
1: 맞아, 맞아.
0: 네. 그리고 뭐랄까 요가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되게 정적이고
1: 그렇죠.
0: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1: 네, 피스.
0: 네. 그리고 뭔가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다 이제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와서 해보시면 땀도 정말 많이 나고 유연하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요가 하면 떠오르는 본인의 이미지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연하시겠어요? 네.
1: 유연아, 그 말씀이 가장 많으신 거예요?
0: 네. 그리고 이제 이효리가 하는 그 요가 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1: 이효리,
0: 하시고 네.
1: 그 연예인의 영향력도 있어요,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런 자세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
1: 명상 어떻습니까? 요가하면
0: 명상은
1: 왠지 또 명상을 막 하실 것 같고.
0: 네, 그 사실 요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요가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다. 왜냐하면 이제 명상의 순간에는 사실 뭐랄까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1: 네네.
0: 네,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거든요. 전혀 나에게만 몰입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1: 네네.
0: 요가와 명상은 사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1: 이야, 그 표현 좋은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명상이다.
0: 네.
1: 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주제 여쭤볼게요. 이게 정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0: 네.
1: 요가의 정점이라는 게 있습니까?
0: 아, 요게 제가 제일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가의 정점은 막 어떤 분들은 뭔가 되게 고급 자세, 엄청
1: 고난이
0: 어려운 자세,
1: 기술.
0: 예,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요가는 그 나를 관찰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가의 정점은 매트 위에서뿐만 아니라 매트 밖에서도 그러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 모범적인 아주 훌륭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가라는 게 매트 위에서만 하는 동작에서 정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수련 과정을 자기 그 일상 생활에서도 녹여가면서
0: 네.
1: 뭐 매 순간 어떤 일을 접할 때도 내가 요가 수련하는 마음으로 네. 성심성의껏 그 생활에 녹여 나가자
0: 네.
1: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훌륭한 요가 선생님이십니다, 김철암님.
0: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0: 오, 네.
1: 자, 첫 번째 주제 요가를 시작하다 관련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0: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자가 좋아하는 노래 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진행자가 좋아하는 노래 남파란의 꽃 듣고 왔습니다. 이런 곡 들으면서 요가하는 거 어떻습니까, 체람님?
2: 좋죠.
1: 네. 실제 요가하실 때 음악을 좀 배경으로 두시나요? 아니면은 좀 없이 하시나요?
2: 처음에는 요가에 어울리는 뭔가 그런 평화로운 음악들을 많이 틀어놓고 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랑 마무리 단계 정도에만 좀 음악을 틀어놓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런 싱잉볼 연주 같은 거
1: 네네.
2: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틀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가를 말하다입니다. 요가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요가의 세계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걸까요?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요가 종류가 참 많습니다.
2: 네.
1: 그런 요가 중에서도 하타요가를 하고 계시고 하타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하타요가 강사가 되기로 결심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2: 우선 하타요가의 특징은 이제 다른 요가랑은 조금 다르게 몸과 마음의 균형,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한 정통 요가 수행 방법이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한 동작에서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십 분까지 호흡으로 머물면서 계속 한 자세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근육이나 관절, 척추, 마디마디를 풀어내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신체 전반의 유연성과 근력을 같이 키우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1: 하타 요가 하나의 동작을 멈춘 채로 좀 이렇게 짧게는 몇 초, 많게는 이제 뭐 10분 넘게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 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신체 전반을 쓰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뭔가 요가를 밖에서 보면은 되게 정적이고 조용하고 그냥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1: 저희가 볼 때는
2: 네 하시는데 저는 요가만큼 이렇게 동적인 운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점을 딱 타겟으로 두고 그 타겟 지점을 뺀 나머지들은 꽉 고정을 시키고 만약에 오늘 어깨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어깨만 움직여서 어깨 그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하는 동작들을 하는데 요가의 경우에는 어깨를 타겟으로 하더라도 이제 신체 전반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1: 네네.
2: 무엇보다 동적이다.
1: 뭐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정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2: 네.
1: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2: 네.
1: 네. 하타 요가. 이효리가 TV에 보니까 그 요가를 좋아하는 뭐 대표 연예인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효리가 하는 그 요가가 하타 요가라고 하더라고요.
2: 네, 맞아요. 이효리 선생님도 하타 요가를 하십니다.
1: 또 요가원 저기 뭐 영업하시는 것 같던데.
2: 최근에 요가원을 이제 열어서 수업을 하시는데
1: 네.
2: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예약하는데 쉽지 않다고.
1: 인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 이효리 씨가 그런 좀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요가 강사로서 이렇게 레벨이 높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 있어서 그럴까?
2: 제가 최근에 그 이효리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듣고 왔다고.
1: 에?
2: 그렇게 저 말고요. 저 말고.
1: 네.
2: 저와 이제 다른
1: 어떤 분이?
2: 네, 다른 분이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효리의 굉장한 팬이시래요.
1: 네네.
2: 그래서 가기 전에 되게 막 설레고 막 긴장되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물론 그 사람 자체의 아우라는 있는데 그냥 요가 선생님 이로 보이더라고.
1: 연예인이 아니라
2: 네.
1: 요가 선생님으로 보인다.
2: 네.
1: 그게 장점, 좋은 의미에서는 거죠?
2: 네.
1: 좋은
2: 네.
1: 의미에서.
2: 네.
1: 그러면 앞서 이제 하타 요가의 장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하타 요가가 있고 또 그 외에 또 요가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여쭤볼까요? 뭐 일반 요가는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타 요가의 장점을 좀 더 말씀 나눌까요?
2: 요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하타 요가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2: 이제 그런 정통 수련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제 뭐 아시탕가라든지
1: 아시탕가?
2: 네, 아시탕가 요가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1: 네.
2: 같은 순서대로 모두 같이 수련을 할수 있어요.
1: 아, 이게 뭐 시퀀스 개념이던데?
2: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1: 네.
2: 이제 어떤 단계를 한 3년 정도 지나야 그 다음 단계를 좀 수련할 수 있고, 뭐 그또그 다음 단계는 처음 뭐 시작했던 거랑 뭐 통합해서 뭐한 5, 6년 지나야 이제
1: 어이구,
2: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고, 약간 요런 개념이어가지고,
1: 네네.
2: 대신 어디를 가도 같은 그 시퀀스로 수련을 하기 때문에, 여행 가셔서 뭔가 뭐 이렇게 솔직히 막 말이 안 통해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힘과 근력을 필요로 하는 동작들이 많아가지고
1: 네.
2: 조금 파워풀한 요가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 요새는 이제 인 요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1: 도구 사용하는 거.
2: 아, 맞아요.
1: 경락을 마사지 좀 해주고 이용해 주는.
2: 네,
1: 예.
2: 인에서 이제 약간 상상이 되시겠죠. 뭔가
1: 네.
2: 좀 편안하게. 네. 뭔가 좀 힐링하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자세에서 아주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는데, 너무 이제 힘든 자세를 하기보다는 좀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이제 몸을 좀 편안하게 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는 요가.
1: 인 요가.
2: 네.
1: 그러면 말씀하신 이제 아시탄가 요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해외여행 중이야. 근데 오늘 뭔가 요가가 하고 싶어. 그러면 검색해가지고 아시탄가 요가 하는 곳 가면은 이제 한국에서 했던 아시탄가 요거랑 똑같이 시퀀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역시 세계적인 게 뭐라고 운동으로 보나요? 요가를 뭘로 말씀, 스포츠라고 봐야 되나요?
2: 요가에서는 이제 수련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1: 아,
2: 쓰는데,
1: 수련, 네네.
2: 네. 왜냐하면 이게 뭔가 어떤, 뭐랄까, 정점이랄 게 딱히 없고, 계속, 완성형이 없는 거라고 저는
1: 아,
2: 생각하거든요.
1: 계속 진행형이다.
2: 네. 그래서 진행하는 그 과정 중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나를 만나거든요. 어제 됐던 동작이 오늘 안될 수도 있고,
1: 네네.
2: 오늘은 됐는데 갑자기 내일 안될 수도 있고. 왜냐면 그게 그날 나의 상태나 컨디션, 뭐 심지어 그날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1: 네네.
2: 어떤 완성형이라기보다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체람님은 굳이 하타 요가를 그러면 직접 하시는 이유는
2: 네.
1: 맞기 때문에 본인에게?
2: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동적인 이 자세들 취할 때, 되게 나한테 몰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가의 가장 큰 매력은, 이건 뭐 요가의 어떤 장르랑 상관없이,
1: 네네.
2: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자기 본연에게만 집중하고 몰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외부 노출과 자극 있잖아요.
1: 그럼요.
2: 네,
1: 요즘
2: 요새.
1: 스마트폰이다, 뭐 게임이다 해가 장난
2: 네,
1: 아니잖아요.
2: 그래서 아주 시각적으로도 피로하고 뭔가 되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는 만큼 피로감도 높은데, 요가하는 그 순간에 그 매트 위에서만큼은 진짜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자세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1: 네네.
2: 그래서 그것이 제일 요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나에게 몰입한다는 것.
1: 몰입. 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때문에 특히 뒤에서 잠깐 뭐 저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한 시간이 뭐야? 하루에 몇십 분도 안 가질걸요? 그렇잖아.
2: 맞아요.
1: 근데 요가를 하면 요가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오롯이 내 내면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2: 네.
1: 그런 의미에서 참 요가는 좋은,
2: 네.
1: 예.
2: 저는 그래서 요가 모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랑 이어질 것 같아. 여쭤보려고 했던 게
2: 네.
1: 요가를 열심히 하면 어떠한 심신의 변화를 만나게 되는지.
2: 아, 심신의 변화요?
1: 뭔가 마음이 튼튼해지겠습니다만.
2: 네. 아, 일단은, 유연성이 좀 높아진다.
1: 그건 확실하죠?
2: 네. 그리고 이제 힘도 키워지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뭔가 바깥에서 봤을 때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약간의 변화이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세를 할때 뒤꿈치가 원래 땅에 닿아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닿을 수가 있잖아요.
1: 네.
2: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예 진짜 막 죽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조금 가까워졌어. 이렇게 아주 조금씩의 변화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과 근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1: 마음적인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네. 자기 내면에 더더욱 몰입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피스와 연결되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너무 많은 자극도 있고
1: 맞아요.
2: 거기에 모든 안테나가 다 쏠려 있잖아요.
1: 스트레스예요.
2: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동안만은 잠시 그 외부로 향하는 스위치를 끄고 나를 향해서 그 안테나를 돌릴 수 있다는 것.
1: 이야. 표현 좋은데. 네. 그 안테나를 나의 내면 쪽으로 네. 돌려라. 그런 말이잖아요.
2: 네.
1: 아니 그 요가 오래 하셨다는 분 TV나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몸이 크진 않는데 막 저희가 헬스하는 것처럼 우락부락 하진 않는데 장근육 같은 거 있잖아. 그 단단해 보이는 거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2: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력 운동에도 좋습니다.
1: 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 요가를 지금도 수련하고 계시고 이제 계속 가르쳐 나가실 거잖아요. 가르쳐 네. 오셨고 그런 과정에서 경험했던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이제 즐거웠던 에피소드도 있을 텐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2: 아,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약간 요가 권태기가 왔었어요.
1: 아, 요가도 권태기가 옵니까?
2: 아, 그러니까요. 막 수련을 해도 재미가 없고 뭐랄까 아, 막 잘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안 되는 그런 고급 자세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잘 안 되면 낙담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아 내가 그래도 요가를 안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맞나? 하면서 좀 자책하고 네.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아 숙제 검사하듯이 요가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런 어떤 형상에 집착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면서 하기보다는 그 어떤 자세를 해나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집착을 했기 때문에
1: 기계적으로
2: 네 그래서 숙제하듯이 하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알아채고 나니까 아 그런 집착과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었어요.
1: 네.
2: 그래서 아 뭐 언젠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 재밌어지더라고요.
1: 아, 내려놓음을 또 깨닫게 되시고
2: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의 어떤 좀 고민되었던 부분이고 즐거웠던 에피소드는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요가를 배우시면서 뭔가 막 갑자기 일상생활이 좀 편안해졌다거나 그전에는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요가하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이제 안 아파서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요가 하다가 안 하니까 너무 몸이 또 안 좋았다. 그래서 다시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너무 뿌듯하고 또 이제 몸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생활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안 되던 자세들을 어느 순간 이분이 하시게 됐을 때 그 네. 순간을 같이 할 때 너무 짜릿하고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1: 이야, 역시 그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에 있으면은 그 배우러 오시는 분들 변화를 주고 싶잖아요. 그 변화가 좀 빨리 오면 좋고 제대로 오면 더 좋고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고 아 왜 내가 가르치는 게 뭐 좀 이렇게 좀 더딘가 뭐 그런 좀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 배움 받는 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면 정말 보람되고
2: 네.
1: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수련하는 시간을 꼭 지켜서 또 오시거든요.
1: 아...
2: 그래서 그것 자체로 저도 약간 좀 너무 좋은 자극이 되는 거죠. 네.
1: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2: 네. 네.
1: 요가를 위해서
2: 네.
1: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요가를 말하다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2: 아니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 네.
1: 남성 요가 여성 요가 따로 있는 거 아니죠?
2: 아 그럼요. 원래 요가는 남성들 인도에서 남성들이 수련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사실 여성들이 요가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렇게 네. 긴 역사가 아니에요.
1: 근데 왜 이렇게 유독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2: 약간 요새
1: 이것도 편견이지만
2: 네네 근데 이제 맞아요 요새 이제 여성분들 특히 이제 뭐 한국은 그 여성 수련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니까요 왜 그럴까요?
1: 왜 여성분들이 유독 많나 해서 남성분들 남성이 뭐 시작한 운동이다 인도에서
2: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수련의 방식으로
1: 네네
2: 수행의 방식으로
1: 남성분들도 좀 많이 합시다 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내가 다

0: 네. 이번 곡도 진행자가 좋아하는 노래, 류니콘의 타이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요가와 전주입니다. 전주 시민은 대개 어떤 이유로 요가를 배우나요? 철암님?
1: 아무래도 뭐랄까, 약간 신체를 조금 좋게 하기 위한? 몸에 불편한 부분을 좀 없애거나 좀 완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고,
0: 네.
1: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시민분들에게도.
0: 네네.
1: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요가를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0: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1: 네.
0: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한 부분을 좀 고쳐 나가기 위해서.
1: 네.
0: 요가 하시는 분들, 저기 뭡니까? 그, 옷가게 가면 핏이라고 하나요?
1: 네.
0: 선? 아름다운 몸의 선?
1: 네.
0: 내도 도움이 됩니까?
1: 아, 그럼요. 군살 제거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0: 응.
1: 네. 뭔가 라인이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0: 라인.
1: 네. 그리고 진짜 호흡만 열심히 해도
0: 응.
1: 복근이, 숨겨져 있던 복근이 싹 살아나는 마법을
0: 오.
1: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죠? 네. 그런 이유로 전주 시민분들, 자, 운동, 요가 수련하고 계십니다. 자. 스마트폰 중독의 시대, 맞죠?
1: 네.
0: 차남님은 하루 스마트폰 어떠세요? 좀, 이것도 묻고
1: 네,
0: 싶었어.
1: 저도 많이
0: 요가,
1: 하는데요.
0: 아니, 아니실 거야. 요가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면 왠지 스마트폰 같은 거 하루에 좀 적게 보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떠십니까?
1: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0: 아,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1: 네, 특히 그 OTT를.
0: 아.
1: 네, 넷플릭스 이런 것들.
0: 요가 선생님도 다르지
1: 네, 다르지
0: 않다.
1: 않습니다.
0: 그냥 보는 건 좋아요. 어쨌든 뭐 지금의 시대에는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나쁜 자세로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스마트폰 중독의 시대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좀 스트레칭 같은 거 있을까요?
1: 아, 핸드폰을 또 오래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목 건강에도 아주 안 좋고요. 손목이 안 좋으면 결국 어깨 건강, 목 건강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 네.
1: 또 이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책상 앞에서 많이 일을 하고
0: 맞아요.
1: 거의 대부분 같은 자세로 쭉 일을 하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래서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켠다든지 스트레칭 하는 거를 이제 꼭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손목도 사실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쓰다 보면은
0: 네.
1: 이제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가슴 앞에서 손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뒤집어서 천장으로 길게 팔을 쭉 뻗어내는 요런 자세를 하면은 손목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어깨와 이 목, 아, 어디지? 어깨와 가슴을 쫙 펼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등을 쭉 펴기 때문에 등척추를 한번더 길게 뻗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0: 그렇죠. 저희가 근무하다가 뭐 요가 매트가 있다. 그럼 잠깐 옆에다 깔아놓고 해도 되지만,
1: 네.
0: 그렇지 못한 경우들 하더라도 금방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또 기분 전환도 되고
1: 맞아요.
0: 혈액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너무 같은 동작 많이 해요. 일하시는 분들.
1: 네.
0: 일 특성상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다 보면 정말 온몸이 막뭐 애려온다고 해야 되나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막 저려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50분 일하셨으면 한 10분 정도는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
1: 네.
0: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전주에서 김철암님이 희망하는 요가 문화라는 게 있을까요? 좀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 싶다?
1: 아, 사실 전주 하면은 막 한옥마을 뭐 이게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한옥마을 말고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이제 그 바람 쐬는 길을 쭉 따라가면은 나오는 그 치명자산 평화의 전당도 그렇고, 네,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 전주에도 곳곳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어떤 대단한 자세가 아니더라도, 잠깐씩 몸을 풀면서 그 시간만큼은 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이제 제가 같이 하면 좋겠다. 네.
0: 주도해 나가고 싶다.
1: 네.
0: 아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치명자산 근처에 성당, 그 잔디밭도 있고 하니까
1: 네.
0: 뭐 시끄러운 곳에서 요가도 뭐 마음먹으면 할 수는
1: 아,
0: 있겠습니다만
1: 그럼요,
0: 그
1: 네.
0: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평화롭고 조용한 곳에서 하면은 좀더 자기 자신에 몰입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1: 네.
0: 그런 기운들이 그러니까 전주에는 참 그런 곳 많아요. 그렇죠? 그 시민분들만이 알고 있는 뭐 체람님만이 알고 있거나 또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요가 동작 하면 그게 수련이지 뭐. 응.
1: 네.
0: 근데 좋은 장소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철환님께 요가를 배우고 싶은 시민이 있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연락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핸드폰 번호는 이제 말씀하기 좀 어려우시니까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1: 네.
0: 그다음에 전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지금은 이제 남부시장 근처에 공유 공간 둥근 숲이라는 곳에서 월수금 저녁 일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0: 아, 공유 공간?
1: 네.
0: 숲?
1: 둥근 숲.
0: 둥근 숲?
1: 네.
0: 혹시 그게 어디서 운영하신 데인가요?
1: 건물 자체는 이제 시의 건물인데요. 이제 청년들의 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0: 네.
1: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0: 아, 비영리단체고?
1: 네, 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오.
1: 그래서 이제, 한, 뭐지, 1년에 한몇 차례씩 마켓도 열리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총 3층으로 된 건물이어서 3층에는 이제 작업실이 필요한 청년들이나 작가들이 와서 이제 작업실로 쓰기도 하고,
0: 네.
1: 저는 2층에 한 공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카페나 공방이나 책방들이 또 모여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오신 김에 동네도 둘러보면서 요가도 하면서 어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스팟에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둥근숲에서 운영하고
0: 둥근숲,
1: 있는 네, 공유 공간 둥근숲입니다.
0: 네, 라는 건물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네.
0: 월수금,
1: 월수금 그리고 일요일 아침.
0: 일요일 아침,
1: 네.
0: 시간은?
1: 월수금은 저녁 7시에 수업을 하고요.
0: 네.
1: 일요일에는 오전 10시에 하는데, 한번 수업할 때약 75분 정도 수업을 해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이제 차를 나눠 마시는 차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 네.
1: 요가하면서 뭔가 궁금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냥 스몰 토크 한다든지, 그렇게 마무리하고
0: 구경하고 놀러 가보셔도 되잖아요.
1: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럼요.
0: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요가 관심 있는, 갖고 계신 분 계시면 한번 김철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1: 사실 요가가 뭔가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연하지 못한데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아니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사이에서 내가 해도 되나? 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조금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어도 선뜻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트 위에 서면 사실 주변에 신경을 쓸 수가 없고 본인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기 때문에 요가가 조금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좀 지체 없이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0: 이야,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진행자가 편하게 방송한 오늘인 것
1: 아,
0: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요가를 사랑하는 김철암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취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마취할 시간인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1: 아유, 충분히 다 오늘 풀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요가 강사 김채람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0: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햇살에 녹아드는 따뜻한 눈부심이 어느새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아우르고 있네요. 사계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 계절이 되려는지. 시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황도 날씨도 많은 부분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FM 싱어송라이터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네, 이번엔 꽤 오랜만에 돌아왔죠. 아, 저번 라디오를 휴방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나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이제 막 2026년에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새싹을 피우던 꽃이 조금씩 머리를 내미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어느새 어렵고 더디던 환경을 지나 어여쁜 주변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정말 운이 바뀌는 시기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 연도에는 참 이상하게 머리도 안 되고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일이 들어오고 분명 고난이 있긴 했으나 여름쯤 다가오니 환경이 좋은 환경들로 꽉 차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운이 바뀌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아, 사실 2026년부터 일이 들어오긴 했지만 막상 제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밉고 또 싫고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제가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를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차피 도망칠 수 없는 거 즐겁게 임해야겠구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해내야겠구나. 내 건 내가 지키자 싶더라고요. 아, 그 이후부터 일부러 주변 환경도 좀 꿈을 꾸는 환경으로 바꾸고 저도 더 나아가 보려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보니 결국은 여름쯤에 어여쁜 꽃이 하나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제 이야기 살짝 내려놓고 그럼 제가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들었던 행운의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네, NCT UC의 스테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NCTUC의 Steady 듣고 왔습니다. 사실 아마 이 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가 끝나가면서 혹은 새해 시작으로 이미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했던 어여쁜 꽃씨를 아직 피우지 못하신 분이라면 또는 2025년에 저처럼 이상하게도 올해가 어둡고 긴 터널 같으신 분이라면 저의 운을 같이 나누어 드릴 테니 조금만 버텨보시라고 아주아주 행복한 어떠한 유토피아는 없더라도 삶 속에 작은 단비 같은 순간들은 분명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사랑이 자라나는 걸 봐봐. 놓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시작된 거야. 넌 아름다워. 푸르디 푸른 눈빛 그 다정다정 말투 이대로 변하지 마. 뜨거운 바람 속 세포는 너를 느껴버렸어. 이대로 가면 돼. 데이 바이 오래오래 이대로만 가자. 네, 힘들고 지치는 일상에서도 결국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버텨내고 또 그저 나대로 흘러가다 보면 그 버팀에서 누군가는 나를 알아보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모든 순간 행복하기 위해 모든 순간 나답기 위해 애쓰실 필요는 없다고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제 주변 환경이 다정함으로 물들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공유해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환경이 좋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고 저도 저를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아, 모든 것은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께 지금 이러한 다정다감한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노고가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분명 어딘가의 빛으로 작용하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대표로 나서서 분명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환경이 바뀌고 나서야 깨닫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텐데 이왕 NCT UC 들은 김에 여름과 어울리는 신나는 곡 NCT UC의 Surf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NCT UC의 Surf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니까 이런 신나는 곡이 땡기더라고요. 요즘 저는 시티팝이나 J-pop 계열을 주로 듣곤 하는데 그 곡들은 좀 이따 또 다뤄보기로 하고 이 곡 가사 중에 좋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전에 그 전에 오늘의 무드 선정하고 가볼까요? 오늘의 무드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더위 속 피어오르는 마음의 열 꽃빛입니다. 와우, 점점 무드가 창의적으로 바뀌죠? 아, 조금 코믹 같기도 하지만 열꽃이라는 게 사실 피부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위 속에 마음의 열꽃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의 무더운 날씨에 너무 열내지는 마시고 그 열을 우리 다른 곳에 같이 써봅시다. 열정에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NCT의 Surf 어떠셨나요? 아, 사실 처음 들었을 땐 와, 너무 신난다. 여름과 너무 잘 어울린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파트 랩 가사가 또 굉장히 귀엽고 캐치하더라고요. 이랩 파트를 맡은 멤버가 아마 07년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치 귀여운 동생이 나에게 해주는 위로라고 생각하면 괜시리 또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사, 그 부분의 가사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오케이, 내가 너를 많이 알아. 너의 표정, 네 그룹인 몸짓. 딱 보면 오늘 기분이 어땠나. 하루 종일, 온종일. 아, 오늘따라 온종일. 업앤다운이 심했구나. 내가 풀어줄 기회잖아. 자, 발 맞춰. 다음은 저기로. 어디로 갈지 말해줘. Lady, you're my 지도. We will fly. 네, 아, 참 귀여운 그런 가사인데 아, 이런 동생이 있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아, 참 누가 내 기분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또막 털어놓자니 기운도 없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딱이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는 여름 분위기를 느끼고 또 동시에 이런 귀여운 위로도 들을 수 있는 이 NCT UC의 Surf. 물론 또 07년생 또래이신 분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친구에게 듣는 위로라고 느끼셔도 좋고요. 또 엄마, 아빠 뻘이신 분은 또 아들. 네. 자, 특히 저는 이 오늘 기분이 어땠나. 오늘따라 온종일 업앤다운이 심했구나. 내가 풀어줄 기회잖아. 이렇게. 좀 You're my 지도 나의 지도다 네가 나의 지도다 너를 따라가겠다 내가 발 맞춰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상큼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분위기 한번 이어받아서 이번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밴드 또 시티팝 계열이죠 렛미노의 AI to Hybrid 듣고 오겠습니다.

네, 렛미노의 AI to Highball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전 사실 요즘 이 곡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이 곡만 주구장창 듣고 있는데요. 아, 참 묘하게도 첫 소절을 들었을 때는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싶다가 이 점점 곡이 고조되면서 하이라이트 멜로디가 나오는 순간에 마치 폭죽이 터지는 듯한 그런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을 때 댓글을 사실 먼저 좀 살펴봤었는데 댓글들이 워낙 반응이 좋아서 이게 이 곡이 어느 정도의 이런 폭발성이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나 했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아, 또 워낙에 제가 이런 멜로딕하고 여운이 남는 이런 노래, 또 신스를 활용한 반복되는 하이라이트 멜로디가 들어있는 이런 노래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아, 가사 위주로 또 곡을 짓는 분들은 일본 곡이라서 와닿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 가사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 곡의 멜로디 자체는 워낙 낭만적이고 여운이 담겨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사를 봤을 때 조금 생각지 못한 방향성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곡은 겉으로는 술자리에서의 설렘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되지 못한 가짜 사랑에 대한 마음이란 걸 본인이 이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취기에 기대어 깨고 싶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짜 사랑과 하이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다시 술에 빠질까 아니면 너에게 취할까와 같은 후렴구 가사가 있듯이 자신과 그녀 둘 다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 취기에서 깨고 싶지 않은 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깨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곡들과는 사뭇 다른 외로움과 또 어떤 이 약간의 능글미라고 할까요? 좀 그런 어른미가 담겨있는 곡인데요. 멜로디와 곡의 구성 자체가 여름과 꽤 어울리는 무드라 가져왔지만 분명 신나는 흐름에 흘러가면서도 이 순간에 취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현실을 겪는 그런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잠깐은 이 음악에 기대어서 아 나도 이 힘든 현실을 잠깐은 쉬어가 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사에서 어쨌든 이 취기에 깨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반항이 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음악을 듣는 청자의 입장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이런 굉장히 매혹적인 또 가사를 어떻게 보면 되게 매혹적이고 하나 취해버리고 싶어 뭐 이런 좀 매혹적인 가사가 담긴 곡들에 좀 저도 같이 빠져서 가끔은 좀 이렇게 쉬어가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곡의 다른 앨범에서는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신나는 계열의 어떤 시티팝 같은 이런 노래들을 이 밴드가 많이 내고 있고 앨범에 특히 이런 분위기의 곡들이 정말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신나는 어떤 일본 J-POP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곡인데요. 아, 다음 곡은 서태지의 Take 5입니다. 서태지,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인데요. 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의 Take 5.

네, 서태지의 Take 5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곡은 제 친구의 추천으로 오랜만에 듣게 된 곡인데요. 처음 시작은 희망적이고 활기찬 밴드 인트로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묘한 텐션이 느껴지는 멜로디가 등장하면서 서태지만의 시그니처가 살아나더라고요.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건 서태지를 기념하는 패스 콘서트라는 실험적인 뮤지컬에서 처음 듣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음원으로 다시 들으니 이 힘찬 밴드곡에서 시작해 묘한 멜로디가 떨어지는 이 기운에서 아, 서태지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태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곡이나 그외 주요 곡들은 익히 알고 있다 보니 괜시리 반가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은 특이하게도 제목들이 Take 1부터 Take 6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앞 트랙과 중간중간 트랙에 라디오, 뭐, 이런 곡들과 같이 다른 제목들도 껴있지만, 저도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목 구성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어찌 보면 영화에서 찍은 컷들을 분류해 놓듯이 또는 데모곡을 공유하듯이 툭 던져놓은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곡이 또 너무 좋은. 그러니 명반이 될 수밖에 없는. 아. 이 사람들이 항상 레트로와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잖아요. 계속해서 또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진짜 레트로하고 진짜 자연스러운 것보다도 레트로한 정서가 느껴지는 멋있는 것. 자연스러운 정서가 느껴지는 멋진 것들을 바라곤 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도 추억을 미화하듯이. 네, 그렇게 멋진 것들을 추구하곤 하는데 이것처럼 이 노래 제목에 괜시리 또툭 던져놓은 것 같으면서도 어떠한 서사가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오히려 제목에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서 이 데모곡을 나만의 방식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이 메커니즘이 아 왠지 이 진짜 레트로하면서도 진짜 멋진 것좀 이런 느낌이 나는 이 메커니즘이 전 너무 좋았달까요? 물론 이것도 서태지니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곡이 워낙 좋으니까요. 어쨌든 아이곡 가사는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죠. 내겐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쉽지 않은 건 같은 자리에 있었어. 마음속 가득한 진실을 느끼고 더욱 강하게 네 안에서 난 믿음을 찾았어. 난 꿈의 소중함을 알았어. 할수 있는 마음, 변치 않는 모습. 그렇게라도 난 빛을 얻었어. 절망할 순 없는 구속받지 않는 않을 삶이라는 것. 행복한 너의 모습. 빛이라는 건 일어서는 것 가까이 있게. 내가 너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 마음속 가득한 행복을 느끼고 항상 새롭게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룬다면 그건 또 다른 나란 걸.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면서도 서태지만의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한 가사인데요. 제가 이 당시의 정서와 서태지의 정서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좋았던 점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나가는 마음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곡의 가사. 특히 빛이라는 건 일어서는 것 가까이 있기에 또 마음속 가득한 행복을 느끼고 항상 새롭게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룬다면 그건 또 다른 나란 걸. 할수 있는 마음 변치 않는 모습 그렇게도 나는 큰 빛을 얻었어. 결국 저는 이 구간구간들에서 그리고 이곡 전체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행복과 빛을 주려는 의지가 느껴졌는데요. 빛이라는 건 일어서는 것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에서도 할수 있으니 일어나 보자. 또 새로운 나를 만들어 보자. 변치 않는 모습을 담아 보자 하는 것 같이 들려서 제가 앞서 말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와 꽤 겹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보듬는 위안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서태지와 같이 끌어주는 위안도 느껴보시면서 우리 같이 힘내서 이번 주도 힘차게 견뎌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다음 곡은 또 요즘 제가 빠진 곡입니다. 선미의 블랙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미의 블랙펄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워낙 가사가 직관적으로 잘 들려서 가사 위주로 곡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은 그루비하면서도 잔잔하게 시작하지만 곡이 전개될수록 브라스 세션과 풍부한 곡 구성이 추가되면서도 또 여름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와 같은 곡 구성과 어울리게 가사도 벌스에서는 자신의 아픈 속내를 드러내듯 웬만한 건 이제 다 견뎌 아파도 제법 참을만 해 나를 지키려 참아온 건데 네 눈엔 그게 그리도 착하고 반짝였나 봐 라는 가사로 시선을 끌고 후렴구에서는 그저 예뻐라 예뻐라 그저 곱구나 곱구나 그저 빛이나 빛이나 이리 얼룩져버린 게 라는 반복되는 가사와 아픔이 돋보이는 가사로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가사와 같이 곡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 마음이 쓰라린 기분이 드는 곡이라 느껴졌는데요. 가사도 마저 더 살펴보자면 더럽고 아픈 걸 감싸고 감싸네 난 추한 과까만 빛이 못 세어 나오게 난 새하얗게 피어난 갓 태어난 보석 같아 근데 넌 이 안에 뭐가 든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꼭 연인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속이 얼룩진 채 새하얀 겉면만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딱 들었을 땐 가사가 너무 직관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오히려 직관적인 가사가 사람의 마음을 더 잘 녹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미의 블랙펄이 포함된 워닝이라는 앨범은 여름에 듣기 딱 좋은 앨범이니까 꼭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워닝의 타이틀곡 사이렌, 선미의 사이렌 오랜만에 한번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미의 사이렌 듣고 왔습니다. 아, 이 곡이 오랜만인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전 역시 유명했던 곡에는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큰 중독성의 유행으로 번지는 유명으로 번져서 이렇게 유명해지는 곡들도 넘쳐나지만 또 선미의 이런 솔로 전성기와 그 당시의 곡들을 들어보면 아, 왜 유명했는지 정말 알것 같다. 또 선미만의 감성이 짙게 묻어나면서 특유의 몽환적인 여름밤 같은 테마가 참 와닿더라고요. 선미님이 이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앨범의 기획부터 작사, 작곡까지 모든 부분에서 직접 참여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확실히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가수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우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미의 보랏빛 밤도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아, 좀더이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해서 영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아, 정말, 이 진짜 보랏빛 밤에 아주, 아주 희열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꼭 들어보시길 추천하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곡은 오피셜 히게 단디즘의 로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피셜이게 단디즘의 로안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멜론 명반 딱지가 붙여진 오피셜 희게 단디즘의 트래블러라는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아, 제가 이번에 J-POP에 빠지게 되면서 또 지인 추천으로 듣게 된 앨범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피셜 희게 단디즘의 프리텐더라는 곡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서 앨범을 정주행하게 된 그런 서사가 있는 제 나름의 서사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도 가사를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일본 곡이다 보니까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가사 해석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곡은 묵묵하게 버텨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제목인 로안은 유럽에서 자라는 마가목, 로안트리를 이야기하는데 마가목은 전통적으로 보호와 회복, 희망, 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안고도 계속 살아나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내라는 메시지보다는 아픔을 모른 채 하지 말고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자라는 위안을 주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로안트리는 겨울에도 붉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부러질 것 같으면서도 꿋꿋이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잘 한번 살아나가 보자 하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즐거운 곡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비교적 서정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는데 힘차고 여름 분위기의 곡을 듣다가 이런 곡을 들으면 딱 묘하게 또 빠져드는 집중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 곡은 사운드 스케치도 좀 특이한 편이라서 특히 플랜저라고 하는 이 기계음이 오묘하게 걸린 듯한 이 우웅우웅 거리는 이 플러그인 걸린 소리가 돌아다니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딜레이가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둔 것도 참 좋더라고요. 편곡이 워낙 꼼꼼하고 벌스 하나만 해도 기타 하나랑 노래일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목소리 샘플이라든지 플러그인이 걸린 오픈넷 소리 또 피아노 라인 등등 넣은 게 참 섬세해서 기분이 저도 되게 듣다 보니까 또 이 꼼꼼한 이런 편곡들이 듣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분명 서정적이고 잔잔했지만 또 다채로운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뭐 플러그인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듣다 보면은 굉장히 뭐가 곡이 풍부하게 차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곡의 주제처럼 아픔이 있는데도 또 꾸준히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이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이죠. 진초이와 사톤코의 런어웨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주 공동체 라디오 93.5FM 싱어송라이터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진초이와 사텅코의 런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평범한 직장인 밴드였던 사텅코가 히치하이커 작곡가의 딸인 진초이와 협업하게 되면서 하나의 좋은 곡이 탄생하게 된 내막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 삶이라는 건 정말 앞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아프기도 하고 더 막막하기도 하죠. 그래도 분명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번에 몰려드는 따스한 햇살에 한 번쯤은 마음이 정화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지 힘들었고 아팠지만 끝끝내 우리가 나눴던 빛은 다시 우리를 비추러 올 테니까요. 아, 여러분. 저희 이렇게 함께 같이 밝은 나날들을 한번 보내봅시다. 자, 그럼 오늘의 무드. 더위 속에서 피어오르는 마음의 열 꽃빛. 네, 활활 태워보면서 우리 이번 주도 즐겁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모두들 행복한 6월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곡은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그러면 안녕하기 전에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물론 라디오도 방송이 됩니다만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체코를 2-1로 물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1차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경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면 전반전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의 슛으로 전체 분위기를 이끌었으나 양팀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0-0으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체코가 먼저 선취골을 올렸죠. 후반 17분 체코는 터치라인에서 롱 드로잉을 시도해서 체코의 크레이치 선수가 장신을 이용해서 헤더골을 성공시켜 1-0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극전사는 후반 22분에 그림 같은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강인 선수가 쇄도하던 황인범을 향해서 날카로운 두루패스를 하자 황인범은 침착하게 수비수와 골키퍼를 제치고 로빙 슛을 시도해서 1-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분 후 1차전 전반전에서 활약했던 황인범 선수가 기막힌 크로스를 올리자 쇄도하던 오현규 선수가 왼발 슛을 시도하자 일마녀 붉은 악마들이 스탠드를 박차고 일어나 열광하는 장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1로 1차전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한국의 수준을 세계 축구인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1차전 경기였습니다. 2차전 경기는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주최국 멕시코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늘 스포츠 전북은 두 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전북 출신으로 레전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전 세계를 석권한 선수 출신입니다.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후반전에는 프로야구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한 종목에서 세계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전 세계가 감탄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는 마침내 작년 25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 전북 출신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봉입니다.
1: 야, 정말 작년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섭외를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가서 좀 네. 늦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1: 저희가 예고를 했거든요. 오늘 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고향에 자주 오십니까?
2: 글쎄요, 뭐 그동안에 쭉 이제 외국에서 거의 한 27년 정도 그렇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주에 자주 와서 네. 어머니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그랬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제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세계를 주름잡은 배드민턴의 황제이신데

0: 이제 옛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지 해보죠. 배드민턴을 언제, 어떤 동기로서 시작을 했었죠?
1: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풍남 초등학교 에 저희 아버님이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활동 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을 좀 선수를 가르치시다가 그 학교에 배드민턴 종목을 창단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에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이제 아나운서 시절이었고, 우리 박주봉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워낙 메달을 많이 따고, 뭐 전국체전 무슨 국제대회 나가면 그 전라북도의 위상도 드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무릎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뵌 일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박 명자 숫자시고 학교의 교사로서 또는 교장님으로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배드민턴 종목을?
1: 네, 아버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연식 정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재밌는 무슨 스포츠 활동을 시켜볼까 해서 그때 당시 정말 생소했던 이제 배드민턴 종목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드민턴과 인연을 맺었었는데 정말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선수 생활, 지금의 그또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아버님이 저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죠.
0: 알겠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전라북도의 배드민턴이 인기를 갖게 됐고, 또 대한민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1: 그렇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전주에 그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면서 전주에서는 그때 전주 서중학교 또 전주 농고
0: 농고.
1: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전주 생명과학고로
0: 그렇습니다.
1: 바뀌었지만은 그런 그 학교 체육 배드민턴 종목이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0: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언제부터 배드민턴의 천재란 소리를 들으셨어요?
1: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이제 전주 초등학교 때 이제 전북 대표로 소년체전에 가서 우승을 했고 또 중학교 때 전주 서중학교로 학생으로서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된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0: 아, 일찍
1: 근데
0: 됐네요.
1: 네, 그 계기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종별선수권대회가 대구 연초 제주창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3학년 그 형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0: 야.
1: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올라갔을 때니까. 근데
0: 연초에, 학년 초에.
1: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그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이기고 그 우승하면서 그 한일 고교 교환 경기
0: 그렇죠.
1: 한국 대표 선수로 뽑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0: 알겠습니다. 고1에 이미 국가대표로서 뽑혀서 국위선양을 했군요. 자, 그러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시기.
1: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종별 선수권대회를 6월 달에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그해 12월 달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걸그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학 일반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학생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12명, 12명, 그래 24명을 협회에서 추려서 거기서 이제 A조, B조 두 조로 나눠 가지고 조 1위, 2위만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이제 실업 선배들 대학 선배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자 B조에서 조 2위를 차지해서 이야. 이제 4명 안에 들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 시절에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었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우승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입상 기록이 하도 많아서 오늘 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올림픽부터.
1: 제가 국제대회 첫 우승은 그 고등학교 전주 농고 3학년 때 네. 그 3월 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막 3학년이 됐을 때 네.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는 같은 이제 전주농구 선배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이은구 선배랑 이제 파트너를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회 그 82년도 3월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 시절에 가장 그 명예롭다면은 역시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0: 그렇죠.
1: 이제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 복식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종목이 조금 그 좀 늦게 정식 종목이 되었어요.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는 그 전시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정식 종목이 못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혼합 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때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배드민턴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세계 선수권 대회였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 1985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네.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에서 김문수 선수와 파트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또 혼합 복식은 유상희 선수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었죠.
0: 아, 그렇군요.
1: 그게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던 대회인데 그 뒤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는 남자 복식에서 두 번,
0: 네.
1: 혼합 복식에서 세 번.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다섯 번 그 우승을 해서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네스북 배드민턴 종목 그 세계 선수권대회 최다 우승 선수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었죠.
0: 알겠습니다.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도 성적이 물론 좋았겠죠.
1: 이제 86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했던 86 아시안 게임에서 그때 남자 단체전, 남자 복식, 혼합 복식
0: 네.
1: 이 세 종목에서 우승을 해서 3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이 전영 오픈이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나요?
1: 그렇죠. 전영 오픈 대회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윈블던 테니스하고
0: 그렇죠.
1: 같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0: 네, 네.
1: 전영 대회에서 정말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전영 대회가 그 윈블던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웸블리 아레나라고 해서 그 윈블던 코트 매트를 밟아보는 게 꿈이다. 이제
0: 그렇죠.
1: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0: 네.
1: 그 윈블던 전영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 네 번, 혼합 복식 다섯 번, 총 이제 아홉 번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0: 네.
1: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은 일본 오픈도 9번 우승했어요. 일본 오픈도 총 9번 했고, 그 밖에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덴마크,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 시절에는 한 72회 정도 국제대회 우승한 걸로 이렇게.
0: 기억하고 계시네요. 72회 우승하셨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 그 뒤를 지금 안생 선수가 쫓아오고 있어요.
1: 아, 50승, 대단합니다.
0: 50승 했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그 얘기는
1: 예.
0: 네, 이따 얘기하고요.
1: 예. 야,
0: 뒤 바로 따라오네.
1: 예.
0: 자, 감독님. 그 복식의 제왕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해 드렸는데 복식하면은 이제 복식이 있고 혼합 복식이 있잖아요.
1: 예. 네.
0: 선수들이 아주 화려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선수들하고 했는지요?
1: 그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선배이셨던 같은 전주동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거 이용구
0: 선수.
1: 선배하고 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0: 네.
1: 그 파트너를 해서 뭐 이제 그런 덴마크 오픈 우승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3위 동메달 이제 이런 성적을 냈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의 영원한 파트너였던 이제 김문수 선수와 하고는 이제 83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83년 그 6월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그 알바 월드컵이라고 처음으로 파트너 조합을 해서 나갔는데 바로 우승을 했어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선배와 10년 가까이 그
0: 짝이 됐죠.
1: 짝이 돼가지고 뭐 국제대회 남자 복식에서도 한 30회 정도 같은 파트너로 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이제 혼합복식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최초로 파트너했던 것은 이제 그 유상희 선수라고 저희 거기도 1년 선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85년도 캐나다 캘거리 때 처음 같이 복식해서 우승했던 선배하고 좀 잠깐 하고 또 저하고 또 영원한 파트너했던 그 정명희 선수라고
0: 정명희 선수
1: 랑 해서
0: 대단합니다.
1: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아시안 게임 우승 등등 해서 국제대회 그 정명희 선수랑 해서도 한 30회 정도 그렇게 우승을 했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복귀했을 때 이제 혼합복식 파트너는 그 라경민 선수라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그 좀 조교수 시절에 막 스승과 제자다 해서 그 라경민 선수는 대학교 4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고 또 올림픽도 나가고 그랬었죠.
0: 네네. 그리고 올림픽이 이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을 다 땄죠, 한국이요.
1: 네, 그렇죠. 네. 네. 그 결승전 상대들이 이제 결국 이제 후배들이었는데 현 이제 우리 전북 출신의 그 현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인 김동문 회장, 회장으로 파트너했던 그 길영아 선수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라경민 제자하고 같이 그 이제 결승전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은메달 땄기 때문에 아쉽지만 또 우리 한국 후배들이 또 금메달을 땄고 한국이 또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그런 최고의 순간을
0: 그럼요
1: 맛봤기 때문에 정말로
0: 눈에 선합니다.
1: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0: 네네. 그 이제 선수 생활 영원히 할 것 같은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1: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첫 번째는 그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0: 네.
1: 근데 은퇴하려는 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그 IOC에서 발표를 하면서 아니지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이런 무대를 한번 뛰어봐야지 해서 은퇴를 하려던 것을 이제 접고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제 한국체육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1년 후에 93년도 한 6개월 후에 영국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대회인데 2년 전에 저희 한국이 우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협회에서 다시 한번 수디르만컵 그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우승을 했죠.
0: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 2연패를 이루고 정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은퇴하고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96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끼리 결승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아쉬웠었던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혼합복식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복식, 혼합복식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합복식이 더 강한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정식 종목으로 안 돼서 너무나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정도 은퇴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96년 아틀란타 배드민턴 종목 혼합복식이 다시 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다시 또 복귀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0: 그래서 김동문 기령아 네. 선수와 결승에서 붙게 된 거죠.
1: 우리끼리 이제 결승전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되었죠.
0: 알겠습니다. 네. 아, 잘 정리가 이제 됐어요. 정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국내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996년에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성과는 어땠는지요?
1: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처음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후진 양성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영국 유학을 떠났어요. 영국 네. 지도자 유학.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영국 대표팀을 가르쳤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9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근데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또 그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네.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0: 아, 네.
1: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네.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뭐 국기다시피 하는 스포츠 종목이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뭐 배드민턴의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프로 야구 같이
0: 알겠습니다.
1: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나라에서도 또 지도자 생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다.
0: 네.
1: 그래서 저 지도자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이야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잠깐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에 한국도 협회에서 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데뷔해서 좀 임시 코치로 또 초빙을 해서 그때 이제 들어왔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후배들 이제 김동문, 하태권, 뭐 이동수, 유영성 이런 이제 남자 복식 선수들을 또 가르치게 됐었죠.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탄탄한 지도자 캐리어를 쌓다가 영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서 2004년도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을 가시게 됐는지요?
1: 아, 제가 아까 참 그렇죠.
0: 2004년. 네네,
1: 네, 2004년. 네.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네. 제가 아틀란타 올림픽까지는 그 임시 코치로 한국 대표팀을 지도했고
0: 네네.
1: 그 뒤에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계속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과 그 이제 세계 배드민턴 트레이닝 센터 건립
0: 네.
1: 건에 대해서 한참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게 말이 건립이지 이게 상당히 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말레이시아에서 한 2년 정도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조금 세계 배드민턴계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껴서
0: 네.
1: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이제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일본 대표팀 코치했던 그 코치가 또 우리 한국 후배였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네. 근데 후배가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감독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조금 세계 배드민턴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야겠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때 당시에 일본 배드민턴 상당히 약한 나라였었는데 일단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됐죠.
0: 알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일본에 가서 20년 가까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을 세계 최강으로 탈바꿈한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비리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글쎄요. 사실 일본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올림픽이라는 게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0: 네네.
1: 4년 정도 지도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결국 뭐 20년 동안 네. 이제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다섯 번을 나갔다 왔는데
0: 네.
1: 근데 사실 일본 배드민턴은 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0: 네.
1: 13명이 출전해가지고
0: 네.
1: 한 명만 2회전에 진출했고 나머지 선수 전체가 1회전 탈락했었어요.
0: 처음에.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이제 일본 배드민턴. 근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일본 선수를 봤을 때는
0: 네, 네.
1: 상당히 그런 배드민턴에 관련한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조금 게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일본 선수를 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0: 알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이제 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0: 네.
1: 뭐 합숙훈련 트레이닝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없었고,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국가대표 정식 코치들도 없었고,
0: 네.
1: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꿔 나갔죠.
0: 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토마스컵 남자 단체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했고. 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또 사상 첫 금메달을 땄죠. 2018년도 우버컵 기억나세요? 세계 여자 단체전 3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1: 예, 예.
0: 거기서부터 좀 짧게 좀 얘기하신다면.
1: 글쎄 뭐 아까 2014년 토마스컵 우승
0: 네.
1: 그것은 사실은 토마스컵 우승국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됐거든요.
0: 네.
1: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정도. 근데 네. 일본이 우승하면서 네 번째 우승국이 됐는데
0: 그렇죠.
1: 사실 토마스컵은 단체전이라서 저 선수 시절에 유일하게 우승을 해보지 못한
0: 단체전.
1: 게 단체전 그 토마스컵이었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0: 그렇죠.
1: 그 이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안 했지만은 지도자로서 이제 그 토마스컵 우승을 트로피를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뻤었고
0: 만족도 느끼시고
1: 네, 네, 네, 지도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0: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제 여자 복식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전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에서
0: 네.
1: 일본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메달
0: 네.
1: 이제 은메달 땄었거든요 그때는
0: 네, 네, 네.
1: 맨날 은메달을 땄고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일본 배드민턴 최초로 이제 금메달
0: 네.
1: 또 이제 2018년 이제 여자 단체전 그 네. 우버컵도 우승을 차지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협회에서도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0: 네, 네.
1: 아,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 선수권대 2000 16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 6개 땄거든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0: 네네.
1: 또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 6개 따고. 그때 저 어떤 제일 큰 성과를 그때 당시에 거뒀었죠.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주범 감독님이 일본을 지휘하고 계실 때 한국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 전문가들이 아니, 가까운 일본에 있는데 좀 다시 데리고 와서 후배를 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들리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쳐서 일본을 세계에 중국과 함께 대등하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2025년 즉 작년에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실 때 20년 만에 오실 때 세계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도 가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귀를 결심한 뭐 동기가 있을까요?
1: 사실은 저는 그 24년 파리 올림픽 끝나고
0: 네.
1: 어때 보면은 좀 이제 그 국가대표 지도자는 그만두고
0: 네.
1: 어때 보면은 좀 뒤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는데
0: 네.
1: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0: 네.
1: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 이후에
0: 네.
1: 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여러 가지 이제 협회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0: 네.
1: 또 협회 집행부가 또 새롭게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회장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동문 회장이
0: 네.
1: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김동문 회장이 또 일본까지 날아와서 또
0: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겠군요.
1: 네, 깊은 네. 얘기를 했고.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사실 뭐 한 27년 정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0: 네.
1: 사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0: 네.
1: 후배들을 위해서 좀 먼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0: 네.
1: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감독직을 양보를 하고 후배들이 더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 와중에 이제 협회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을 이제 수락하고 하게 됐죠.
0: 대환영입니다. 저희들은 저 대환영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감독님이 오시면은 안생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생 선수가 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 있었지만 한때 이겨야 될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었고 안생 선수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길래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안생 선수가 안정된 공격 또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야, 이 감독이 뭐 바뀌더니 뭔가 또 안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1: 글쎄요. 사실 뭐 어때 보면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감독 시절에도 네. 안세영 선수와 시합을 했거든요.
0: 네.
1: 일본의 그 야마구치 선수라고 작은 선수인데 그 선수의 좀 체력이 많이 밀렸었어요.
0: 네.
1: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0: 네.
1: 이제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적으로든 완성된 선수가 됐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이제 그 협회의 불화.
0: 네.
1: 뭐 대표팀과의 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자, 그런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0: 네.
1: 이제 세영이를 이제 추스려 줬고 또 이제 세영이하고 제일 첫 번째 한국에 와서 한 게 안세영 선수하고 개인 면담이었어요.
0: 그러셨겠죠.
1: 네, 개인 네, 면담을 네, 하고 나서 네, 네, 네. 충분히 제가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표팀을 이끌겠다.
0: 네.
1: 그리고 너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할 예정이다.
0: 네.
1: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영이하고 첫 만남, 첫 미팅이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영이도 좀 좀 마음 편안하게
0: 네.
1: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0: 네.
1: 지금 이제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표현은 안생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보다 수비적인 선수였는데
1: 네.
0: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공격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전체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더욱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인정하십니까?
1: 예. 예. 저도 그동안 쭉 지켜봤던 부분이라서
0: 네네.
1: 세영이 시합이 항상 너무나 길게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워낙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빠른 공격으로 해서 템포를 끊는 시합도 해야 된다.
0: 네.
1: 그래서 그 공격력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0: 네.
1: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안배된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나갔던 대회는 전승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올해 뭐 1월 달부터
0: 다섯 개 대회 다
1: 다 우승을 지금
0: 차지했고 언제 나가죠 또 그러면
1: 이제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금 싱가포르 오픈,
0: 네, 그렇죠.
1: 인도네시아 오픈
0: 네,
1: 이제
0: 네.
1: 이제 최상위급 슈퍼 750, 슈퍼 1000대에 다녀왔고 지금 잠깐 이제 휴식 기간 하고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일본 오픈, 중국 오픈, 세계 선수권대, 아시안 게임 3개월 동안 또 이제 강행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자, 이제 한간에 세계 배드민턴 협회가 한 세트 게임을 21점으로 쭉 가져오던 것을 15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생 선수 죽이기다 이건.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건 너무 조금 과대.
0: 아, 그러니까요.
1: 그런 얘기한 것 같고.
0: 네.
1: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모든 여자 단식 선수는 안세영 선수가 타켓이 돼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렇지만은 일단 사실 우리나라 세계 국제 대회가 이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8개에서 20개 대회를 나가요.
0: 네. 대단하죠.
1: 그게 좀 쉬고 싶어도 그 세계 배드민턴 규정이 세계 랭킹 여자 단식 15위 이내 선수는 그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바로 이제 페널티라고 해서 한 대 안 나갈 때마다 그 US 5천 불씩 페널티를 내야 돼요.
0: 그러면 15회를 꼭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12개 대회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0: 12개 이상.
1: 12개는 그 슈퍼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예. 12개를 나가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야지 아까 했던 뭐 토마스컵이라든지 우버컵이라든지 또 이제 아시아 선수권대회라든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나머지 다섯 개 대회도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의무 참가하는 대회 말고도 추가로 나가야 되는 대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또 세계연맹도 좀 숫자 그 포인트를 15점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단축되니까 선수 알겠습니다. 부상 방지도 예방이 되고 또 어때 보면 그 빨리 끝나므로써 이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계연맹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0: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또 상금도 늘어나니까
1: 네, 그렇죠
0: 그래 네. 상금 너무 적다고 지금 많은 저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렇죠. 테니스 종목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배드민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언제부터 열렸고 또 열리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1: 글쎄요. 이제 지난주에 끝난 대회까지 이제 4회째 대회가 끝났는데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님 이제 심용현 회장님께서 네. 이제 회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전북 출신의 이렇게 이제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대회를 좀 해서 좀 우리 전라북도 배드민턴을 활성화를 시키고 네. 또 알리고 싶으시다 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네. 이렇게 제 이름을 딴 지금 박주봉 배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제 끝난 경기에 무려 2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국내외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버트 스틸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상인가요?
1: 이제 저희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있는 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들어가는 상이 있고 네. 또 이제 허버트 스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버트 스틸 상은 일단 배드민턴인뿐만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의 공헌한 사람한테,
0: 공헌한 사람한테
1: 주는 네.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범위가 커요.
0: 그렇군요.
1: 명예전당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인에 한해서 그렇죠. 주는 상이고 허버트 상은 그런 이제 무슨 IOC 위원도 받을 수도 있고 각 다른 종목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0: 알겠습니다.
1: 이게 매년 주는 상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0: 있을, 때.
1: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주는데 네. 지금 우리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934년에 처음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14명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0: 1996년에 받으셨네요.
1: 네, 저는 이제 여덟 번째 수상자로 지금 받았던 상이라서 좀 명예롭게 생각을
0: 그럼요.
1: 하고 있습니다.
0: 뭐 배드민턴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그리고 2001년도에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어요.
1: 네. 네. 네, 이제 처음으로 한국 선수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같은 제 파트너였던 김문수 선수 또 김동문 선수 뭐 하태권 그동안에 방수연 선수 등등이 이제 계속 명예 전당에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죠.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께서 이제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시라고
1: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네.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0: 그렇죠. 엄청나죠.
1: 뭐 축구하고 맞먹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1, 2등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아서 네. 또 이제 이런 배드민턴을 이제 종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시는 또 지인분들께서 이런 것을 좀 이름을 빌려서 네,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드민턴 그 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0: 박주봉 이름의 그 영어 약자에서 PJB 스포츠.
1: 예, 예, PJB 스포츠.
0: 스포츠입니다.
1: 예, 이렇게 해서.
0: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죠?
1: 뭐 기본적으로는
0: 라켓.
1: 라켓, 신발, 유니폼, 가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브랜드지만은 일단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배드민턴이 좀 그 활성화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보탬이 되고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PJB 스포츠 전라북도에도 대리점이 있겠죠?
1: 예, 전국적으로 각 대리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다면 그 상품 사용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자, 이제 끝으로 가족 관계로 전주에 지금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1: 네, 지금 아직 어머님께서 95세신데 아직 지금 연로하시지만 지금 계시고 네. 또 이제 여기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누나가 여기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 못 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 외국 시작 갔다 오면 틈틈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뵙고 가족들 네. 식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직계 가족은 일남 일녀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1: 네, 네. 그 일남 이녀.
0: 아 이녀. 네.
1: 아 일남 일녀.
0: 일남 일녀.
1: 네. 네. 이제 네. 뭐 아들은 지금 군대가 있고.
0: 아, 네. 근데 자녀 중에 배드민턴과는 관계가 없네요.
1: 네, 제가 운동을 못 시켰어요.
0: 아, 그러셨나요?
1: 못 시켰는데 저희 딸이 사실은 네. 운동 신경이 많았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좀 이제 크고 나서 자기 운동 안 시켰다고 네.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이렇게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런 이제 국가대표도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아빠보다도.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럼요.
1: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체육에 관계된 교사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시간이 참 40여 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일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1: 네,
0: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죠.
1: 예, 뭐 그전에도 해외에 있다가도 그랬지만은 참 정말로 전주만 오면 너무나 포근하고 네. 또 전주에 저도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말투가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0: 아, 그대로 계시죠. 네,
1: 정말로 고향에 와서 이제 같은 우리 전북 말씀이면은 너무나 또 정감이 가고 네. 너무나 편하고
0: 네.
1: 또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인으로서 네. 또 자긍심을 가지고 네. 또 우리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자로서 일본 배드민턴의 기적을 읽은 뒤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계신 박주봉 대한민국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원히 이 만남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주봉 감독님을 만나봤고 이번에는 이제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철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박주봉 감독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죠.
2: 네.
1: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야, 섭외하는데 1년 걸렸어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 또 야구선수 김병철 감독님의 선배이신 김봉현 전 기아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의 레전드인데 네, 그분을 한번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같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죠.
2: 네.
1: 자,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한화하고 3연전, 두산하고 3연전 했는데 성적 부진.
2: 네.
1: 2승 4패 받고 됐어요. 아쉬움이 있죠.
2: 네네.
1: 뭐 못해도 3승 3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2: 네. 네.
1: 자, 1차전 경기 기아가 이제 대전 원정 첫 경기에서 한화를 6대 4로 꺾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당시의 경기 내용.
2: 네네. 네. 이날 경기가 기아가 선발과 타선 그리고 마무리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네. 선발 황동화가 6이닝 1실점으로 경기를 이끌었고요. 김도영의 결정적인 3런 홈런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
2: 경기 후반 추격을 허용했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1: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승리의 중심에는 역시 선발. 네. 야구는 투수가 먼저 던지면서 시작이 되니까.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황동화 선수가 이제 아주 그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2: 네네.
1: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2: 주시죠. 이날 황동화는 6이닝 2피 안타, 1볼넷, 6탈삼진으로 1실점 하면서 시즌 6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기아 선발진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인데요.
1: 네.
2: 사실 황동화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요추 2번, 3번, 횡돌기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 네.
2: 4개월 동안 넘는 재활 끝에 복귀를 했지만 몸 상태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비시즌 동안 이동걸 투수코치와 함께 투구 밸런스와 포크볼, 투구펌 교정에 집중을 했고요.
1: 네.
2: 올 시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2: 이날 승리 투수가 되면서 15경기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4.09를 기록 중이면서 특히 5월 이후에는 7경기 평균자책점이 2.29입니다.
1: 네.
2: 퀄리스타트 5회를 기록하면서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네. 이 황동화 선수가 작년에 이제 그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적이
2: 네네.
1: 좋았거든요.
2: 네네.
1: 그런데 그냥 횡단보도 걷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2: 저도 기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네. 그게 그래서 이 유능한 운동 선수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으면서도 조심하셔야 돼.
2: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 재산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쉬면서 본인의 연봉은 네. 인상되지 않고 벌써 그렇지. 6승했잖아요.
2: 네네.
1: 이 선수 10승만을 보면 연봉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더블로 뜁니다. 그렇지. 더블로 뜁니다. 아무튼 성공해서 돌아오니까 다행인데 이제 황도환 선수가 이제 투수로 이제 좋은 성적 보였고. 불펜진 활약은 어땠었나요?
2: 네, 이날 7회 올라온 각도규 투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2: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1: 네.
2: 완벽한 이닝을 만들었었습니다.
1: 네.
2: 황동화가 만들어 놓은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이 곽도규 선수도 역시도 이 선수도 또 상당히 각광받고 노는 선수예요.
2: 굉장히 좋더라고요.
1: 황동화, 곽도규
2: 네.
1: 이.
2: 네.
1: 근데 이 선수도 사실 결국 작년에 수술했죠.
2: 네. 네. 맞습니다.
1: 지금 아주 그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어요.
2: 네.
1: 자, 그 이후에 후반에는 위기 상황도 좀 있었죠.
2: 네. 기아가 6대 1로 앞서던 8회 말이었습니다.
1: 네.
2: 김태형과 정혜영이 각각 홈런 한 방씩을 허용하면서
1: 네.
2: 3실점을 했고요.
1: 네.
2: 점수차가 6대 4까지 좁혀졌었습니다.
1: 네.
2: 자칫 경기 흐름이 하나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1: 네. 자, 그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투수들 역할이었고
2: 네네.
1: 이제 타자 중에 또 김도영 선수가 활약을 또 했죠.
2: 네네 그렇습니다.
1: 네.
2: 김도영은 9일까지 치른 7경기에서 타율 4할 7리 11안타
1: 네.
2: 5홈런을 기록하며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네.
2: 이날까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홈런만 무려 5개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 네네.
2: 이날도 김도영 3회 초 2사 1, 2루에서 자중간 담장을 넘기는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 네.
2: 이날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사실상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이었다고
1: 네.
2: 볼 수가 있습니다.
1: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치면 그 경기는 쉽게 가요.
2: 네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요즘 잠깐 슬럼프가 또 많습니다.
1: 또 요즘이라면 네. 한 그 짧은 기간이에요 네네. 지금. 네네 지난주.
2: 네 지난주.
1: 주말 쪽으로 가면서 또 이게 홈런 소식이 없고 네. 타율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 근데 김도영 선수가 아시아 대표 선수로 됐단 말이에요.
2: 네네네.
1: 기아 큰일 났어요. 그게 한 2주, 2주, 3주 정도 못 나오는데.
2: 네네.
1: 아무튼 그 얘기도 나중에 이제 얘기 좀 하고요. 이제 하나와 2차전 경기. 예, 하나에게 3대4로 이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이제 그 부분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2: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경기 초반 실점입니다.
1: 네.
2: 예, 선발, 시라카와 케이쇼가 1회부터 본래 두 개를 내주면서 흔들렸었고요.
1: 네.
2: 무사 1, 2루 상황에서 문현빈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기아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는데 타선이 경기 후반까지 추격하면서 한 점차 승부를 만들었지만 초반에 내준 3-7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3-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1: 네네. 이제 한화의 2차전 선발에 나왔던 시라카와 1차전 경기에서는 승리 투수가 됐었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2: 네, 안정적인 투구를 했기 때문에 네. 기대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1: 네,
2: 네. 이날 3과 3분의 2이닝 동안 3피 안타.
1: 네.
2: 본래 4개 1탈 3진 3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1: 네.
2: 최고 구속은 149km까지 나왔지만 제구가 흔들리면서 투구 수가 98개까지 늘어나
1: 네.
2: 결국 사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 네네.
2: 특히 오재영과 승부에서 11구까지 가는 끝에 네. 볼넷을 허용하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제구가 흔들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3차전으로 넘어갈까요? 네, 3차전에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대진에서 열린 그 한화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도
2: 네네.
1: 또 1대5로 무릎을 꿇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나온 거죠.
2: 네네.
1: 한화에서는. 네. 네.
2: 네. 네. 기아는 경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 네.
2: 1회 초 아드릴린 로드리게스의 적시타로
1: 네.
2: 선취점을 뽑으면서 먼저 리드를 잡았었는데
1: 네.
2: 선취점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1: 네.
2: 하나가 곧바로 1회 말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유현진이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기아 타선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 네네.
2: 결국 승부는 4회 말에 갈렸고요. 하나 하이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1: 네.
2: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리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었습니다.
1: 네.
2: 기아 입장에서는 7개의 안타를 기록을 했지만 득점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초반 선취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운 패배 부분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유현진과의 대결은 올러
2: 네.
1: 기아의 선발 투수로서는 내놓으라 하는 제1 선수 아니에요 지금
2: 네네, 맞습니다.
1: 앞서 있는
2: 네.
1: 결국은 타자들이 유현진을 공략하지 못하니까 결국 올라가 패전 투수가 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 그렇죠. 올라는 네. 6이닝 동안 4피 안타, 4사구 4개, 탈삼진 4개 그리고 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2: 안타 허용은 많지는 않았지만 4사구 4개가 좀 아쉬웠고요.
1: 그렇죠.
2: 특히 4회 말 집중타를 허용하면서 실점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평균 자책점은 2.66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올 시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네.
2: 다만 이날 타선의 득점 지원까지 부족하면서 패전을 떠안게 되었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화의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아가 했고 다시 이제 두산인데 한화와 두산은 바로 5위, 6위 팀들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네, 네.
1: 굉장히 이 하위, 밑에 있는 네, 팀들한테도.
2: 얼마 나지 않죠.
1: 그렇죠. 네. 거기서 도망갔어야 돼.
2: 네, 네.
1: 자,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한테 이제 1승 2패 했고, 이제 두산한테 붙어서, 저희들은 이제 두산한테 한번 기대를 해봤어요.
2: 네.
1: 기아가. 근데 첫 경기에서부터 2-4로 패했죠.
2: 네네네. 네. 기아 입장에서는 공격력 부진이 가장 아쉬웠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2: 두산 선발 최민석의 7이닝 동안 단 2안타만 기록하는데 그치면서 좀처럼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 네.
2: 김선빈의 적시타와 나성범의 솔로 홈런으로 2점을 뽑았지만
1: 네.
2: 전체적으로 타선의 응집력이 부족했고요.
1: 네.
2: 결국 2-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1: 네네. 자, 양현종 선수의 투구 내용은 어땠나요?
2: 양현종은 5이닝 2실점으로 선발 투수 역할은 충분히 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타선 지원이 부족했고
1: 네.
2: 5회 수비 과정에서 나온 아쉬운 장면으로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2: 전체적으로는 승리 요건을 기대할 수 있는 투구였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또 수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대1 동점이던 5회와 6회 수비가 좀 아쉬웠는데
1: 네.
2: 5회에는 김규성이 처리할 수 있었던 타구를 놓치면서 결승점을 허용을 했고요.
1: 네.
2: 6회에는 아데들린 쪽으로 향한 타구가 적시타로 연결되며 추가 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잡을 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기록상은 실책 그건 아니었어요.
1: 네.
2: 결과적으로 두 장면 모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이 두산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네. 이제 1차전 경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2차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시간상으로 봐서. 자, 이게 야구에서는 역시 그 수비가 안정돼야 투수도 편안하게 볼을 던질 수가
2: 맞습니다.
1: 있는데 평범한 타구를 놓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투수들이 알려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제 기아가 두산과의 이제 그 3연패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제임스 네일이 선발 투수로 나가죠. 2차전에.
2: 네. 이날 제임스 네일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전날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1: 네.
2: 최근 연패 기간 동안 타선과 마운드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1: 네.
2: 이날은 선발 네일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기아다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
2: 이 승리로 기아는 3연패에서 벗어나면서 단독 4위로 올라섰었습니다.
1: 네, 네. 제임스 네일의 투구 내용이 좋았죠?
2: 네, 맞습니다.
1: 네.
2: 네일이 6이닝 5피 안타 1실점, 6탈3진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줬고요.
1: 네.
2: 2회와 3회 연속 득점권 이기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넘겼고 6회 양의재 희생플라이로 1점만 내주며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냈습니다.
1: 네.
2: 최근 기아 선발진의 중심 닿게 팀을 연패에서 건져낸 투구였다.
1: 알겠습니다.
2: 보여집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3차전 어제죠? 일요일 날 경기.
2: 네.
1: 네. 두산에게 1대 8로 패했단 말이에요.
2: 네네네, 네.
1: 네, 그거 좀 요약해 주시죠.
2: 네, 어제 경기는 한마디로 초반 실점과 빈타. 그리고 경기 후반 불펜 붕괴가 겹치면서 완패를 당한 경기였다고
1: 네.
2: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기아는 1회 초 선발 김태형의 양의지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지만 곧바로 1회 말 김호령이 추격의 홈런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이후 타선이 두산 선발 곽빈 공략에 실패를 했고요.
1: 네.
2: 2회 초 박찬호가 만든 추가 득점으로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1: 네.
2: 특히 7회 초가 결정적이었는데 박찬호의 안타를 시작으로 안재석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추가 실점을 했고요.
1: 네.
2: 한재승의 갑작스러운 담 증상으로 마운드 운영까지 꼬이면서 두산의 흐름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1: 네.
2: 반면 기아는 7회 말 무사 1, 2루와 2사 만루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하면서 추격의 동력을 잃고 말았고요.
1: 네.
2: 결국 1대 8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1: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고
2: 네.
1: 자 돌아오는 내일 운명의 또 6연전 경기가 있는데
2: 네네.
1: 여기는 또 1등, 2등 팀하고 붙어요 지금.
2: 이번 주 기회는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2: 강주에서 리그 1위 LG와 맞붙고 주말에는 수원에서 이 KT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1: 네.
2: 최근 2주 연속 루징 시리즈로 주춤했던 기아가 강팀들과의 연전을 어떻게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무엇보다 침체된 타선이 빨리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시아 경기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차출되기 전에
2: 네네.
1: 아예 그냥 1, 2팀하고 한번 붙어보는 거죠.
2: 네.
1: 머리 대고 그냥 붙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또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2: 네.
1: 오늘 프리야구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2: 네.
1: 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자,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또 6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프로야구 소식, 또 기타 동네에서 펼쳐지는 많은 아마추어 경기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철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2002년 월드컵 그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대단했었죠. 길거리마다 넘쳐나던 필승 코리아의 환호와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울고 웃던 열정의 시간들. 시간은 흘러 그때 월드컵 세대도 이젠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번엔 무대를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 북중미 48개국이 모여 월드컵의 뜨거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좀 덤덤해졌다 싶다가도 축구공 굴러가는 거 보면은 또다시 피가 끓는 걸 보면은 아직 우리는 청춘인 게 분명합니다. 축구장 한가운데 공 하나 툭 던져놓으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금세 편을 짜서 달리고 또 땀을 흘립니다. 말이 안 통해도 공 하나 굴러가는 쾌적에 다 같이 숨을 죽이고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덥석 껴안고 소리를 지릅니다. 공이 있어서 축구가 되고 사람이 모여서 문화가 되죠. 그렇다면 그 한가운데 있는 공은 결국 음악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만큼은 모두의 심장 박동이 똑같이 맞춰지잖아요. 음악이라는 공 하나를 가운데 두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울고 웃으며 거대한 바이브를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축구공이든 음악이든 본질은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적의 연결고리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땀 흘리고 있을 우리 선수들에게 그리고 목이 쉬어라 응원할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들었던 펫샵보이스의 Go West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앤카가 노래하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이탈리아 나폴리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하여 카페 소스페소. 우리말로는 남겨둔 커피라는 뜻인데요. 운영 방식이 아주 소박합니다. 오늘따라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손님이 카페에 들어와서 주인한테 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스프레소 두 잔요. 한 잔은 소스페소로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돈은 두 잔 값을 내고요. 커피는 한 잔만 마시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남은 한 잔의 영수증을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두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뭐 소스페소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한 잔을 대접하는 전통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나폴리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졌어요.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 문화에 감동을 받은 게 그 속에 담긴 세련된 어떤 배려 같은 건데요. 주는 사람은 선행을 과시하지 않고 받는 사람 역시 동정어린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즐긴다고 그럽니다. 서로 모르는 익명성 속에서 가장 순수한 호의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리 사람들에게는 커피는 어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뭐 최소한의 어떤 존엄성 뭐 그런 걸 의식하게 한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빵, 뭐 식사, 뭐 피자까지도 이런 결제를 해둔다 그러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 뭐 이런 연대의 마음 이런 게 있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샤 디스텔이 노래합니다. 라벨비. 멋진 인생이란 뜻이군요.

당신은 언제쯤 내 마음을 받아줄 건가요? 마이클 부블레이가 노래한 관도 관도 관도를 들었습니다. 29년을 함께 산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다른 사람이 생겼다. 나가겠다 선언을 하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인데요. 원 제목은 호프캡이에요. 윌리엄 니콜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빌 나이, 아네트 베닝, 조시 오코너가 나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아네트 베닝을 좋아해서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생은 살아갈수록 알 수 없다라는 게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빠져들면서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이 식는 걸 왜 몰랐냐고. 그런데 사실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일수록 그 서늘한 기운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우리가 보낸 시간이 얼만데.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영화 속에 보면은 아들 그 제이미의 표정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부모의 결별 앞에서 무너지는 그 눈빛.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는 건 결국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독과 자신뿐이라는 걸 이 영화는 아주 담담하게 그래서 더 아프게 보여줍니다. 영화를 선택하고 공감하는 게 요즘 들어서요. 많이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하고 장르가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호프캡 같은 영화가 좋아지는 게 나이를 떠나서요. 저의 내면의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뭔가 삶의 해답 같은 게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 뭔가를 찾아보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영화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와 비슷한 영화가 있었는데 45년 후라는 샬롯 램플링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에서 결혼 45주년 기념 파티를 일주일 앞둔 노 부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오는데요. 남편의 첫사랑이 50년 전 알프스에서 추락사했는데 그 시신이 빙하에 완벽하게 보존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날아옵니다. 첫사랑이.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남편은 다락방에서 첫사랑의 사진과 흔적을 찾아보면서 45년의 세월을 되짚어보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45년 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 이 두 영화는 좀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찾아온 시린 균열 같은 거 우리는 함께한 세월을 의지하기도 하고 믿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사랑은 시간의 길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저는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저는 대리 만족을 느껴가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영화 45년 후에 흘러나왔던 곡 플래터스가 노래합니다. Smoke Gets in Your Eyes라는 곡을 들어봅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을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좀 뻣뻣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세상이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땐 옆에서 뭐 실없이 농담 한마디 툭 던져주는 친구가 예전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많이 그립죠. 정말 보약보다 나은 그런 친구들. 심각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 웃음을 던져주는 친구. 한바탕 웃고 나면은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여유 같은 게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유머가 없어져가는 시간. 마치 드럼비트 빠진 록앤롤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참 주변 이렇게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뭐 이렇게 엇박자도 넣는 친구들 아니면 어디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뭐 술 한 잔 먹으러 이렇게 갔을 때도 이렇게 옆에 보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보면은 참 보기 좋잖아요. 사소한 농담에 막 활짝 웃어줄 여유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친구들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재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던스 크리워터 리바이벌이 노래하는 다운 온 더 코너입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미국 남부나 뉴올리언스의 뒷골목에서 블루스 연주만 하던 아저씨들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남부 출신이 아닙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그것도 샌프란시스코 출신들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짜 촌놈인 거죠. 크리던 스크리워터 리바이벌이 노래한 다운 온더 코너였습니다. 로이 오비슨이 노래합니다. 온니 더 론니를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더 있어 라고 가사가 계속 반복되죠. 귀에 익숙한 리듬이 인상적인데요. 이 베이스를 치는 로라리라는 여성이 그 음반 수집이 취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이나 산울림의 베이스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곡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로앙빈이 연주 노래한 타임을 들었습니다.

크로드 동장의 나이트 인 화이트 세틴 연주곡을 들었습니다. 레게 음악의 전설이었던 밥 말리의 말이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냐에 달려있다라는 참 멋진 말이죠. 오늘 팝의 황제, 요즘 뭐 영화 마이클로 이렇게 쭉 그 제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 곡씩 하면서 또 네버엔딩 스토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위대함을 만들어낸 그 숨은 그림자 같은 존재들, 뭐 퀸시 존스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로드 템퍼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드 템퍼튼은 영화 그 속에서 잠깐 나와요. 마이클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저도 영화를 봤는데 로드 템퍼튼의 스토리가 잠깐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 부분에 그 스릴러 앨범 제작하는 과정에서 잠깐 그 자막으로 잠깐 짧게 나오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로드 템퍼튼이라는 키보드 연주하고 또 작곡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뭐 퀸시 존스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 템퍼튼하고 바포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포시는 마이클의 어떤 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포시 뭐 모든 춤의 동선이나 어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거의 흡사해요. 그 신화적인 안무가 바포시가 그 뮤지컬 시카고에서 나왔던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춤사위하고 마이클이 하는 춤하고 거의 뭐 모자나 발동작이나 뭐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바포시의 독특한 안무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말리의 말대로 뭐 위대함이라는 결국 선한 영향력,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포시와 로드 템퍼튼, 마이클에게 가장 그 거장의 완성을 더해주었던 숨겨진 위대한 인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한 곡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 영화 E.T.의 주제곡을 노래했던 Someone in the Dark이라는 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곡으로 마이클 잭슨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Someone in the Dark, 영화 E.T.의 주제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약속된 시간의 끝곡은 글렌 프라이의 The One You Love 들으면서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음악 가지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오늘이 싱그러운 정원이 되기도 혹은 폭풍과 치는 들판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일기예보는 어떤가요? 혹시 조금 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운치 있게 떠날 수 있는 게 우리 여행의 묘미니까요. 재즈 여행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김수영의 재즈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오늘 김수영의 재즈 여행 그 첫 문을 열어줄 주인공은 영국 재즈의 아이콘 제이미 컬럼입니다. 이 곡은 2019년 앨범 털러에 수록되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에 열정을 쏟을 때 그 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그 일에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verybody's fighting battles that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사람들은 누구나 당신이 알지 못하는 전투를 하고 있어요. Every time you feel like giving up, just remember what you are dreaming of.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고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But when you do it for the love. 그리고 무언가를 한다면 결국 그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하는 겁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김수영의 재즈여행, 제이미 컬럼의 For the Love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조함 속에서도 우리가 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그 맑은 초심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느껴보는 시간이었네요. 제이미 컬럼의 경쾌한 에너지에 이어 이번에는 조금 더 아늑하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내슈빌 출신의 보컬리스트 헤더 릭던의 목소리를 준비했는데요. 그녀의 2007년 앨범 수록곡인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은 저녁 식사 테이블에 설렘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가사 중에 반복되는 Just a table for two in a corner with you. 코너 테이블에 당신과 나만 앉아있고 싶어요 라는 표현에선 복잡한 세상 일은 잠시 잊고 오직 서로의 눈빛에만 집중하고 싶은 소박하지만 특별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부드러운 실크처럼 미끄러지는 음색에 헤더 릭던이 전하는 테이블 포 투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헤더 릭던의 테이블 포 투였습니다. 둘만의 테이블을 채우는 따뜻한 조명과 나긋한 대화가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한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아쉬운 작별 끝에 찾아올 재회를 두 곡에 담아 이어서 떠나실까요? 먼저 들으실 곡은 캔더스 스프링스의 Soul Eyes입니다. 이 곡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실한 영혼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사 중에 The soul is mirrored in the eyes, but how is one to know when the whole world is full of such lies? 영혼은 눈에 비친다고 하지만 세상은 거짓말쟁이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라는 고뇌 섞인 질문입니다. And when you see them smile for a long, long while, then you know you found the one. 그리고 그 눈빛이 아주 오랫동안 웃음 짓는 것을 볼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진실한 웃음과 눈빛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결국엔 찾아냈다는 고백이 이어졌네요. 이어지는 곡은 빈티지 듀오 레이첼과 빌 레이가 들려주는 Goodnight My Love입니다. It was so heavenly holding you close to me. 당신을 내 품에 안고 있는 건 정말 천국 같았어요 라며 소중한 사랑과 아쉬운 반민사를 나누는 곡입니다. 캔디 스프링스의 Soul Eyes 그리고 레이첼과 빌 레이의 Goodnight My Lo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캔디스 스프링스의 Soul Eyes, 그리고 레이첼과 빌 레이의 Goodnight My Love였습니다. 거짓 가운데에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인연과 꿈속에서의 재회를 약속하는 과정이 한편으로 이어지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사랑을 클래식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누군가의 사랑이 없다면 진짜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You may be the king. You may possess the world and its gold. 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부를 가질 수도 있지만 Oh, but gold won't bring you happiness when you are growing old. 세월이 흐른 뒤엔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라고 반복합니다. 이 곡은 1940년대 만들어진 이후 오랫동안 받아온 재즈팝 스탠더드이죠. 그 중에서도 딘 마틴의 버전은 가장 대표적인 해석으로 남아있는데요. 딘 마틴 특유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보컬 스타일로 지금까지도 많은 재즈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딘 마틴의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딘 마틴의 You Are Nobody Till Somebody Loves You 였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유쾌한 스윙 리듬 속에 담아낸 곡이었죠. 딘 마틴 특유의 여유롭고 편안한 목소리 덕분에 오래된 재즈 시대의 낭만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 감독이자 배우 그리고 재즈 보컬리스트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천재 예술가 셋 맥팔레인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어갑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상대의 얼굴에 찬사를 보내며 그 아름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매료된 남자의 마음을 위티 있고 로맨틱하게 노래합니다. That face, that face, that wonderful face. It shines, it glows all over the place. 그 얼굴, 그 멋진 얼굴이 어디서든 빛나고 반짝이고 있군요 라며 상대방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료된 상태를 노래하죠. Seth MacFarlane의 That Face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Seth MacFarlane의 Dead Face였습니다. 누군가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환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빅밴드의 화려한 연주로 만끽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즈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재즈의 대부 토니 베넷과 세상을 떠난 영원한 소울의 디바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함께한 곡입니다. 두 거장이 호흡을 맞춘 바디 앤 소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의 절절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 중에 Why haven't you seen it? 왜 아직도 모르나요? I'm all for you, body and soul. 몸과 마음을 다해 나는 당신 편이에요 라며 영혼을 다해서라도 그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진심을 전하는 곡입니다. 두 세대의 천재가 만나 빚어내는 묵직하고도 아름다운 조화가 가슴 한구석을 뜨겁게 달궈주길 바라며 토니 베넷과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Body and Soul 함께 하시겠습니다.

you I sigh, for you dear only. Why haven't you seen it?

들으신 곡은 토니 베넷과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Body and Soul이었습니다. 두 아티스트가 주고받는 호흡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와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두 곡은 현대 재즈가 사랑과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들려주는 곡들입니다. 먼저 들으실 Don't Tell Me는 타인의 무례한 참견이나 뻔한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답게 살아가겠다는 당당한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을 한국 재즈 보컬의 미래라 불리는 아티스트 김유진의 목소리로 들으실 텐데요. 김유진은 현대적인 재즈 감성과 한국적인 정서를 함께 담아내는 보컬리스트로 이 곡에서도 섬세한 분위기와 여백을 인상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재즈 보컬 4인조 슈퍼 그룹 세이지가 전하는 알마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조금 다른 방향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곡의 제목 알마는 라틴어로 영혼을 뜻하는데요. 삶의 지혜와 사랑을 전해준 어머니와 어머니 같은 존재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Be the ground beneath me and the tree that feeds me. 내 아래의 땅이 되어주고 나를 자라게 하는 나무가 되어주세요 라고 노래하는데요. 상대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감사와 애정을 따뜻하게 전합니다. 앞선 곡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곡에서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감정이 이어집니다. 김유진의 Don't Tell Me, 재즈 보컬 4인조 그룹 세이지의 알마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김유진의 Don't Tell Me 그리고 세이지의 알마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찾아가는 당당한 외침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구성이었습니다. 오늘 여행의 막바지에 들으실 이번 곡의 제목은 Confession, 우리말로 하면 고백 혹은 고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콤한 사랑 고백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현대 재즈의 샛별, 베로니카 스위프트는 이 곡을 통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서글픈 진실을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털어놓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의 발칙한 사생활을 위트있게 자백하다가 결국에는 사랑을 가질 수 없어 홀로 울며 잠드는 다른 여자의 고독을 처절하게 폭로합니다. 특히 The other woman will never have his love to keep. She will live her life alone 이라는 가사는 사랑을 영원히 가질 수 없어 결국 홀로 울며 잠들어야 하는 이의 비극을 그려냅니다. 위트 있는 농담으로 시작해서 서글픈 통찰로 끝나는 한 여자의 드라마틱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베로니카 스위프트의 Confession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베로니카 스위프트의 컨페션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숨겨진 쓸쓸한 고해성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남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느덧 오늘 재즈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의 치열했던 감정들을 차분히 내려놓고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거짓 속에서 진실한 눈동자를 찾고 나답게 살겠다는 당당한 선언을 지나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과 비밀스러운 고백까지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트럼펫의 천재 리 모건의 연주곡 시오라를 준비했는데요.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만난 리 모건의 따뜻한 트럼펫 소리가 여러분의 남은 하루를 다정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1965년에 발표된 이 곡은 보사노바의 부드러운 리듬 위에 리 모건의 따뜻한 트럼펫 선율이 흐르면서 재즈 역사상 가장 우아한 곡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강렬한 에너지의 하드밥 연주자로 기억되는 리 모건이지만 이 곡에서는 부드러운 라틴 리듬과 따뜻한 멜로디로 또 다른 분위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리 모건이 전하는 선율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음악과 이야기들을 천천히 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 모건의 시오라를 끝으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ya!

0: 영월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화가들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김보연 아트센터에서는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갤러리 뿌띠팔레 영월에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세 지붕 여섯 화가의 그림 이야기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백중기 조모희 부부, 김보연 리나킴 부부, 지상섭 천정자 부부 등 세 지붕 여섯 화가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굴과 돌을 비롯해 나무와 꽃 등 향토색 짙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김보연 아트센터와 99.1MHz 영월 FM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살다 보면 잊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의 뉴스도 지난 계절의 풍경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바다였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미국에서 삶을 살아왔고 이제는 기록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애도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열심히 읽은 책 앞 표지에 보니까 이력이 나와 있는데 범상치 않으세요. 제가 한번 뵙고 이렇게 섭외한 것도 참 감사하긴 한데 간단하게 제가 책 앞에 써 있는 이력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요즘 재미나이가 또 많이 틀리니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1950년대 전주에서 태어나셨고 1980년대 초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을 졸업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IT 전문가로 무려 IT 전문가로 근무하셨고 50대 중반에 럿거스 로우스쿨로 졸업한 뒤 펜실베니아주와 뉴저지주에서 변호사로 활동 현재는 은퇴 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맞나요?
1: 네, 네. 아주 간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 부연하자면은, 여기 전주는 197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떠났고요. 그때 전주 신흥고등학교 제가 75회입니다. 75년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0: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1: 그리고, 또 이 책의 저자 박창업 선생하고 더 동기 동창으로 같이 그때 활동을 하고 그 친구는 의대로 진학을 했고 저는 상대로 진학을 했었습니다.
0: 아, 네네네. 뭐 혹시 뭐 궁금한 거 또 있으신가요?
2: 아까 그 대기하시면서 네. 그 간단히 좀 설명을 들었는데. 네. 그 사연도 좀 간단하게 그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75년이면 18살에 전주를 떠나서 네. 서울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 7, 8년 계시다가 다시 또 미국 가셨던 거잖아요.
1: 네.
2: 그럼 미국에 한 2025년이니까 한 45년 정도를 네. 미국에 사신 거고 네. 다시 전주로 오신 거네요.
1: 네.
2: 특별히 그 서울일 수도 있고 여러 그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전주로 다시 돌아온 과정이 좀 궁금해서.
1: 예. 네. 저희가 그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결심을 하게 된 게 2020년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아주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해죠.
0: 코비드.
1: 코비드 19. 그 한국에서는 코로나 19라고 네. 그러고 미국에서는 코비드 19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터지면서 뭐 사람이 매일 뭐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변호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들이 전부 문을 닫았어요.
2: 그렇죠.
1: 누구도 법원에 들어올 수가 네. 없어요. 그런 정도로 완전히 사회가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여서 저도 그때 나이가 65였기 때문에 더 이상 뭘 기다리냐. 그냥 은퇴를 하자 해가지고 은퇴를 하고 저는 그때부터 제 삶을 그 우리 손자를 기르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딸하고 사위도 집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한 살짜리 두 살인가?
3: 한 살.
1: 한 살. 근데 그 녀석을 이제 어디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2: 네.
1: 두 친구도 이제 집에서 매일 전화기 붙잡고 컴퓨터만 보고 일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침마다 우리 딸 집으로 출근을 해서 아이하고 하루 종일 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병원은 또 계속 일을 가야 돼요.
2: 그 당시에도 일을 하셨고요. 네.
1: 그래서 이제 가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은퇴가 돼버린 거죠.
2: 네네.
0: 네. 미국 생활이 사실 저희 그 길버 PD님이나 도시 이야기에서 궁금한 게 사실 미국 생활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다음 주제 또
2: 따로
0: 다음 주제 다음 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2: 미리 섭외를 이렇게 하네요.
0: 더 좋은 인연으로 만들기 위한 오늘은.

0: 그 선생님께서 쓰신 서예 그 애통의 바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책을 쓰신 뭐 책을 살짝만 봐도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알수 있는데 책을 쓰시게 된 집필 내용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뭡니까? 그 옛날 얘기에 임금님 기는 당나귀 귀. 그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이발세였나? 그래가지고 임금의 머리를 자르러 들어가서 보니까 임금님 귀가 이렇게 큰 거예요. 당나귀 귀처럼. 근데 그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면 죽는다. 뭐 이제 그런 협박을 받고 나왔겠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숲인가 어딘가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이 저한테 줬던 충격이 정말 너무나 컸어요. 미국에 있었는데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TV에서 막그 헬리콥터로 그 사람을 막 구조해내고 처음에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야, 한국도 이제는 그 해난 구조에 헬리콥터를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해내는구나.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몇 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드는 질문은 그런 자원이 있는 나라가 해경 배도 바로 옆에 있었고 그랬는데 왜그 학생들을 구출해내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찾아보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가 왜 침몰을 했는지를 가지고 많이 토론을 하고 서로 싸우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이제 그런 양상으로 이게 토론이 변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구출의 실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고 전부 선원들이 잘못했고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을 이제 가슴에 품고 살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토론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에 윤곽이 잡혀진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변호사로 그때 이제 막 변호사가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먹고 살려고 뛰어다니던 시절이라서 앉아서 책을 쓰기에는 힘들었고,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시간이 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시립도서관이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그 꽃심 도서관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0: 누가 타자를 뭐 너무 많이 쳐서 항의를 했다는 제가
2: 그게 책이
0: 봤는데
2: 나오네요.
0: 아네
3: 네.
0: 아니 그뭐첫책그 뭐야 출판사하고 대화한 대답을 얼마나 열심히 주셨으면 그
1: 네,
0: 아주
1: 제가
0: 그렇게
1: 좀
0: 좀,
1: 가끔 흥분을 합니다. 이게
0: 아
1: 글을 쓰다 보면서 이게
0: 아 이게 얘기를 쓰다 보니까 자 세월호 이야기는 사실 우리 국민들, 특히 민주 진영이라고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아마 그 정치 지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던 사건이고, 마음의 빚도 마음의 부채감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아마 비슷하지만 더 깊고 더 넓게 보시려고 애쓰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부와 2, 3부의 저자가 다르던데, 혹시 그렇게 구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예, 제가 박창업 의사 선생님인데 박창업이란 친구하고 같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너가 일부를 써줄 수가 있겠냐? 그 이유는 이게 그 감성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네.
1: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는 정말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저도 이야기를 다 알고 이 친구가 써서 보냈을 때 그걸 다 읽질 못했어요. 너무나 나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슬픈 이야기라서 그래서 나는 그 글을 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우간다에 의료 선교를 가겠다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한번 너가 해볼 수 있겠냐. 그 친구가 아 좋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우간다에 가가지고 몇달 만에 이걸 보내왔습니다. 제가 2부 3부 다 마치기도 전에 1부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걸 했는데 소설책을 공동으로 두 사람이 쓴다는 게 힘들죠.
0: 그런데
1: 다행히 이 이야기의 구성이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서 우리 둘 다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인생은 이제 70부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우정에서 책을 읽다 보면 그 서로가 서로에게 리스펙하고 또 그 감정들 그 어린 시절 그 죽고 못 사는 그런 감정 말고 농익은 와인 같은 그런 그 친구의 우정이 사실은 좀 느껴지고 이 책을 아마 아무라도 누구라도 이거 책을 본다면 일부가 참 알아서도 힘든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실 책을 두세 장만 읽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한번 책 서액 그 애통의 바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선전도 한번 하고요.
3: 박창업 선생님하고는 고등학교 때 같은 문예반이었어요.
4: 사모님까지 같이?
3: 아니 저는 아니고 이제 네. 남편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글을 쓰는 친구가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책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0: 근데 정영랑 선생님께서 꼭 1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문예반 장원
0: 선생님 친구분이 넘질 못했다고 꼭 2등을 했다고
1: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0: 너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남자잖아요. 저희는 남자들이 평생의 친구 한 명 뭐 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은 우정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책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2부, 3부에 보면 끝에 공통으로 악마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배치되어 있어요. 네. 작가님이 특별히 악마의 선택이라고 똑같이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원래 이 책의 제목이 악마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1부를 넣기로 하고, 이 친구가 제목을 정해서 보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 전체를 이제 서해 그 애통의 바다로 정했고 그 악마의 선택이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이거든요.
0: 네.
1: 그 Devil's Choice.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그 Devil's Choice란 말이 진퇴양난.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결정 그것을 그냥 Devil's Choice 아주 이건 누가 이 자리에 와도 결정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일종의 워드플레이 장난을 한 거죠. 그 장난이라기보다는 좀 두 가지 의미를 거기에 붙여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악마의 선택은 정말 악마들 같은 선택을 했다는 제목의 그 서브 챕터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고 그다음에 제 3부에서의 악마의 선택은 이제 정말 그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 한미경 기자?
3: 한미경 기사.
1: 기자가 처한 그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이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그 활로를 출구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그 악마의 선택, 그 Devil's Choice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진퇴,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것을 가지고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을 좀 열고 그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면은 제3의 선택지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한번 담아보려고 했어요.
0: 이게 제3의 선택지는 최대의 스포가 됩니다.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또 소설책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적으면서 이걸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내실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좀 들었는데 이게 딱 다시 이걸 딱 악마의 선택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마지막으로 딱 반전되면서 아 그렇지 이게 또 각자만의 선택으로 다시 맡기는 무언가를 장치를 좀 해놓으셨어요. 그 책을 꼭 사셔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4: 저는 이제 안 읽어본 입장에서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고 한번 미뤄 짐작해볼 때 그 굉장히 악마의 선택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네. 꼭 그렇지 않고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맞나요?
0: 아, 그 뭐야. 선생님이 오늘 그 오실 때 PD님한테 네. 선물하신 책을 네. 꼭 읽으시면 답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읽은 자였어요. 여유를 네, 알겠습니다. 먼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를 너무 복잡한
0: 책은 정말 술술 읽힙니다. 마음을 네, 네. 가지면 정말 술술 읽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책을 읽는 분들 혹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있으신가요?
1: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반응을 이제 제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를 보면서 너무 먹먹해서 가슴이 네, 먹먹해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거기만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잘 거다. 정말 잠을 못 자고 2시, 3시까지 책을 끝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가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이게 훑어내는, 긁어내는 그런 펑션이 있다면은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2부, 3부에서는 아, 정말 후련하게 이게 일이 끝나는 그런 카타르시스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책은 정말 1부에 한 10페이지만 읽을 용기가 있으면 금방 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쉽게 또 이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책 말고 시선을 조금 확장해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쓴 의도나 생각은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데 시선을 좀 돌려서 제가 이 책 서문에 보면 추천사에 보면 필라 세사모 세오로의 가족과 함께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뉴스프로 같은 단체들이 언급돼 있더라고요. 당시 미국 내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예, 그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세월호의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주 저희들한테는 충격적으로 기쁜 일이었는데 그렇게 한 20, 30명이 이제 저 필라델피아 주변에 교민들이 한 4만 명 그 정도 사는데 한 20, 30명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그 세사모 그 세월호 가족을 가족과 함께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그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지금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 수세미 네. 실뜨개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래서 펀드레이징하고 그리고 저희들 또 그런 식으로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아니 그 안산에 계신 그 세월호 가족들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필요할 때마다 뭐 큰 돈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모임도 하고 가끔 이제 그 가족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와셔서 오셔서 이제 그 강연 내지는 하소연하는 자리들이 있었죠.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필라델피아 쪽으로 모시고 장소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과 Q&A 하고 이제 그 교통편 숙식 그런 거 전부 저희들이 이제 해서 또 다음 도시로 연계해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뭐 누가 하나 들어오는 게 없죠. 자기 우리들 돈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래도 재밌게 추석 되면은 송편도 같이 만들어 먹고 뭐 그런 커뮤니티가 되어버린 거죠. 뉴스프로는 이제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여러 활동가들 전국에 퍼져 있는데 네.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전부 같이 모인 적은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나 뭐 이런 걸로 서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에 뭐 뉴욕 타임스라는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에는 이게 이 부분이 빠진 상태로 번역이 돼서 기사가 보도가 된다.
0: 되었다. 사실이 조금 다른.
1: 예. 원래 맥락하고 조금 다른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보도가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럼 우리가 전문을 다시 번역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자. 그때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기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올리는 그런 오거니제이션 단체가 이제 뉴스프로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직접 번역하고 그런 일은 제가 못했고요. 주로 이게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또 이게 정부에다가 서류 내고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변호사라고 나한테 맡겨서 이제 그 일을 돕고.
0: 엄청 중요한 일이죠.
1: 제일 처음 밑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뉴스프로의 프레지던트, 대표가 보스턴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 임옥이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그 친구도 전주에서 출생해서 하버드에서 치과 대학을 나오고 뉴보스턴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죠.
0: 여자분이시죠?
1: 네, 네. 여자분이십니다.
4: 그 뉴스프로는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이 뒀나요? 아니면
1: 그 전부터 했어요. 그 전부터 그 당시 한국 정부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민주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고
4: 박근혜 정부 당시에
1: 예. 네.
3: 그렇죠. 네.
4: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의 어떤 동향을 예. 국내에 알리고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예. 이런 역할을 하셨나 보네요. 예.
1: 한국 뉴스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것을 계속 이 여러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걸 보고 이거 이 기사를 번역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좋습니다 하면은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0: 혹시 그러면 그 지금 12.3 내란 이후도 커뮤니티랑 네. 소통을 아직도 하시고 계실 테니까 그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1: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필라 세사모 이분들하고는 이제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0: 네.
1: 이분들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이제 그 큰 그 민주 운동 연합 뭐 그런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런 필라델피아 동포 민 뭐 그런 여러 가지
4: 미국 전체 아니면 필라델피아
1: 전체에 전체. 있는데 필라델피아 네. 지부처럼 이제 하는 거죠. 네. 이제 필라델피아는 또 뉴욕하고 가까워서 네. 뉴욕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0: 노킹스도 네. 지금 그럼 같이 하시겠네요. 예? 노킹스 집회도.
3: 글쎄 그거는 이제 미국
4: 문제니까.
3: 문제죠. 네. 그래서
0: 아, 따로
3: 그렇죠. 주로 이제 세사모들은 한국하고 관련이 있는 그래서 세사모 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나가고 잊지 않을 게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두 번씩 큰 그러니까 미국에는 H마트라고 있거든요. 큰 H마트. 한국 그로서리가 있는데 네. 거기 한국 사람들 모이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플랜카드도 들고 그다음에 선단지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1: 전단지.
0: 영어 훈련증이 있어서 여기 막 다 영어만 조사하다 보니까 영어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제가 든 생각은 필라세사모 뉴스프로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참 무지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저는 전혀 사실 몰랐어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사실 최근에 뭐 제가 애청하는 뉴스공장에서 사실 알게 됐고 한 6개월,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개업 이후에 알게 됐는데 흡사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그 강제 징집돼서 독립군들 자금을 모아서 걷어서 이제 고국으로 보내는 심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선에서 사실 그런 마음을 모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왜 이런 사실들이 왜 이렇게 잘 쉐어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는 건가.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꼭지를 넣은 것도 이 연결하고 해석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1: 네. 네. 뭐 저희들이 워낙 미미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큰 역할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가족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 배지나 리본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우리도 이제 그 명절 때 되면 카드 보내고 아이들 생일날 뭐 카드 보내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0: 그런 일을 하셨군요.
1: 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이 배지 이것을 그 노란 리본 배지를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나누고 뭐 그렇죠. 그런 일들을
3: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세사모 사원들 중에서 지금도 많이 여러 곳에서 세월호 그 천막이 있잖아요.
0: 네네.
3: 거기 가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제주도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전주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4: 경남문 거죠. 네.
1: 경남문 쪽에. 그리고 또 그 우리 필라델피아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활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분들 기록을 찾겠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뉴욕 같은 데서는 매주 집회를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우리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0: 아, 지북길 이렇게.
4: 세월호와 관련해서 집회를 네. 추모나 이런 것들 네. 언제까지 했나요?
1: 그게
3: 저희들이 뉴저지에서 2021년까지 살다가 인디애나로 네, 옮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2020년까지
4: 그들과 거의 10주기
1: 예, 거의 뭐,
3: 예,
1: 거의
3: 예 그렇죠.
1: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비드 그게 터지면서 이제 맞아. 많은 네. 것 많은 네. 것들이 네. 이제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죠.
0: 12.3 그 대란이 뭐 만약에 성공했다면 사실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국대 그냥 제 생각입니다.
4: 근데 제가 12.3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해외 동포들의 활동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뭐 한국 사람들 살고 있는 웬만한 도시에서는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에 모이면 독일 전역에서 다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네. 이렇게 국내에서만큼의 어떤 간절한 마음들을 이렇게 모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1: 미국은 그렇게 워낙 땅이 넓으니까 다른 도시에서 뭐 한다
4: 그러면
1: 모일 수는 없죠. 모일 수는 없고 네. 네. 되게 그 도시마다 이렇게 그렇게 활동가들이 있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4: 네.
1: 저도 그 그룹의 단체방에 저도 있어가지고 계속 그 메시지가 오고 그러는데. 네.
4: 근데 그 집회들을 보면 굉장히 진짜 그 별것도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자기는 어디에서 왔고 그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담겨있는 그 마음들이 읽혀져가지고 그게 예, 그게 이제 연대고 네, 그런 그렇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 아주 그 힘이 돼요.
4: 네.
1: 이게 이제 작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다른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기 앉아가지고 같이 뭘 먹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힘이 됩니다.
4: 맞아요.
0: 네. 저희도 몇 명 없는데요. 힘이 됩니다. 더 소수니까 더 끈끈하고 가족 같은 그런 예.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걸 기획하면서 이게 도시 이야기는 이제 이게 주제가 맞나? 또 하면서 세월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착안해서 저 개인도 마찬가지죠. 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애도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월호,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이태원 참사까지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참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참사들을 온전하게 애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벽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1: 맞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애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그렇죠. 그 우리가 정말 슬퍼한다는 것은 사람이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고요. 또 내가 슬픔을 느끼는 만큼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왕왕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생겼는지 정확한 모든 이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사람 왜 이런 참변을 당한 사람하고 내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쟤는 놀러 갔던 거야.
0: 그렇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1: 예. 그
0: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1: 예. 네네. 뭐 수학여행이라고 하면서 그거 놀러 간 거 아니야? 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사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0: 돈 더 받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 돈 더 받으려고 이 행동들을 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커뮤니티에서. 네.
1: 정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제때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런 사실을 제때 사람들한테 공급해주는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도 그냥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은 검은 리본 차고 향 피우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애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의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의 그 get someone's into shoes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0: 아, 네, 해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이 가는 여정을 같이 가보지 못하면은 동감을 할 수가 없죠.
0: 혹시 그럼 그런 그 제가 그 저희 정자에서 얘기했을 때도 되게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물론 첫 만남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네. 제가 그래도 동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동료다.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도를 하려고 했을 때 뭔가 네.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시선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4: 접하셨겠죠.
1: 있죠.
4: 미국에서도
1: 접하셨겠죠.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상당히 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4: 다양하니까.
1: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미국에 있는 많은 공식 단체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를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4: 정부의 입김에 좀 자유로울 수 없죠.
1: 예, 네. 뭔가 그 기회가 없을까 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 시간에 가서 돈이나 벌어라 하는 얘기까지 하고 그렇죠. 예.
0: 그런 경우에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1: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필라테사모 같은 식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10명이라면은 네. 저 사람은 100명, 1000명 돼요.
0: 그렇죠.
4: 그리고 훨씬 많은.
1: 예. 대부분 이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3: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뭐 공부하러 갔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한국을 떠났을 때 생각이 똑같아요. 그냥 남아 있어요.
1: 예, 네,
3: 제가 떠날 때
4: 못 살고
3: 27살 때 떠났으면 제 머리 생각은 27살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0: 애국심도 똑같잖아요.
3: 그렇죠.
0: 그 당시에 애국심.
3: 그래서
0: 네, 저는 그게
3: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많은 분들이 생각이 지금 같이 뭐 2000년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살았던 한국 시대의 그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4: 대개는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 네. 떠나신 분들이 많죠. 네.
3: 그래서 그거를 참 뭐랄까 극복하기가 네. 그분들도 힘들어요. 네.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4: 그래도 교민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도 그렇죠. 하던데.
3: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 한국의 정부가 바뀌면은 네. 이 교포 사회도 물갈이가 시작 됩니다.
4: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0: 그래요?
4: 이제
1: 예, 특히 그 이 통일 주체 국민 평우행가 뭔가 그런 거 있어요.
4: 통대.
1: 평통. 네. 이제 그것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조직이 돼요. 근데 그게 정부가 쫙 바뀌면 어떻게 아는지 이 그 회장들이 맞대. 바뀌고 딱 이 밑에 사람들도 다 바뀌고.
0: 거기도 그렇군요.
1: 예.
4: 거기 민감하니까.
1: 예.
0: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고.
1: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거기에다가.
1: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 사람 추천하고 저 사람 추천하고 해서 많이 하고 이제 그럽니다.
0: 지금 세상 사람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3: 그렇죠.
0: 맞겠네요. 네.
1: 더 심하죠.
4: 오늘 그 도시학에 오셨는데 네. 그 저도 개인적으로 세월호 저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그 어떤 새로운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큰 충격과 물음을 가지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활동을 했어요. 선생님 활동한 것과 비슷한 예를 들면 뭐 침묵행진을 하면서 잊지 않겠다
3: 네.
4: 그런 다짐을 이렇게 스스로 좀 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좀 이어지면서 그 당시 이제 세월호 특별법 그 제정하는 서명 이런 것들을 이끌기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아까 선생님은 꽤 길게 하셨는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어가지고 좀 일주기 때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세월호 나무라고 시민들이 함께 심은 나무가 있거든요. 풍남문 광장에 있는데
1: 어디요?
4: 풍남문 광장.
3: 풍남문.
1: 풍남문.
4: 네.
0: 예, 예, 예, 전동 성당.
1: 예.
4: 거기 그 산수유 나무 예. 심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마음으로 좀 다듬 그 하겠다 그런 1년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게 그 스스로에게 그 주문을 했던 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이웃이 그 아직 돌아오지 못했는데 최소한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이제
3: 그렇죠.
4: 그 인양도 안 되던 시점이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음 그대로 선생님들이 활동하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1: 맞습니다.
4: 박수를 드리고 네. 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뭐 고국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대표해서 감사한 네.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노래 한 곡 들어도 될 것 같은데.
0: 아, 그럴까요?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상원님께서 선정하신 노고지리의 찻잔 맞나요?
4: 네.
3: 네.
0: 노고지리의 찻잔 뭐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3: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그때 그 노래가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성별회 그런 거 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4: 이 노래가 그러면 1970년대 중반 노래네요.
3: 그렇죠.
4: 네,
3: 그렇죠. 근데 저는 83년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에서는 80년까지 예수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에 가서 순천향병원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기 때문에 그 80년 전에 그 생각이 많이 나요.
4: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3: 네.

0: 여러분께서는 FM 93.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1: 네, 우리 그 사모님 덕분에 아주 그 정겨운 옛 노래를 듣게 돼서 참 좋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병원 얘기하셨잖아요.
2: 네.
1: 한국 전주에서 마지막 기억이 중앙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집이 중앙동에서
2: 중앙동.
1: 예수병원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을 것 같고 다가교 건너서 그 길을 따라서 그 당시 지금 많이 다르죠.
2: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예수병원에서 있을 때는 간호원 기숙사에서 있었어요.
1: 아, 그
2: 그래서
1: 앞에?
2: 바로 예, 그 앞에서 다녔는데 중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1: 네.
2: 제가 기전 학교를 나왔거든요.
1: 아,
2: 그때는
1: 그
2: 기전 학교가 신흥학교
1: 네.
2: 옆에 있었는데
1: 네.
2: 지금 이제 5월 중앙 그때 집에서 학교까지 갔을 때 그때는 아카시아 꽃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 들어가는 길에
1: 입구 그래, 쪽에요?
2: 예.
1: 지금도 그 산 쪽에
3: 다가산
1: 있잖아요.
3: 다가산에
1: 다가산 쪽에
3: 엄청나게 네. 많죠.
2: 그래서 네. 그 요번에 다가산 쪽을 가면서 아카시아 향기를 맡을 때 그
1: 네.
2: 학교 다니면서
1: 네.
2: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하던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1: 네. 그 두 분 이제 그러니까 18년 전주 서울에서 한 7, 8년 그다음에 미국에서 45년, 다시 전주에서 1년째잖아요.
3: 예.
1: 어떠셨어요? 전주 1년.
3: 전주 1년 좋습니다.
1: 좋아요?
3: 우선 먹을 것이 너무 많고요.
1: 미국에
3: 살 때는 한국 음식점이 이제 있긴 있는데
1: 네.
3: 많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1: 그다음에
3: 맛이 여기같이 많지
4: 그 맛이 안 나죠.
3: 그 맛이 달라요.
4: 그 맛이
3: 여기는 어느 가게든지 문 열고 들어가도 맛있어요.
1: 네.
3: 정말 문만 열고 들어가면 맛있어요.
1: 네.
4: 그 정말. 중에서 전주가 제일 맛있죠.
3: 저는 다른 도시는 별로 안 가봐가지고 지금 제가 가볼 곳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1: 네.
3: 전주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른 주제로 모셨지만 언제 한번 모시고
3: 예.
1: 옛날의 전주 그리고
3: 예.
1: 또 필라델피아
3: 예.
1: 그리고 현재의 전주까지 이어서
3: 예.
1: 도시 이야기로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3: 불러주시면 뭐 제가 할 일이 없는 은퇴한 노인이니까
1: 네.
4: 그래서,
3: 언제든지
4: 예. 그래서 네. 그 하실 얘기가 더 많으실 거예요.
1: 그래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2: 그렇죠.
1: 네.
2: 네.
1: 네.
4: 열심히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또 듣고 또 옛날 추억도 젖어보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거의 훌쩍 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의 애도가 애도가 언제쯤 끝이 나고 또 우리 공동체 애도 또 세월호를 향한 부채감이 있는 우리 애도는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3: 글쎄요.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그 우리가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애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고 그리고 진정한 애도는 우리가 왜 애도를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 때 그때 애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 애도의 주인공은 제 생각에는 이 정말 자녀들을 잃은 세월호 엄마 아빠들입니다. 그분들이 또 영어 표현이 나오는데 enough is enough. 이 이제 됐다 할 때, 아, 그때 우리도 같이 슬픔을 같이 애도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우리도 이제는 되지 않았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 사모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그런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동감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건이 확실히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첫째는 그 부모님들이 아 정말 이래서 그랬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시 내어보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좀 다시 안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4: 네, 불쑥 찾아가서 일면식도 없는데 초청을 했는데 섭외를 했는데 너무 흔쾌히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다음번을 기약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나는 마음의 빛을 진 채 12년 동안 그날의 아픈 기억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면 여전히 슬프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애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슬픔에 정치적 색깔을 씌우고 편을 가르며 공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느덧 슬픔에도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는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슬퍼할 것입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사라져간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이야기 제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중에 며칠은 멀리 있는 딸집에 손주를 봐주러 가고요. 며칠은 전주에서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이 힘이 들어요. 멀리 가서 딸집에 가서 손녀를 종일 보자면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자면 내일은 또 어찌 버티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작가 정세랑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김무원을 살해하기 위하여 독을 쓴 사람이 잡혔죠. 막내 아들 기찬으로 밝혀졌는데요. 약여 스님의 벌로 기찬은 눈과 혀를 잃고 걸을 수 없는 신세로 노비가 되어 약야가 데려갑니다. 그 이후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며 사택의 일상도 새로이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0: 김무원의 살인사건은 종결이 납니다. 네, 오늘은 설전 금성으로 돌아오다의 새로운 편 보름의 노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의 노래. 7월 중순이 되자 서랍을 육부 여자들의 걸음이 빨라졌다. 여름의 흥겨움 중 하나인 길쌈 대회가 시작된 것이다. 자은이 아직 어린 미은일 적 배짜는 어른들을 먼 발치에서 선망하며 바라본 기억은 있었으나 이제 와서는 그 기억조차 다른 사람의 것만 같았다. 어른들 사이에 끼어앉고 싶었던 그때의 바람은 영영 이뤄질 리 없게 되었지만 얼떨떨할 뿐 대단한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신이란 것은 도은 쪽이었다. 북을 찾고 싶어. 도은이 또렷하게 말했다. 북을? 베틀의 북 말이야. 알고 보니 북을 잡는 일은 아주 소수에게 주어진 영예인 듯했다. 두 명의 왕녀가 육부 여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 어느 쪽이 더 결이 좋고 긴 배를 짜내는지 겨룬다. 그런데 배를 짜는 일은 가장 마지막 단계로 그 전에 막껍질을 벗기고 삶고 가늘게 째고 비벼 잇고 다시 삶고 말리고 타래로 말고 하는 고된 과정이 앞선다. 앞에 일들만 하다가 배틀엔 앉아보지도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잘하는데 허황된 자랑이 아니라 산악의 밝은 도우는 확실히 배를 잘 짰다. 배뿐만 아니라 다른 천들도 보통 솜씨가 아니게 잘 짰다. 시장에서 교환을 할 때 천들이 선호되고 유용해서 호우는 도은에게 이것저것 다 맡긴 주제에 천 짜는 시간만큼은 확보해 준다고 했다. 그런 도은이 여럿이 모인 가운데 북을 잡을 수 있다면 한동안 씩씩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은은 기대되었다. 길쌈 대회를 이끄는 것은 진골 여자들이지만 배틀에 앉는 것까지 다 골품을 따져 할까. 이기고 싶으면 잘하는 손에 맡기겠거니 팔아줄 수밖에 없었다. 사흘 대길 이후로 다시는 설치지 않겠다고 말하던 인군이 심심해하는 것이 눈에 띄어 길쌈대의 기간 동안 도은의 호위를 다니라고 사람을 한둘 더 붙여준 것은 자은이었다. 하루는 도은을 데려다주고 온 인군이 의외의 것을 물었다.
1: 자네 동생 슬슬 혼기가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 자은은 듣자마자 팩 화를 냈다.
1: 그걸 왜 자네가 챙기나? 나도 챙기지 않는 것을. 아무도 챙기지 않으냐 하는 말일세.
0: 인고는 자은이 나를 세울 때도 점점 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것 또한 못마땅했다. 못마땅해 하거나 말거나 인고는 덧붙였다.
1: 자네 형님은 항상 좀 별난 결정을 내리는 분 아닌가? 다들 익숙해져서 그대로 따르는 듯하지만 다른 가주라면 여동생의 배필을 한참 전부터 알아보지 않았을까? 자네야 자네 형님의 별난 결정을 돌이킬 수 없으니 그럭저럭 받아들였다 손치고 도우님도 그런가? 도우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을 사람이 있나?
0: 잘 지내는 듯 보여 물을 필요가 없었겠지. 자은은 작게 꿍얼거렸다. 물었어야 했는데 무심했던가?
1: 안 주인이 없는 집을 덜컥 맡겨버린 다음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0: 아, 그럴싸한 지적이었다. 첫째와 둘째는 전사했을 때 아내가 없었다. 혼사를 서두른 적 없는 호은이 몇 년 사이 두 번이나 파혼했다는 것을 돌아오고서 띄엄띄엄 전해들었다. 인곤의 말처럼 안주인이 없는 집인 것이 맞았다. 호은이 자은의 삶을 제 뜻대로 몰고 간 것처럼 도은도 이용하고 있나? 자은이 도은의 안위를 좀 더 살펴줘야 하나? 자은은 길쌈 대회가 끝나고 도은이 차분해지면 데리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호은님의 그 파혼 말인데 자넨 이유를 알고 있나?
0: 아니,
1: 내가 없을 때 일이니까. 자은의 대답에 인군이 빙글빙글 웃었다. 이 자식, 저는 알고 있으면서 물었구나.
2: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자네와 나눌까?
1: 식객이 지나치게 잘 적응한 나머지 거듭된 파혼의 내막을 자은보다도 먼저 상세히 들은 듯 싶었다. 대놓고 물을 수 없었던 부분이라 솔깃했지만 아래는 것을 가르쳐주겠다며 의기양양한 얼굴이 얄미웠다.
2: 아니, 궁금하지 않은데.
1: 한번 관심 없는 척하자 인군이 당황해했다.
2: 자네 집안 일인데 자네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1: 뭐 좋은 일이라고 사정이 있었겠지.
2: 아니, 아니, 그렇게 넘길 예산일이 아니네. 알아두지 않으면 자네가 어디 가서 실수할 수도 있어. 내 자네를 위해 말해주는 거야.
1: 결국 말할 거면서 자은이 시큰둥하게 인군을 보자 인군은 말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신나게 털어놓았다.
2: 저 파혼은 여자 쪽이 갑자기 애를 베서 그쪽 집안에서는 숨기려 했으나 그런 일은 잘 숨겨지지 않지. 이 집까지 전해지고 말았는데 호우님이 찾아가서는 아이와 함께 그대로 오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잘못된 거야?
1: 관대한 제안인 듯 말했으나 말을 잘못 더하셨지. 듣는 순간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 아이를 낳고 또 호우님의 아이를 낳아 두 아이가 어디에 뛰어나고 어디에 그렇지 못한지 비교하면 몹시 재밌을 일이 될 거라 신이 난 채 말씀하셨다더군.
2: 자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1: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2: 여자 쪽이 그런 이상한 말을 신나게 하는 남자와 혼인하기 싫다고 며칠을 누러 일을 물렸다고 하네.
1: 이해할 만하군. 아이 아버지와 혼인했고?
2: 그게 이미 혼인한 남자의 아이였나 봐. 그 남자의 부인이 병에 걸려 죽자 얼마 전에야.
1: 하, 그런 상황에서도 설호우는 싫었던 것이군. 다음 혼사는 또 왜 망친 건데?
2: 두 번째 파혼이야말로 구설수를 크게 만들었네. 혼약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호우님이 그쪽 아가씨에게 서간을 보냈다는군.
1: 서간? 의외로 간드러진 짓을 했나 보아. 혹시 또 그 서간이 무례했다던가?
2: 자네 형님이 수수께끼를 보내 마침엔 연을 맺자 했다네.
1: 뭐라고? 아이, 튀어먹지 못한 자가.
0: 자은은 얼굴이 화끈해졌다. 무례도 그런 무례일 줄은 몰랐다.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가 뭐라고 남의 집딸에게 수수께끼 따위를 보낸단 말인가. 얼굴을 훔치며 절레절레하는 자은을 보며 인군이 웃었다.
1: 그러고 보니 상문사에서도 호은의 동생이라 처음 말했을 때 젊은 축 몇이 코웃음을 쳤더랬다. 코가 막혀서 나온 소리인 줄 알았더니 뒤늦게 맥락을 파악하게 되었다.
2: 듣길 잘했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날 이야기라니까.
1: 그 수수께끼 내용은 뭐였다고 하던가. 일단 수수께끼 내용을 궁금해한다는 점에서 자은은 자신도 호은을 닮은 게 아닌지 부끄러워졌다.
2: 보자, 이런 수수께끼였다지. 이어야 자를 수 있으며 잘라서 있게 하는 것은.
1: 자은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인곤의 빙글빙글한 웃음이 점차 커져갔는데 자은이 마치지 못하길 바라는 게 분명했다. 그 바람을 꺾고 싶었다. 심지가이? 두 날 가운데를 이어야 가위로서 쓸 수 있고 등잔의 심지를 잘라 불을 계속 타게 한다. 다른 답이려나 인곤을 보니 아쉽다는 듯 무릎을 쳤다.
2: 쳇! 역시 동기간이라고 한 번에 마치는군.
1: 뭘 이따위 것을 물어 사람을 시험한단 말인가.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다고.
2: 분명 눈에 띄는 아무 물건이나 보고 지어 보냈을 테지. 경솔하기 그지없어. 마치고도 개운치 못했다.
1: 역시 별나지. 얼굴을 보자고도 하지 않고 현명한 아내를 얻고 싶었던 걸까? 그리하여 내막들이 알려지고 서랍을 여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아졌다네. 혼담이라고는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는군. 아마 지금도 여자들이 배를 짜며 호우님 욕을 하고 있을지 몰라.
2: 나야 상관없지만 도훈이 불편하면 어찌하나. 미움받는 남자의 눈이라고. 호은에게 휘말렸던 것은 어린 나이였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는 끌려가지 말아야겠다고 자원은 결심했다. 그러는 김에 도은과 그 아래 동생들도 돌보겠느라고. 그런데 15세 후 도은은 불편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도은이 울면서 돌아온 것은 이경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1: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이런 시간에 다니면 어떡하느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2: 자은이 놀라 맨발로 디딤돌에 내려섰다. 도은은 우느라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뒤에선 인곤도 평소에 느긋한 얼굴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배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즈음 도은은 품었던 뜻대로 북을 잡게 되었다. 도은의 편에서는 솜씨가 뛰어난 여덟 사람이 북을 잡기로 했고 순번을 정해 낮은 물론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배를 짜는 중이었다.
3: 누가 방운이에 자매와 보드를 가져다 주어서 그걸 먹으며 잠깐 쉬라고 해서...
2: 도은이 우느라 설명을 멈추었고 자은과 인구는 재촉하고 싶은 것을 참고 기다렸다.
3: 그런데 그걸 먹고 손이 끈적해져 씻고 돌아왔더니...
2: 그랬더니...
3: 배틀이 엉망으로 부서져 있었어. 내 차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를 어째...
2: 누가 배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지는 못 보았고?
3: 쉬느라 마루 쪽으로 다들 옮겨 앉아 있었어.
2: 소리는? 소리도 났지 않았어?
3: 웃고 이야기하느라.
2: 인건이 도훈을 달래게 두고 자은은 그동안 도훈을 통해 조각조각 들었던 내용들을 떠올렸다. 배틀은 소판 부인댁에 있었다. 예전에는 궁궐뜰에 배틀을 두었다지만 한 달 내내 뜰에 두면 천막이 있다 해도 더위를 피하기 힘들고 비가 오는 날에 배가 젖거나 상하는 등 곤란한 일들이 많았다. 공정한 겨루기에 대한 책임을 대회를 이끄는 왕녀들이 지기로 하고 똑같이 만든 배틀을 왕녀들이 마련한 장소에 두는 쪽으로 슬슬 바뀐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도은이 속한 편을 이끄는 소판 부인은 선왕의 조카로 구려 왕이었다. 보덕 왕이기도 했던 안승의 처다. 왕실이 시키는 혼인을 하고 서라벌을 떠나 보덕국에 살았었다. 보덕국은 구려 유민을 위로하기 위해 선왕이 작게 모여 살게 허락한 땅이었는데 그대로 계속 나라 안에 다른 나라를 두기는 어려웠다. 결국 10년이 채 되지 않아 지금의 왕이 안승을 서라벌로 올라오게 하였는데 그때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대단한 저택을 하사했고 돌아온 소판 부인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안승이 고려의 후예에서 신라의 왕족으로 편입된 셈인데 그 일로 금마자의 보도 국민들이 분노해 봉기했었다. 신라의 배신이자 안승의 배신이라 느꼈던 듯 싶다. 그 봉기를 역시 구려인들로 이루어진 황금 서당이 진압했지만 전사자가 적지 않았던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한들 소판 부인은 늘 가시방석이일 수밖에 없어 길삼대회 한편을 이끌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진중한 모습이라고 도은이 말한 적 있었다. 배틀이 망가진 것은 소판 부인에게 좋지 않았다. 매우 좋지 않았다.
0: 그에 반해 상대편의 왕년은 비록 한층 더 반개이지만 왕의 즉위 원년에 개편된 금전을 이끌고 있는 도철 부인이었다. 금전은 비단을 다루는 만큼 나라의 직무 관련 관서에서 가장 크고 주목받는 곳이었다. 귀족들의 공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뛰어난 물건은 왕실 주도하에 내성에서 만들어졌다. 도철 부인이 재주가 뛰어난 모 수십과 그 아래 직인 수백을 통솔하여 짜낸 전들은 당나라에 바쳐지고 공을 세운 이들의 하사품이 되는 등 쓰임이 많았다. 애초에 공예의 몸을 깊이 담은 도철 부인이 길삼대여의 한편을 맡은 것이 공평한지 솜씨 좋은 이들을 뽑아 금전으로 데려가려는 속셈은 아닌지 말들이 돌았다. 도철 부인은 성격이 쾌활하고 화통해 대회 내내 배틀에 손가락 하나 되지 않을 텐데 무엇이 문제냐며 수군거리는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성격이 극과 극으로 다른 두 왕녀를 두고 흥미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었다. 소판 부인은 배틀이 부서진 걸 아셔? 자은이 입을 열었다.
3: 응, 내가 울어버리자 일단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셨소.
0: 도운을 안아 달래주었다. 인곤이 그 곁에 서서 소리 없이 입술로 말했다.
2: 호우님의 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심하군.
0: 자은은 정말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다. 설 호우님 입다고 설 도운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길삼대회 같이 크고 중한 일을 그르치게 하면서? 자, 눈 붙여라. 내일 해가 뜨면 나와 같이 소판댁에 찾아뵙자. 일이 완전히 어그러지기 전에 어떻게든 해보자. 자은의 제안에 도운이 잠깐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명석한 여동생이 꿈꿔왔던 북을 잡았는데 괴롭힘이든 모함이든 밖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이며 이다민이 진행한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렬 함께 들으셨습니다.

벌써 오래 까맣게 잊혀진 채 살아 낡은 소매와 지친 어깨로

0: 여골머리
1: 뻘뻘
0: 여리
1: 두골머리 한테 쏘자
0: 전방조 지방조 물턱 저 구조 방울이 묶음 저 건너 평곡사구다 빠져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내기 프로젝트 거시기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분들이죠. 바로 지방의원들입니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에 나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토론의 의미와 성과 되짚어보고요. 이 새롭게 선택받은 당선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드리죠. 먼저 고정 패널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전주공동체라디오 최성원 본부장 함께 하셨어요?
2: 네, 반갑습니다. 매일 스텝으로만 참석하다가 이렇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고정 네. 패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전주시 카 선거구에서 당선된 진보당 최한별 당선인 어서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전주시 다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양영환 당선인 어서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양영환입니다.
0: 네, 양영환 당선인 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4: 뭐 당선 소감이라고 뭐 드릴 말씀 별로 없어도 저는 저희 서학동 평화동 주민들을 전주에서 제일 우수한 주민과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무속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데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구나. 뭔가 좀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결과를 사전에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는 좀 힘든 선거였습니까?
4: 선거는 뭐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개표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내심 마음속으로 1등을 염두에 두셨다고 들었어요?
4: 그게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도.
0: 네,
4: 66표 차로 지금 2등 했습니다. 네. 네.
0: 자, 그런가 하면 전주시 카선거구 성천 1동과 3동이죠?
3: 네. 네.
0: 여기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 게 처음 사례인가요?
3: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네. 민주노동당 소속의 양용모 시의원님이 당선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네. 네. 근데 진보당으로는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처음 됐고 전주시의회에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0: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3: 제가 투표율 가까워질수록 좀 분위기가 뜨거워진다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선거 초반에는 이제 당이 약해서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느는 거 보고 아, 좀 분위기가 달라졌거나 이런 거를 좀 체감했던 것 같아요.
0: 네. 개표 초반에 1등을 달리셨잖아요.
3: 네.
0: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3: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네, 제가 1등 네. 되는 줄 알고 저도 너무 놀라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대단히 좀 선전하신 결과를 보이셨는데 문진 추장님
5: 네.
0: 어떠셨어요? 뭐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
5: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 두 당선인을 보면서 너무 멋진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거시기 그리고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유권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의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검증을 받으신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당선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네 선거 방송 토론에 여기에 이 두 분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셨던 분들이세요. 우리 최성원 본부장님.
2: 네.
0: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휘하셨잖아요.
2: 네네.
0: 총괄한 장본인으로서 소감이 어떠세요?
2: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요. 두 분을 비롯해서 우리 동네 선거 방송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또 두 분이 당선이 돼서 너무 기뻤고 아까 개표할 때 두 분의 득표수를 보면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들도 좀 있긴 합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당선이 되지 못했던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동네 선거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또 득표를 하시고 당선이 됐던 사례가 돼서 정말 기쁘고 이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0: 자, 이번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에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거의 참석하지 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진보당 후보들은 전원 참석을 하셨어요.
3: 네.
0: 혹시 이렇게 토론에 검증 기회를 제공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한별 당선인.
3: 이게 유권자분들의 반응까지는 제가 많이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렇게 토론회에 나가는 게 후보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진보당 후보들은 전원 다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그 의무를 다 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게 선거 과정에서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고 아쉽게도 저 외에 이제 진보나 다른 후보들이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 선거보다는 좀 더 많은 득표를 얻었거든요. 네. 한 명은 또 진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알게 모르게 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아름아름 또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들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양영환 의원님, 우리 당선인. 사실은 그 해당 선거구에서 저희가 좀 토론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혼자만 참석하셨어요.
4: 예, 문제는 그 민주당이라고 한 거대 정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공천 받는 과정이 중요하지 추후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토론회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상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해서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뭐 공약이랄지 이렇게 밝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좀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문지원 처장님. 네. 이제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네. 또 이렇게 함께 좀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번 그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회의 의미랄까요? 좀 네. 성과도 있을 거고 한계도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5: 네. 성과 아니 그 전에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17명의 후보들 가운데 15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했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유일한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런 통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저는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나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어쨌거나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사실상 유일한 이 무대의 자리인데 실은 나오지 않는 의원님들은 후보자들은 자질 그다음에 검증에서의 그냥 아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준비 안 됐다라고도 명확하게 좀 보여줬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민주당은 왜 후보자는 왜 안 나와 이런 얘기만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안 나온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차후 이제 유권자들한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더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던 자리이고 반대로 거시기를 통해서 계속 뭐 지방 주민들의 의제들이 계속 공유되고 이런 공유들이 후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주고받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저는 대안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자리였다고 전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도 전 또 기대가 됩니다.
0: 네. 자, 어쨌든 우리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 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노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될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를 안고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회 과정 속에서 좀 제시됐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공약들, 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요 장면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함께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견제와 균형을 이뤄 경쟁하며 일하는 시의회로 바꿔야 합니다. 남는 유유부지를 임시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외에 이제 세대별로는 원하는 문화 공간에 대한 그 수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먼저 세대별로 다른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이제 완주군을 제대로 설득하고 있지도 못하는데 지금 인근에 부분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릴레이 1인 시위도 하고 지역에 그 사안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신한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채우고 견제와 균형의 건강한 정치로 오직 주민만을 섬기겠습니다.
4: 우연치 않게 정치에 제가 이렇게 끌린 것이 사회적 약자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보듬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협치가 중요하려면
1: 야당 소수의 인원이 좀 적정에 좀 들어가서 좀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은 그런 바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받는 민원은 반드시 그날 저는 해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동네에 나가면 일자르는 의원 찍어야 된다. 저는 만약 이번 당선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서두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뭐 좀 이게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이 저는 나왔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의 그런 행복감을 우리는 더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의장에 도전하셨었어요?
1: 도전했죠. 도전했는데. 네. 예, 도전하면 뭡니까? 예, 왜냐면 그 해당행위라는 그 족쇄를 쳐놔요. 민주당.
0: 저 해당행위요?
1: 민주당이 네. 만약에 무속을 찍었다. 네. 그럼 찍은 사람 색출해서 해당행위로서 간주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10여 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제 10표는 나오겠죠. 보통 보면. 네, 그 숫자. 그 민주당 네. 아닌 숫자만 받는 게 연대까지 관리하고 관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장은 뭐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도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뭐 이제 이번에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 지금 민주당 26명 내에서 네. 의장, 부장, 각 상임위원장을 아마 선출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그 의장 후보를 만나서 한석은 야당한테 줘라. 라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0: 상임위원장.
1: 상임위원장.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 이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이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제 속마음은 지지하고 싶어도. 네. 만약에 지지라면 해당 행위자로 네. 찍힌다.
1: 그렇죠.
0: 네. 혹시 뭐 나중에라도 네. 이렇게 사석에서 네. 아, 나는 지지하고 싶었는데 좀
1: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런 경우도 있고.
1: 네. 있지만 네. 뭐 누구라고 밝히지 못해도 마음은 형님입니다. 의원입니다. 허도 네. 실수로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미안하다는 것을 표출하는 분들도 사실 덜어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감정이나 그런 건 가질 필요성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갑니다.
0: 이게 사선이 대신 양영환 당선인께서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 우리 최한별 당선인께서는 이제 진보당은 또 유일한 당선인이잖아요.
2: 네.
0: 그만큼 더 힘드실 것 같아요.
2: 네.
0: 각오는 돼 있었어요?
2: 네, 뭐 워낙 그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목소리를 많이 높였었기 때문에 저희 정 뭐 진보당에서 뭐 해외 연수권이나 여러 가지로 윤리특위 권이나 뭐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왔어서 각오는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도 이제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비민주당 의원이 10명이 입성하게 돼서 같이 좀 손잡고 민주당 독주의 그 의회를 좀 견제하는 일에 좀 잘 고민 맞대고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전주시의회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총 36명.
1: 네. 이번 한 명 들어서 36명입니다.
0: 그중에서 지금 민주당 소속이 26명.
1: 네.
0: 네. 그리고 나머지 10분이신데 네. 뭐 최한별 당선인 의장을 목표로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2: 네.
0: 원하는 상임위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2: 네.
0: 네. 혹시 원하는 상임위 결정하셨어요?
2: 아직은 고민 중인데요.
0: 고민 중이시고.
2: 네. 네. 제가 어쨌든 뭐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나 뭐 전주시 SRF 소각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과 같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강권이나 안전 생활 환경 이런 관련된 상임위를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0: 그 양영환 의원님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라고 다 갈 수 없는 거잖아요.
1: 없죠.
0: 네.
1: 왜 그러냐면 이제 분배 안배를 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의장단에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임인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0: 네.
1: 그러지 못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뭐 의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상임위에 갈 수 있느냐 이 여부도 사실은 정당의 영향력 이게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일단 네. 그 두 개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지금.
0: 네.
1: 그 뭐 자기 첫째 가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 차선책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 거 두 개를 신청하는데
0: 네.
1: 그러지 않을 경우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 꺼내본 이야기예요. 지금 열 분이 어쨌든 민주당이 아니신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 열 분이면 열 분이 좀 뭉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
1: 그런데
0: 아닌가요?
1: 이미 네. 뭐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가 구성되면 영향력을 발휘 사실 송천동 분구할 때는 저희 네 명이 사실 찬성을 해서 분과 같은 그런 영향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위원장 선출하는데 저희 4명이 아니면 그냥 부위원장 체계로 갈 수 있는데 4명이 네. 뭉쳐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뭉쳐 또 이번에 진보당에 이렇게 훌륭하신 최한별 의원님까지 오셔서 10명이 제대로 뭉쳐도 뭉쳐야 문제 뭉쳐는 질 거예요. 문제는 지겠지만 그래도 2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지금 하고는 있는데.
0: 교섭단체 구성은 가능한 거죠?
1: 가능하죠.
0: 그럼 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없습니까?
1: 저는 지금 네. 이렇게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0: 네.
3: 교섭단체가 돼서 의장단, 위원장단,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0: 나중에 어떤 카톡이나 그런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의장단 회의에 참여, 그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에 원구성 되기 전에 의장단 회의 무조건 한 명은 우리 원내대표를 참석을 하겠고로 마라. 그래야 의회가 돌아가는 사람이고 전혀 우리는 까막눈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이번엔 좀 그렇게 좀 강력히 요구를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어쨌든 이 10명의 비민주당 이 의원들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당연히 의회가 그런 유권자,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향후에 원구성 과정에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0: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의회가 좀 구성되고 제대로 견제감시 기능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의회의 또 원칙인데 한번 저희들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사실 뭐 저희 지금 5선이신 분도 계시고 저도 4선이고 또 3선도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좀 머리를 맞대서 조만간에 한번 그 비민주계 당선자들하고 한번 상견례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1: 네. 아, 그런 예정을 갖고
0: 네, 지금
1: 계시군요.
0: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의회단 얘기해서 사무실까지 지금 마련해서 일시만 주면 당선자로 해가지고 지금 다 면패해서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1: 아, 진보당도 함께 참여하시는 거죠?
2: 네, 그럼요. 같이 해야죠.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방의회,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좀 평가도 좀 해보고요. 또 전주시의회의 과제, 좀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정말 중요하긴 하니?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문 전 처장님.
2: 네.
1: 한번 짚어봅시다.
2: 쉽게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다 알고 계시는데 역할을 안 하시니까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제 전국 단위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중앙의 전국 단위의 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지방의원들이 하는 거겠죠. 우선은 그러면 지자체에 있는 예산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주로 주민들과 일상에서 밀접하게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법규, 법이 있는데 뭐 이제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정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와 그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봤을 때 주민의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규칙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화도 나야 되는데,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 어디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은 어린이 공원, 그다음에 금연구역, 주차장 설치 같은 좀 큰 틀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 그다음에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1: 네. 네. 전주시의회가 1조 원대 부채를 안고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지방의회 역할과 무관하지 않아요?
0: 역할은 네. 일말에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저 자신이 저도 막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저도 책임이 있다고 의원들의 일말에 그런 생각.
1: 그러니까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고 있는 의회가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방기한 결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그동안 선거 토론의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각 지역의 주차장 문제,
2: 네,
1: 교통 문제, 이런 주차장을 어디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도 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0: 그 조례에 따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우리 행정에서
1: 네.
0: 행정에서 민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 조례를 안 거치고 이런 경우도 더러 이제 급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조례를 안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
0: 그런 경우도
1: 있고. 네. 네. 이게 이제 의회의 실제 권한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쨌든 지방의회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전의 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좀 기대를 할 텐데, 의원들의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5분 발언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 목소리를 내는 공간일 텐데, 최한별 당선인 가장 먼저 5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어떤 발언하고 싶으세요?
3: 네. 저는 그 전주시 SRF 소각장 문제를 가장 먼저 좀 다루고 싶은데요. 그 문제가 이제 1심에서 그 업체가 패소했는데도 이제 새롭게 운영 계획서를 내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좀 정말 모든 방법 강구해서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해서 그런 내용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어제 또 당선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6학년 아이가 이제 왔어요. 두 번 만났는데 네. 투표일 전에 만났을 때는 자기가 이제 공약집을 엄마랑 천천히 살펴봤는데
1: 초등학교 6학년이?
3: 네. 네. 이모 공약이 제일 좋더라.
1: 아, 그래요?
3: 청소년 네. 100원 버스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다가오더니 너무 축하한다. 자기도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좀 제기하면서 청소년 이동권도 보장하고 그 청소년들의 그런 정치적 효능감도 느낄 수 있게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SRF 소각장 문제 일단락 됐다고 알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3: 네.
1: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 네네.
1: 그걸 점검하시겠다.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한 이런 발언들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네요.
3: 네. 네, 그러니까요. 정말.
1: 알겠습니다. 네. 양영환 의원께서는 뭐 이제 이미 5분 발언 많이 좀 해보시기도 했고요.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0: 그렇죠.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뭐 이제 우리가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제 편하게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물론 5분 발언의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답변이. 왜냐하면 네. 오은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오은발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요. 근데 오은발은 그냥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지 오은발을 하는 걸로 봐서는 뭐 한 의원이 엊그저께 저 우리 최영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오은발은 최다 발언 뭐 12대에서 28번.
1: 네.
0: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동네 일도 있고 시 일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던져주는 거죠.
1: 네.
0: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근데 답변서는 답변하게 돼 있어요. 오은발하게 되면. 거의 다 뭐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이.
1: 그러니까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요.
0: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사화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주민들을 좀 알 걸리라.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또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네. 갖는 기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다.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2: 네.
1: 무선할 문제. 네. 네 뭐가 있을까요?
2: 두 가지가 우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정당의 목소리가 아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로 가셨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가 좀 정책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예산인데 부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전주시 인수위가 좀 꾸려졌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부채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스물스물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민선 8기의 시의회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공론화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좀 우선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양영환 의원 당선자님도 오셨으니까요. 요즘 이제 건지산 제가 두 가지인데 건지산 문제도 있지만 가로수 문제 지금 고민 많잖아요. 전주시가 가로수 문제가 이제 30년 자랐거든요. 나무가. 30년 자란 이 나무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있고 좋은 것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원성이 많은 거는 나무들이 대부분 잘려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전체 전주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민원이 아니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각각에 다 공통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이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별로 안 좋으니까 잘라주세요. 나한테 너무 피해를 줘요. 잘라주세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는 전주시의 가로수 이 부분 분명히 저는 근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다른 의제는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실 네. 건데 이 의제는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 말씀하신 김에 우리 당선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양영환 의원 좀 어떠세요? 가로수 문제.
0: 가로수 문제는 엊그저께 어떤 방송에서도 잠깐 태운 것 같은데 사실 가로수가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많이 죽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죽였는가는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보고 또 예전에 개발할 때 지금 나구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진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나구송 문제예요. 나구송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뿌리가 하수관거나 이런 데 다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나구송 정리 아니면 가로수 정리는 꼭 필요로 저는 한다고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나구송이랄지 메타세카이나 먼저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자르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면 아까 문 차장님 계시면 또 이제 시민단체 재단이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1: 문 차장님 뭐 잘라야 됩니까? 옮겨야 됩니까?
2: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막 하수 간거 막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루는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180골의 나무를 다 자른다라는 건 찬성할 수는 없고요.
0: 아니, 저도 마찬가지.
2: 다만 그 지금 뭔가 나구송의 문제나 이게 그 나무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나무를 또 심는다는 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발현시키는 거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1: 네, 최한면 당선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3: 네, 그 지난 이제 시장님 현재 시장님이시죠. 네, 이 나무 를 이제 밴 문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나무 지켜야 되고 자연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생각보다 더 환경 감수성이 높으신 시민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 같은 걸 들을 때면 그냥 내 집 앞, 내 상가 앞 나무에 대한 민원만 듣게 되니까 참 고민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공론화하고 서로의 고민을 좀 서로 들어보는 그런 자리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사실은 여기에서 뭐 지적하신 내용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답변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사적 민원보다는 공공적 이슈, 공적 이슈를 환기시키는 역할 그걸 토론하는 역할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가 주고받아진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미디어의 중요성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동체 라디오는 원래 출발 자체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4: 네,
1: 최성문 부장님.
4: 뭐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뭐 공동체 라디오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거가 가장 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실은 뭐 얘기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정도에서 얘기가 되지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공론의 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지역의 공론의 장이 역할이 되고 특히나 여기에 많은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직접 얘기도 하고 의제화해서 서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한쪽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도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할 수 있는 가장 또 역할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또 노력했던 것들은 그 아까 5분 발언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저도 이 공동체 라디오 진행하기 전에 5분 발언 뭘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고 찾아서 또 5분 발언 하신 거에 대해서 전화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의 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또 하고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5분 발언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해봤자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거의 사장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앞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그걸 하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럼 감사하죠. 실체적으로 5분 발언을 보통 한 그 회기당 그 시작할 때 한 8명, 그다음에 마지막 날 8명 정도에서 보통 한 16명 이제 다 채우지 못한데 한 10여 명 이상이 하거든요. 거기서 한두 분은 아마 방송이나 메디에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어떤 팩트가 없으면 절대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공동체 나도 좀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죠.
1: 네. 5분 발언은 지금 생중계가 됩니까? 중계가?
0: 네. 네. 생중계 됩니다.
1: 아, 생중계가 됩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네. 공동체 라디오에서 유튜브로도 이 5분 발언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부장님?
4: 네.
1: 네. 계획 있으세요?
4: 뭐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가 시의회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생중계나 뭐 이런 것들 좀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번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조금 더 그 의회에서 진행됐던 것들을 좀 공동체 라디오가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5분 발언 중계하실 거냐고. 네. 질문 드렸어요.
4: 아, 저는
1: 정확히 오늘의 약속.
4: 아, 중계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5분 발언에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1: 아, 전화 연결해서? 아,
4: 예, 연결해서 네. 이번에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발언의 맥락이나 의미 왜 이런 걸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후에 시에서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의원들이 그럼 참 좋아할 겁니다.
1: 이렇게. 단순 중계 네. 수준을 넘어서 공론화에 나가겠다.
0: 네, 네. 네. 그럼 의원들은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단 하나도 신경 쓰고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4: 아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뭐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네.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1: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이 공론화 안 되면 그 책임은 공동체 라디오에게 있다.
0: 알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주시의회 이제 새롭게 희망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주시의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개혁과제랄까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한별 당선인, 그동안 전주시의회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점일까요?
3: 네, 저는 시의회가 스스로 문매를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뭐 외유성 연수랄지 아니면 비위 의혹들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의회 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또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뭐 외부성 연수나 아니면 윤리특위 개혁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외부성 연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3: 네. 우선은 그 사전에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도 그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그게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양영환 의원께서는 이제 몇 번 그런 경험들 좀 하셨잖아요.
0: 저는 몇 번이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시의원 당선돼서 그냥 얼떨결에 미국 한번 갔다가
1: 네.
0: 저거는 이게 아닌가 아니다 싶어서 그 뒤에는 그 해외 연수를 제가 일본에 한 4박 5일 정도 갔다 오고, 제가 12년 동안 무슨 딱 두 번 갔다 오고, 저는 해외연수라는, 무조건 저는 빼고 갑니다. 35명이면 34명입니다.
1: 아, 뭐가 안 맞아?
0: 저는 제가 그 나가서 처음에 11박 13일로 다녀왔는데, 왜 왔는 거를 모르고, 그냥 버스 타는 게 일이고, 제 이제 성격과는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이걸 왜 왔는가 싶어서, 그 뒤에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 뭐 화장실 문화 이런 것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 11박 13일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죽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해외 연수를 안 가는 걸로 저는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1: 아 그러면 아예 연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0: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연수는 견문을 넓히고 뭐 요즘 뭐 말씀하기 좋잖아요. 훨씬 있다고 봐요. 대신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최한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투명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제일 많이 문매 맞는 것이 해외 연수 아닙니까?
1: 네.
0: 뭐 유효성 해외 연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걸 느끼고
1: 네.
0: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1: 그러니까
0: 하고 있습니다.
1: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0: 업체 선정부터.
1: 네, 네.
0: 처음에 업체 선정부터 그 이번에 지금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직원들 네. 조사받는 것들이 아마 저는 뭐 안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1: 지금 공무원과 지금 여행사 관계자가 검찰로 넘겨졌죠.
0: 네, 제가 네. 오늘도 지금 우연치 않게 그 갔다 왔던 공무원하고 야 해결됐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지금도 진행 중이고 검찰이 지금 송치는 상태고.
1: 네.
0: 왜 네가 다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이제 슬고 웃으면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해외 연수라는 것이 필요는 해요. 뭐 견문을 넓힌다는 데는 필요하지만 네. 아까 그렇지만 업체 선정부터 투명해야 우리 시민들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을 좋게 안 보잖아요. 항상 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자에 계시면 의원들이 별로 보면 뭐 나쁜 짓 다 하는 것 같고
1: 네.
0: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연수 같은 것은 좀 더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아 이분들이 다녀오더니 뭔가 변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 저도 잘 못 느끼겠어요.
1: 네. 네. 그래서 그런 최한별 당선인은 연수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
3: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경우에도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워낙에 뭐 말씀하셨듯이 항공권 부풀리기나 뭐 관광성 연수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잘 투명성을 높여가지고 잘해야 네.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문재인 처장님 네. 이번에 지금 연수 문제가 논란이 돼서 네. 검찰로 지금 이첩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의원들은 좀 대상에서 빠졌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2: 우선은 저는 이제까지 의원님들 저기 당선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건 아 이런 것도 공론을 많이 해서 공감을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것도 해외 연수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참 좋겠네요. 이런 목소리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 훨씬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왜 책임과 그런 거에서는 의원님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책임과 그 투명성에서는 항상 왜 뒤에 계시는지 항상 책임감과 뭔가 투명성을 갖고 정치인으로 나오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항상 그런 일에서는 뒤에 가시고 왜 뒤에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의원님이 조금 한번 네. 경험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민선 8기는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시지만 시민들이 진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누구 한 명이 나와서 약간의 총대 소위 말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뒤에만 있고 다른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어디 뭐 신뢰가 가겠습니까?
1: 네. 장영환 의원께서는 뭐 이제 이번에 사선이 되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이미 3선 의원으로서 중진 정치인이신데.
0: 벌써 그렇게 됐네요.
1: 나름대로 이 전주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0: 아, 네. 저희 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제가 꼭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저도 이제 의원으로서 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뭐 윤리특위 아까 말씀하신 윤리특위나 네.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다 민주당도 알아서 다 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까 결과를 알거나 중간에 뭐 저 우리 뭐 카톡이나 단체톡에서 뭐 알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도
1: 아니 유권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민주당의 독점, 민주당의 행태를 방치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양영환 당선인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이번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개혁, 변화 좀 이루어내셔야 될 텐데.
0: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열 네. 분이 왔으니까 우리 아까 최연별 의원님 보고 잠깐 저기 노비에서 얘기했을 때 좀 같이 협조를 잡았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근데 여기는 우리 진보당 의원이시고 나머지 이제 무소속 조국당인데 뭐 조국당이야 뭐 조국 대표가 지금 뭐 내려온 상태에서 제가 볼 때 뭐 거기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뭐 자체적으로 뭐 원내를 구성원이었지.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를 한번 충분히 해봐라. 그렇게 나서 힘을 실리려면 어차피 10명이 뭉치야 의회가 돌아간다. 하여튼 저도 이번에 만약에 13대 들어가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뭐 저야 뭐 어차피 뭐 욕심도 없고 다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1: 네. 아무튼 그 열 분이 좀 똘똘 뭉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독점 구조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공천 과정에서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2: 네,
1: 문재인 차장님.
2: 네. 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실은 개인의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이야기는 아닌 거고 실은 어떤 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님도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당에는 왜 반영이 안 되냐. 정당에서는 왜 목소리가 안 나오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충분한 검증, 그다음에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인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나와요.
1: 네.
2: 그런 부분이 그것도 다시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의미를 가져야 되나 제대로 우리는 검증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들어서 저는 실은 이제 의회의 첫 걸음, 그러니까 신뢰를 받으려고 한다면 공천부터 새롭게 가져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번 민선 9기도 좀 아쉬움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10분의 이제 새로운 의원님들이 뭐 무소속이든 진보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정확한 견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연수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겸직 기반 문제, 또 고가의 물품 협찬 문제,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몰아줘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례들, 수없이 많은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대로 해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최현별 당선인은 네.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게 어디에서 좀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3: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주당 일당 독주가 계속 이어져 오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공천을 받고 공천이 되면 또 당선이 되는 이 구조가 계속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번 시의회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10명의 비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이제 도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망들이 좀 이렇게 투영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변화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면 민주당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화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소수 정당이 원내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현실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영원 의원님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자체 사업 수의 계약 문제.
0: 네.
1: 지금 이런 것들도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0: 그런데
1: 의원들에게 뭐 실제 청탁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옵니까?
0: 저도 처음에 네. 시원 됐을 때는 청탁이 아닌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1: 네.
0: 뭐 좀 하겠다. 그럼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코빼기 잘 배치고 청렴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근데 또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연락이 오면
1: 어떻게 넘어가요?
0: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합니다. 야 이만저만해서 우리 문차장이라는 사람이 간이 커피 따뜻하게 타서 양영원 의원님한테 얘기 잘 들었다고 얘기를 좀 해줘라. 예? 딱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딱 시간 딱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전화합니다. 다시 없던 걸로 해요. 예, 그러면 한 뭐 보름이나 15일 정도 있다 그 전화가 옵니다.
1: 네.
0: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없어. 전 딱 한마디 합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밑보여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게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주시오. 안 이러니 수의계약 주들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 네.
0: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하루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탁이 안 들어오는 게 편해요. 아, 저놈은 저런 놈이다. 라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1: 청탁과 부탁 사이의 경계가 좀 애매한 점이 있고. 또 그 의원들이 민원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0: 그럼
1: 그 민원과 청탁. 이 경계를 어떻게 좀 가를 것이냐. 좀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청탁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청탁이고 우리 민원이야 뭐 공적인 민원은 시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뭐 100번 받든 1000번 받든 해결되는 건데 이게 제일 이제 그 청탁 문제가 의원들한테 항상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잘 헤쳐나가야죠.
1: 네.
0: 그 위험성은 그나저나 맨 의원들 도둑놈이고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듣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실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1: 우리 최한별 당선인은 이제 초선이시잖아요.
2: 네.
1: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3: 저는 이제 양영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배 의원들께서 그렇게 청탁에 대처하는 법을 좀 배워가지고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 민원과 청탁의 경계를 잘 가르는 거.
3: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 민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해결되길 바라고 어떤 분은 그게 해결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 또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일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원칙,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 나름의 그런 것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난 의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만 윤리특위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제 역할을 했 있었다면 네. 좀 이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았겠어요? 네, 네. 문유처장님.
2: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에서 윤리특위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 다시 뭔가 뭐죠? 다 수위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들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정 정당의 압도적인 뭐 과반 차지가 이제 이어온 거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제 그것들이 싸우시는 분들이 또 반대로 미움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도 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들 실은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방의회의 역할이 없다. 없어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들 정도여서 저는 정말 그 소수 정당이나 그런 분들 말고 정말 민주당에서 경각심 가져야 된다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1: 네. 최한별 당선인 뭐 진보당 그 후보를 뽑아주신 이유가 이런 민주당 일단 독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라. 변화를 시켜라. 네. 이런 유권자 요구 아니겠습니까? 각오한 네. 말씀. 어떻게 변화시킬 생각이세요?
3: 네. 이게 저 혼자만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소속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조국혁신당 후보님들도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비민주당의 10명의 의원들이 좀 힘 합쳐서 민주당 견제를 좀 제대로 해내고 그 의회 안에서 결정이 돼버리면 또 대응하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1: 네, 우리 최성원 본부장도 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4: 네, 네. 그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뭐 일단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닌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양혜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의회 내에서 어떻게 진행된지 또 모르신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정말로 아 그 의회 내에서 어떤 견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다수당의 의원님들이 예, 들어가셔서 서로 또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크게 들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예, 선거 제도부터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요. 최한별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선거구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다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개선 사항들 찾아봐야 될 텐데 그중에 하나로 좀 제기되는 것들이 지방의회 불신 해소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두 분의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최한별 당선인,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뭐 찬성하십니까?
3: 네, 무조건 찬성하고요. 이미 이제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께 저희 상임위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국무회의도 생중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공개되면 그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의견을 덧붙여 주시고 좀 더 좋은 사업이나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양영원 의원님 사실 이게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회의 공개해라.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좀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주시 의회를 비롯한 도내 몇 군데 의회에서는 아예 공개가 안 되거든요.
0: 네.
1: 네. 왜 안 되는 겁니까?
0: 그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뭐 본회의는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네. 제가 5분 발언, 시정 질문 내에는 뭐 안건 조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상임위는 사실 그 진짜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상임위는 이제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도 그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마땅히 봐요. 그러면 의원들의 자세부터 들릴 겁니다. 자리 이탈이랄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뭐 공부를 좀 더 해와서 생중계하는데 가서 헛소리하고 그러면 그 시민들이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예, 그렇게 해야 의회도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는 왜 안 된 거예요?
0: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의회 의장단이랄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그런 데서 어떤 결과물을 추후에 알지 진행 상황을 잘 모릅니다. 아까 뭐 윤리특위나 이런 것도 이미 민주당에서 다 만들어 온 것이 저희들은 본제안에서 그렇게 됐구나. 네. 알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 이렇게 10명 중에서 한 명은 의장단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시켜서 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나중에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라. 네. 이번에도 강력히 주장해서 한 사람 정도는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의회 돌아가는 걸 전혀 모릅니다. 이제 보면 네. 뭐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뭐도 보지 실제적인 얘기는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우리 의원들의 어떤 말썽 부리는 이런 것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아까 그 생중계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의원들 자질도 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상위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회 돌아가는 것을 밑에 우리 10명 9명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1: 네. 지금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도의회는 상임위까지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기초의회 중에서는 전주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렇게 다섯 곳이 상임위원회는 생중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 의장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게 뭐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전 처장님 그리고 최성모 부장님?
2: 공동체 라디오 초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4: 아,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중계가 되면은, 의원님들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것도 더 커지기도 하지만, 저는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본회의는 어떻게 보면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아는 거든요. 그 결정의 사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됐고, 그게 결정이 됐는지는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만약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뭐,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갖고, 또 의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고요. 의회하고 좀 가서 예, 상의를 네. 좀 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것들을 또 중계할 수 있는지 또 조금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논의해보겠습니다.
2: 저는
4: 의원님들도
1: 네. 문재인 차장님
2: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본회의보다 의장단 회의를 공개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의원도 모르는 의장단 회의 먼저 공개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1: 네. 뭐 유튜브로 공개해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핑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공개하지 않으니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좀 입장에서 이런 태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장비 세팅 문제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함께 할 수 있다.
4: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전주시 의회의 상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좀 해볼 텐데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현 처장님.
2: 네.
1: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 또 새롭게 의회 입성하는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네, 한 말씀 우선, 부탁드리죠.
2: 네. 우선은 민선 8기 평가를 민선 9기에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나 부채 부분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숙제를 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이해 당사자의 민원성보다는 조금 약간 더 눈높이를 맞춘 좀 공론이 되는 그런 민원들 대상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시는 신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오늘 자리를 만든 것도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이제 최종 평가 겸 마무리로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최성훈 본부장님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4: 네, 뭐 저희가 주관은 바하고 맞고 지역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행정과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할 거고요.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네. 많은 그 후보자들이 참여를 못했던 점 뭐 이게 뭐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공동체 라디오가 많은 후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보기도 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시민분들이 이 과정에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많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펀딩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서 감사드리긴 하는데 시민분들이 의제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또 토론회 과정에서 좀 참여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만 했는데 좀 각 지역구로 가서 또 토론회나 뭐 이런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관련 예산들이 시민들이 17일간 후원으로 그렇죠. 채워 주셔서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4: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참여해 주셨고 거기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는 건 그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반증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노력도 하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입성하신 만큼 그 책임도 더욱 무거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분께 차례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한별 당선인.
3: 네.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출마였는데요. 두 번째 출마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 좀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그리고 민주당 독주의 그 의회를 좀 제대로 견제하고 그리고 또 참신한 정책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좀 바꿀 수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역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양영환 선생님.
0: 예,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께 항상 그 생각하기를 앞으로 더 어떻게 더 열심히 할 것이 그게 더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민원 해결사라고 등에다 써붙이고 다녔는데 이제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만여 명 정도가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심 잃지 않고 지금처럼 항상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의회에서는 또 사선의 중진으로서 우리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과 같이 손잡고 좀 더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서 제대로 된 의회 를 한번 구현하고 싶습니다.
1: 네. 뭐 숫자의 한계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믿고 꿋꿋하게 초심을 지켜 나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시민께서 반응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될 전주시회가 이제 말보다는 실천으로 정당보다는 시민을 앞세우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전주공동체라디오 최성훈 본부장, 네. 그리고 진보당의 최한별 당선인, 그리고 무소속의 양영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선거방송 토론에 함께 돌아보면서요. 새롭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과 지방의회의 역할, 과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방의원들,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다짐했던 것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거 끝까지 잊지 말고 지켜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